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동네 정육점 앞에 보냉용 스티로폼 상자가 아주 산처럼 쌓였습니다. 명절 다가오면 손님들이 고기를 많이들 사가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겠죠? 이야, 저걸 다 팔면 돈이 얼마일까? 괜히 속으로 계산해봤는데 이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아이고, 이게 다 얼마야 할 만큼 가게마다 장사도 잘 되고 직장인은 보너스 듬뿍 받으면 좋겠는데 다들 어떠신지요? 추석이 코앞인데 마음도 주머니도 두둑하십니까? 9월 21일 월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안영미입니다.

0: 9월 21일 월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콜드플레이의 A Sky Full of Stars 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별들의 하늘, 가득 찬 하늘 그런 거지.
1: 별들에게 물어봐. 안녕하세요.
0: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아,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3일만 잘 보내면요. 추석 연휴입니다. 뭐 벌써부터 뭐 들떠 계시는 분들 계실 테고, 심지어 봐봐, 날씨까지 좋아. 와, 그러니까 아무리 똑같은 월요일이라도 오늘의 월요일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임하는 자세가 좀 달랐을 것 같아. 괜히 그냥 뭐 엘리베이터 좀 기다리더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닫힌 버튼 안 누르고 인자해지는 순간 있잖아요. 오늘 왠지 그런 날이었을 것 같아. 6397번님, 잉, 왜 노보라예요, 유유. 오늘은 또 누구 옷 입었는지 궁금한데.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 보고 싶었는데, 보라를 안 하니까. 예,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노보라.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다. 노보라. 아, 진짜. 저도 진짜 너무 억울해, 진짜. 너무 억울해. 꼭 예쁘게 꾸미고 온 날은 카메라가 꺼져 있다니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 오늘 헤어도 그렇고 의상도 그렇고, 아, 오늘 괜찮은데, 깔쌈한데. 아, 괜찮은데 진짜. 역시나 오늘 옷은 남편 옷을 또 입고 왔습니다. 아니, 제가 맨날 그 보이는 라디오 할 때마다 저 남편 옷 입고 왔어요, 뭐 봉선 언니한테 얻어 입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엄마가 모니터 해보시고 그냥 좀 짜냈나 봐. 옷을 사오셨더라고. 새 옷을 사오셨더라고. 근데 안 맞는 옷을 사왔어. 바지가 너무 작은 옷을 사갖고 왔어요. 엄마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 아니야? 응? 어쨌든 그 바지는 못 입습니다. 자, 김정원님. 아, 노보라. 저도 순간 귀를 의심했네요. 이것 봐. 그러니까 평상시 이미지가 중요한 거야. 다른 DJ였으면 아,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 뜻이겠구나 라고 단번에 알아들었을 텐데, 저니까 괜히 뭐야? 뭐 아니면 노브라라고 뭐 이렇게 돼. 왠지 안영미라면 그럴 법도 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에이, 제가 아무리 뭐 가슴 댄스 이런 거 많이 추고 뭐 19금 개그 이런 거 많이 해도 이제 예의는 갖춥니다. 예? 제가 옷은 안 입을지언정 속옷은 항상 갖춰 입으니까 걱정 허덜 마셔요. 노현님, 라방 다시 해줘요. 또 속아보게. 아, 우리 떴다방 오늘 한번 또 해볼까요? 아, 이렇게 다들 이렇게 못 믿어 와. 왜 이렇게 의심들이 많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윤선영님도 아, 또 떴다방 인스타 라방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아, 뭐 한 10분 이상 정도 원한다. 아, 나도 자존심이 있지. 10분 이상 정도 원한다 싶으면은, 아, 그때 잠깐 제가 떴다방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떴다방 여러분 아시죠? 인별 그 라방 하려고 하는 건데, 괜히 또 제 인별에 들어와가지고 왜 안 틀어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 대 인별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선아님, 우리 회사는 보너스 없어요. 아우, 가난한 주머니. 아이고, 그 웬만한 회사들은 아마 보너스가 다 없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다 경제가 뭐 어렵다 해가지고. 아유, 그래도 여러분들은 나은 거예요.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지. 방송국은 더 없어요. 아예 없어. 방송국은 보너스가 어딨어. 그 맨날 그 이번에도 그 저건가? 참기름이랑 들기름이요? 아, 이건 내가 시위를 한번 해야겠다. 내가 한번 참기름이랑 들기름 온몸에 바르고 내가 한번 저기 한번 사장님 한번 찾아가봐야 될 것 같아. 근데 내 등에 기름 좀 발라달라고. 나 진짜. 아니, 살림도 안 하는 사람한테 왜 자꾸 기름만 보내주시는 거예요? 차라리 전처럼 쌀만 보내주세요. 쌀이나 보내주세요. 아, 남현주님, 주머니가 두둑하냐고요? 아이고, 명절 선물 사고 조카들 용돈 줘야 해서 오히려 지갑이 비지요. 그저 마음만 풍성할 뿐입니다. 맞아요. 추석은 왠지 그런 것 같아. 같은 명절이라도 설날은 또 안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추석 때는 아, 뭔가 좀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약간 주머니도 좀 더 많이 비는 것 같고, 기분 탓인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두댕이들의 부지런한 참여를 저희가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근데 저희가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뭐 주머니도 비었어요. 텅텅 비었어요. 뭐 마음이 허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다 대놓고, 아, 건 그렇고 문자 보내주세요는 안 할 거고요. 저희가 또 다 또 준비를 했죠, 거기에. 자, 두댕이들을 위한 추석 연휴 맞이 특별 선물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저희가 맨입으로 막 문자 보내달라고는 안 해요. 귀 쫑긋해서 들어주시고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커피 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희는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추석 얘기를 했잖아요. 추석 하면은 뭡니까? TV에 항상 요거 항상 띄워주잖아요. 타짜 가볼게요. 고니를 아냐고요? 내가 아는 타짜 중에 최고였어요. 알레스 아우토를 아냐고요? 내가 아는 광고주 중에 최고였어요. 군산시청을 아냐고요? 내가 아는 광고주 중에 아주 빨리 해달라고요? 알았어요. 롯데렌탈을 아냐고요? 올품, 경기도청, 모빌코리아 윤활유, 강원특별자치도청을 아냐고요? 내가 코를 만지면 팬티를 보여줘라. 음주 후엔 티맵대를 아냐고요? 대리, 쏠 수 있어? 조상님께 음복하고 대리 꼭 불러야 돼요. 주식회사 해리지아보엘, 한국 MSD 주식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봐, 나 이래봬도 이대 나온 여자야. 샘표식품 주식회사 나온 여자야.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시 나온 여자야. 2904번님 빨리 해달라니까 더 늦게 안 해.
2: 이 내가 이 괜한 말을 했구만. 난 돈만 받으면 돼.
0: 아이 빈정상 했다는 건 아니고. 박가연님, 안영미 학력이 좋아. 나 의정부 공고 나온 여자야.
3: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4: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5: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6: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8: 올바른 품질하면?
9: 올품.
8: 올품하면?
9: 올바른 품질.
8: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9: 그거야.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 대성의 유니버스 듣고 왔고요. 김재열님, 아 작가들이 영미 씨를 질투하네. 아 이쁜 거를 못 참는구나. 아 그런 거면 노브라 인정. 아 죄송해요, 노브라라 그랬어. 노보라 인정. 노보라 인정. 예, 김은숙님, 앙 보고 싶당, 정말 보고 싶당이라고 하셨어요. 그 외에도 장미화, 이선화, 박성은, 배윤겸, 박가연, 이루다, 김규리, 김강순, 정문주님, 기가 막히게 정말 딱 11명분이에요. 11분이 염원을 해주셨어요. 야 진짜. 알겠습니다. 아, 기분이다. 타이밍 봐가지고 이따가 잠깐, 예, 저기, 떴다방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0911번님, 오늘 영미 씨 교양있게 살살 좀 진행해주세요. 지인에게 두 대 추천하고 미니 깔아줬는데, 첫날부터 너무 후끈하면 제 입장이 많이 부끄럽고, 아, 곤란합니다. 아, 이 문자를 진지하게 봤었어야 되는데. 아까 오프닝 하기 전부터 봤었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이미, 늦었지 뭐 어떻게. 뭐 노브라 얘기하고 다 했는데 뭐. 팬티를 보여줘라 다 했는데 뭐. 에이, 그래도 에이, 이따가 교양 있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내 교양이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김소라님, 저 지금 울산대학병원에 입원 중인데 심심해서 2시에 데이트 듣고 있습니다. 요즘 6인실엔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아, 수술 내일 하는데 얼른 수술 후 완치해서 퇴원하고 싶어요. 어머 정말요? 어디가 아프셔가지고. 어머나 세상에, 대학병원이면 큰 병원인데 여기서 어떻게 수술까지 하시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 맞아, 병원에 있으면 안 아프던 병까지 얻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야. 왜냐면 너무 무료하기도 하고, 예, 그쵸? 할 것도 없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래도 병원 밥도 또 맛도 없잖아요. 밍숭맹숭하니. 아 괜히 또 우울해지시고 그럴 것 같은데 TV도 없어가지고 제가 많이 떠들어 드릴게요. 예, 제 목소리 들으면서 많이 많이 웃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뭐다? 두 대 크게 틀어놔야 된다. 그렇게 해서 6인실이라 그랬죠? 다른 분들도 들을 수 있게 크게 틀어놔주세요. 9193번님, 저는 고향 갈 열차 예매창만 뚫어져라 보고 있는데 취소표 어디 없나요? 저도 고향 가고 싶어요. 어머나 세상에. 아유, 그러니까 이거 진즉진즉에 했었어야 되는데, 아, 참 이게 일하다 보면 또 이렇게 밀리게 되는 것 같아. 아, 예전에는 취소표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요즘엔 취소표가 많이 없나 봅니다. 예, 안 나오나 봅니다. 아, 정말 뚫어져라 한번 보세요. 그래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 모르니까요. 사람 일 모르는 거니까. 0522번님, 저 만 원 아끼려고 제가 집에서 머리 커트했어요. 잘했죠? 라고 하셨는데, 어머, 근데 너무 잘했어. 잘했어. 아니 미용실에서 진짜 머리 하신 것 같은데, 심지어 이거 머리를 파마도 하셨어요? 집에서 파마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어디를 자르셨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괜찮습니다. 머리 예쁜데요. 2196번님, 현대제철은 보너스 있겠지라고 하셨는데, 자 일로와. 한 대 맞아. 정신 차려. 현대제철 이제 잊어야지. 어? 아니 언제적 일인데, 현대제철 얘기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잖아요. 그쵸? 근데 현재 제철만 모른다고 우리가 현재 제철 얘기한 거. 근데 뭐 자꾸 미련을 둬. 아우 우리 두댕이들은 이렇게 미련쟁이들이 많아. 됐어 빨리 까먹어야 돼. 응, 지워버려. 자 두대 명절 보너스. 제가 아까 넌지시 말씀드렸던 추석 연휴 기념 깜짝 티켓 선물이 준비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중. 자 들어와 들어와. 자 깜짝 선물 바로 제 인별 라이브가 아니고요. 바로 9월 30일에 개봉하는 배우 구교환, 신승호 주연의 영화 부활남. 부활남 이것도 되게 발음 조심해야겠다. 더 레드 예매권인데요. 취준생 석환이 죽은 뒤 72시간이면 부활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 후에 의문의 추격을 당하면서 펼쳐지는 네버다이 액션 영화 부활남 더 레드입니다. 아 심지어 빨갛다고요. 자 유쾌한 재미와 짜릿한 액션을 맛보고 싶은 분들은 성함을 꼭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총 5분께 1인 2매 티켓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자, 레드 나왔으니까 코르티스의 레드 레드 요거 하는 동안에 떴다방 라이브 가볼게요.

0: 네, 지금 코르티스의 레드레드에 이어서 레드벨벳의 서핑보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두 대 인별 라이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요. 제가 막간에 또 기가 막힌 춤도 선보여 드렸습니다. 노현님께서 네, 이럴 줄 알았어. 아, 또 속았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오늘 상태 괜찮은데? 저희 막내 작가도 아, 오늘은 필터 안 깔아도 되겠는데요? 라고 할 정도인데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김규린이 안무 마무리 뭐냐고요? 마무리가 약간 열린 결말로 끝났어요. 2129번님 야한 영상 보는 사람 마냥 몰래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몰래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몰래 보는 거예요 도대체? 아이 나 참. 자 이제 당당하게 들어와서 봐주시고요. 어떻게 이거 인별 떴다방은 몇 시까지 할까? 아 끝났네요. 네, 갈게요. 안녕.
1: MBC FM for you. 악보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맛 아닙니까?
1: 세종 기.

12,000 두댕이가 옜다 하고 던져주신 미니와 문자 사연 허투루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안에서 주제를 끄잡아 올려봤어요. 두댕이가 쏘아올린 문자 주제 두소주. 류선미님, 영미언니, 설날엔 아기가 너무 어려서 갓 태어난 신생아 시절이라 할아버지 산소에 못 갔는데요. 이번 추석에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오려고요. 우리 아기 잘 돌봐주세요 하고 인사드리고 올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쵸 그쵸. 추석 때는 아, 그쵸, 산소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그래야겠죠. 왜냐면 조상님들도 우리 아기가 보고 싶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장거리는 사실 조금 망설여질 수도 있는데, 왜냐면 차 안에서 아기가 차만 타면 잘 자는 순한 아기가 있는 반면에 차만 타면 아 해서 출발함과 동시에 계속 우는 아기도 있거든요. 아, 이거 참 숙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첫 장거리 여행이니만큼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다른 얘기 필요 없죠. 두댕이들 추석 계획 알려주세요. 뭐 하실 건지, 어디 가실 건지, 그런 거 아니면 좋은 계획 있는지, 아니면 뭐 여행 가시는 분들도 어디 여행 가기로 했어요, 아니면 뭐 저희 집에 있으려고 하면 집에서 뭘 하시고, 뭐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시간 때웁니다도 괜찮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아, 말로는 표현이 안 된다, 사진 보내주셔도 돼요.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안용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갈 텐데요. 뭐 어떻게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또 뭐 떴다방 다시 한번 트나요?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피니쉬? 아니, 우리 부장님이 아까 제가 춤췄더니 많이 불안하셨나 봐요. 자꾸 인별 이제 그만 틀자고 자꾸 그러시네. 어? 불안람이 아니라 불안요, 불안요. 불안요, 우리 부장님 불안요. 제가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천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쓸게요. 아나 쏠게요. 자, 그렇다면 방탄소년단의 팔도강산 듣고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방탄소년단의 팔도 강산 듣고 왔고요. 와, 정말 이 운영님께서 웜의 사투리 겁나 잘해보네. 그래, 잘한다. 그래. 아니, BTS는 못하는 게 없어요. 영어도 잘하고 사투리도 잘하고. 자, 2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두댕이가 쏘아올린 문자 주제 두 소주. 오늘 주제는 두댕이들 추석 계획입니다. 아, 8104번님. 전 추석 연휴 전부 출근이네요. 마트 물류센터에서 일하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아, 저도 뭐 추석 연휴 뭐 없습니다. 저도 출근해야 되고요. 아, 아까 저기 물어보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추석 연휴에도 뭐 2시에 데이트 하시나요? 하지요. 아니, 명절이라고 노는 DJ도 있나? 나 참. 아니, 당연히 생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여러분들이랑 같이 소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아, 근데 우리 라디오도 진짜 다른 가게처럼 명절 휴무 뭐 이런 거 써붙이면 웃기겠다. 박지연님. 본가 방문해서 엄마가 주시는 맥기니 투정 안 부리고 얌전히 밥 먹고 푹 쉬고 돌아오는 게 계획입니다. 그래, 명절날에는 그 집밥 먹는 날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마음 좀 편안해지지 않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소식자라서 예전에는 명절이 너무 싫었어요. 엄마가 막 밥 한상 차려놓고 그것도 매 끼니마다 한상 차려놓고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정말 계속 다그치니까 안 돼 안 돼 안 먹어 안 먹어 그땐 그랬는데 진짜 이젠 나이 먹고 보니까 엄마가 해준 집밥이 너무 맛있어. 너무 좋아. 김현숙님, 요번에 새언니 처음으로 인사 온다고 해서 참하게 기다리고 있으려고요. 우리 오빠 장가 보내야죠. 야, 그래도 김현숙님이 잘 살았나 보네. 그 오빠랑 관계가 좋은가 보네. 다른 오빠들은 새언니 데리고 올 때 여동생 보고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너 나오지 마. 나 외아들이라 그랬다. 너 나오지 마.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아, 그래도 오빠가 훈훈하네. 어? 오빠랑 동생 사이가 훈훈해. 서미애님. 이번 추석 때는 아무 생각 없는 중3 아이 고등 선행시킬 예정이에요. 공부 잡돌이 간다. 라고 하셨는데 왜? 아우, 그냥 놀게 냅둬요. 추석 연휴잖아. 빨간 날이잖아. 놀게 냅둬. 뭘 또 잡돌이를 해. 공부.

봐라고. 이러면 하고 싶다가도 안 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어? 자꾸 야,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제 곧 고등학생인데. 내가 앉아. 어? 책 펴. 이러면 너무 하기 싫잖아요. 아우, 놀아, 놀아. 놀아요. 야, 놀았으면 좋겠어. 나는 다들 그냥. 9121번님, 41살 노처녀 막내딸은 엄마 아빠 집 가서 놀고 먹고 늦잠 자고 쇼파에 누워 TV 보며 푹 쉬다 올 예정입니다. 등짝 스매싱 맞을 수도. 아, 그래. 그쵸. 예. 이게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아마 쇼파에 누워있는 시간이 조금 조금씩 줄어들걸요? 그리고 아마 바로 이제 부모님이 점점 이제 41살, 42살, 43살 갈수록 이제 금방 퇴실하는 시간이 이제 줄어들 거예요. 뭐 하십니까? 어? 빨리 나가셔야죠. 뭐 하십니까? 친구 없어요? 친구 안 만날 거야? 너 누구 만나는 사람 없니? 너 은둔형 외톨이였니? 왜 혼자 있어? 부모님들이 아마 계속 불안해하면서 은근슬쩍 압박을 주지 않을까. 뭐 요즘에는 뭐 너 언제 시집갈 거냐 이런 뭐 그런 판에 박힌 얘기는 안 하더라도 아마 무언의 눈치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장명근님, 미혼이라 추석에 회사 당직입니다. 우리 회사는 결혼하면 당직 빼주는데 결혼 안 한 사람은 무조건 명절에 당직입니다. 아,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서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당직 세워주는 걸 수도 있어요. 집에 가봤자 잔소리밖에 더 먹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회사에서 차라리 아무도 없는 회사에서 혼자 자유시간 보내는 게 더 나을지도. 그리고 당직 서면은 더 추가 비용 있지 않아요? 그거 뭐지? 그 월급에서 뭔가 더 플러스 알파 되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주변에서는 오히려 당직 서는 게 더 마음 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두 분 다 미혼인데 혹시 서로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아, 장명근님과 아 9121번님은 또 노처녀라고 하셨으니까. 어? 아, 그래. 그래서 이렇게 돼서 또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아, 그래. 내 이 생각을 못했네. 어머나 세상에. 사람 일 모르는 거예요. 서로 궁금한 거 있으면 요것도 한번 미니에다가 우리 공개 소개팅 한번 해봅시다. 아, 그럼 홍대광에 잘 됐으면 좋겠다. 띄워드릴게요. 잠깐만요. 저기요. 저 불안녀 씨. 불안만 하지 마시고 음악 준비하셔야죠. 예. 나가요.

네, 홍대광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나왔고요. 이은영님, 아 사람 일 모르는 거래 꺄! 이선아님, 커플 성사시키고 싶은 영미님의 간절이라고 하셨고, 근데 왜냐하면 이게 제가 사람 일 모르는 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저도 제 남편 라디오 통해서 만났잖아요. 아니 서로 뭐 그 저는 게스트였고 청취자로 남편은 청취자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난 거 아닙니까? 그때 전화 연결했을 때만 해도 뭐 우리가 결혼해서 애 둘 낳고 살 거라고 누가 뭐 예상이나 했겠어요? 그렇죠? 정말 모르는 거예요. 아 41세 노처녀 막내 딸이라고 하셨는데 9121번님께서 장명근 씨 우리 잘 돼 볼까요? 라고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열려 계셔 지금. 아 장명근 씨? 장명근 씨. 아 왜 답이 없어 근데. 지금 일하는 중에 저거 라디오 몰래 숨어서 들으시다가 지금 본인 얘기 하시는 거 몰랐나? 어? 미니에서 기다릴 테니까 나와 주세요. 숨지 마시고. 어 기회예요, 기회. 뭐든지 적극적이어야 모든 기회든 행운이든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자, 혼자 와서 둘이 되는 방송.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 분 연결을 고대하면서 두댕이들 추석 계획 한번 계속해서 볼게요. 5870번님, 백수는 추석 전에 미리미리 시골 내려와서 고구마 순 까고 있어요. 허리가 아프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벌써 가 계셨구나. 아니 근데 여기 고양이들이 지금 같이 까고 있는 거죠? 아이고 아이고. 근데 뭘 드시면서 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 이쪽에 뭐지? 뭐가 또 있는 것 같은데? 아 과자 봉지가 지금 그 고구마 순 사이에 보이고 있는데. 일하고 계시는 거 맞죠? 5723번님 추석 연휴 대목이라서 하루 종일 송편 빚어요. 저는 추석에도 두 대 드릴 계획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어머 사진 보내셔서 미쳐. 너무 예뻐. 너무 예뻐요. 어머 어떻게 아니 우리나라 분들이 진짜 손재주 좋으신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예뻐. 무슨 송편을 이렇게 예술적으로 만들 일이야? 요거 저희 두대 인별그램에다 사진 올려도 되나요? 너무 예뻐가지고 저만 보기는 좀 아까워가지고 아 지금 떡집을 하시나 봅니다. 떡집이 진짜 명절에는 완전 대목이죠. 혹시 가게 이름도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홍보도 해드리겠습니다. 1428번님 연휴가 짧아서 따로 어딘 안 가지만 연휴 느낌이 그리워서 아파트 이웃들끼리 전 부쳐 먹기로 했어요. 어머나 현대판 응팔이라고 하셨습니다. 와 아직도 그러니까 이런 낭만이 있는 거야. 에? 우리 옛날에는 진짜 이웃들끼리 막 전도 부쳐 먹고 서로 음식도 나눠 먹고 막 그랬었잖아요. 아 근데 그런 낭만들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그래 이 낭만을 즐기시는 분들이 계셨었어. 자 장명근이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지금 장난치시는 분이 또 계시네요. 윤정호님 장명근 씨 우리 잘 되어볼까요? 라고 지금 어? 자 윤정호 씨 장난치지 말고 아이 지금 우리 저기 아까 그 저기 41살 우리 막내 딸님 지금 아마 기다리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거기에다 대놓고 어? 지금 급하게 새싹 문자가 왔어요. 8104번님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아 저도 45살 노총각인데 라고 하셨어요. 어머 지금 여자 한 명에 지금 노총각 두 분이 지금 자 아까 노처녀라고 하셨으니까 노처녀와 노총각 두 분 지금 어 거의 지금 유닛인데요. 유닛 활동하겠는데 이 정도면은 효리수인데 자 그러면 세 분을 위해서 노래 한 곡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잠깐만 근데 장명근 씨는 지금 내향인이라서 숨어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지? 아니면 나이가 너무 어리신 분이라서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건지. 자 그럼 세 분을 위해서 노래 한 곡 더 띄워드릴게요. 노래 나가는 사이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이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아니 봄너 깜짝 입었구나. 안착 변하니까 안착 팬티 엉덩이에 착. 안착 팬티 안껴 안 끼니까 안착 팬티 엉덩이에 착. 착착착 착착착 엉덩이에 착. 착착착 착착착 안착 팬티 착.
2: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우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3: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시 미필.
4: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5: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6: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5: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6: 완전 좋아요.
5: 연두리.
6: 잘 부탁드립니다.
7: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8: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9: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0: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지금 거의 미니 분위기가 지금 옛날 그 사랑의 스튜디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딱 그 분위기인데. 8747번님, 세상에 오작교 방송 여름 같은 가을에 이렇게 설레게 할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고요. 3710번님, 어머 어머 어머, 애기 돌돌돌돌 밥 먹이는 중에 이 무슨 설레는, 와우 도파민 올라요 라고 지금 다들 이렇게 설렘설렘 하고 계시는데, 아 지금 상관이 없는 분들만 잔뜩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 박경진님, 성사되면 결혼식 주례는 안영미 씨인가요? 사회는 누가 하려나? 지금 이미 결혼식까지 올렸어 지금. 895번님, 나는 솔로 갑시다. 저 노처녀 38살 여자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 와중에 장명근님, 죄송합니다. 전 연하가 좋습니다. 양보하겠습니다. 어떡해. 아 진짜 우리 아까 그 노처녀라고 하셨던 분.
11: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2: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프렌트 롤팬.
1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4: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5: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16: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7: 폴리텍 대학 누구든 언제든 국가대표 기술 교육을 통해
18: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교육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대학
19: 농식품 품질안전관리는 농관원
20: 농업경영재등록도 농관원 농산물 안전성관리도 농관원 농식품원산지QC도 농관원
19: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노처녀 막내딸이 쏘아올린 빛이 나는 솔로 나는 솔로 장명근님의 기권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아, 나 정말 어떡해. 아, 좀 잘 좀 됐으면 좋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아, 장명근님 연하가 그렇게 좋아요? 괜히 44살인 나까지 발끈하게 되네. 나 심지어 아들 둘까지 있는데도 괜히 그냥 40대들 지금 발끈하게 만들었어 지금. 박효정님, 아 성사되면 한복 입고 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초대 안 받아도 우리 두댕이들 다 같이 갈라 그랬는데 하객으로 제가 축가도 불러드리려 그랬는데, 아 참. 3710번이 허 도파민 싹 내려가네. 내 도파민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두대 착상 기운 좋잖아요. 내 착상 기운까지 내가 드리려 그랬더니만, 아유 참. 등짝 스매싱 막내딸이 문자를 주셨어요. 9121번님. 영민님, 저 이렇게 공개적으로 까이고 멘트까지 잘리나요? 진짜 괜찮아요. 아직 있어. 지금 잠깐만, 끝난 거 아니잖아요. 아까 그 45살 그 남자분께서 어떻게 연하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연상은 어때요? 연상. 괜찮죠? 조금만 기다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아직 비련의 여주인공 아니에요. 좀만 있어봐요. 0672번님, 아니 이런 연상이 어때서. 연상녀들 파이팅. 그러니까. 9684번님, 아 연하가 좋다라. 반년만 지나도 아차 싶을 오늘의 발언. 그래. 0912번님, 연하도 연하가 좋을 겁니다. 라고 하셨고요. 맞아요. 지금 우리 두댕이들 중에 연상 누나들이 지금 화가 많이 났어. 지금 장명근님 연하 발언에 너무 지금 화가 났어. 지금 추석 계획이고 뭐고 간에. 지금 이 와중에 또 우리 윤정호님이 또 장난치신다고, 명근이 형 그럼 저는 어때요? 라고 하셨는데, 아 윤정호님, 우리 명근이 형이 아직도 저기 정신을 못 차렸다. 사랑을 좀 모르는 것 같아. 아직 사랑을 모르는 것 같아. 예, 그래서 문근영의 난 사랑을 몰라 띄워드릴게요.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1336 1336 1336 1336.
3: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2: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4: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지금 거의 정말 지금 어떻게 하다가 우리 추석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장명근님을 시작으로 이렇게 사랑의 스튜디오가 됐는데, 아, 9817번님, 아, 진짜 너무 재밌다, 두 대. 라고 하셨고요. 서정성님, 영미씨 오늘 1, 2부 못 들었는데 연상연하 소개팅 해주시는 건가요? 네, 본의 아니게 지금 그렇게 됐어요. 가만 있어봐. 1, 2부 왜 못 들었어? 내가 두 대 시작하면은 생업을 접고 들어오라고 했죠. 제 시간에 따박따박 들어오라고 했죠. 일로 와. 한 대만 맞아. 마이너스 1000점. 1199번님. 운전할 때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연상 발언 듣고 잠시 세워 문자 드립니다. 저도 노총각인데 연상 좋아합니다. 영미 누나 라고 하셨어요. 그래, 우리 장명근님이 지금 괜히 연하 발언 한번 잘못했다가 지금 공공의 적이 됐는데, 자, 이렇게 나는 연하보다 연상녀가 더 좋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여기 두 대로 다 모여주십시오. 미니로 좀 모여주세요. 그러면 그 매니아분들을 위해서 노래 한 곡도 띄워드리겠습니다. 이지라이프의 너만

네, 이지라이프의 너 말고 네 언니에 이어서 샤이니의 누나 너무 예뻐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오늘도 어쩌다 보니까 의식의 흐름대로 좀 가고 있어요. 장유인님, 역시나 가을은 사랑하기 좋은 계절이로다. 그렇죠. 아니, 눈 깜짝하면 크리스마스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빨리 준비해야 돼. 빨리. 6933번님, 2시에 솔로 데이트 열었나요? 참가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 법적으로 솔로기만 하면 돼요.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이 충만하면 됩니다. 최승호님, 저요, 저요! 저도 연상이 좋아요. 응석 부리고 싶단 말이에요. 93년생 최승호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몇 살 연상까지 괜찮은지도 좀 적어주세요. 디테일하게. 5119번님, 전 39살 남성 김진호입니다. 2시에 데이트 1부부터 듣고 있었는데, 저도 소개팅 연상 누나 연애하는 로망이 있었거든요. 어, 그래요? 괜찮은데. 아까 그 41살 괜찮은데? 두 살 누나니까 괜찮잖아요. 그쵸? 자, 아까 9241번님이었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천광현님. 연상이 좋습니다. 근데 제 나이에 연상이면 뭐 그래도 좋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천광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0: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샤이니의 눈 한 나무 예뻐에 이어서 김장훈 피처링 이문세의 커플까지 듣고 왔습니다. 3710번님, 오호, 애기 똥 치우고 오니까 여러 도전자들이 나섰네요. 이거 다시 도파민 올라도 되는 부분입니까? 그런 분 있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난리가 났어. 문자로도 지금, 와, 우리 두댕이들, 싱글이신 분들 이렇게나 많았다고요? 와, 4498번님, 언니, 저는 다 좋습니다. 93년생 여자예요. 지금 빨리 빠져, 지금. 눈치 봐서 지금 빨리 빠져. 지금 93년생이 지금 얹을 때가 아니야. 눈치 챙겨야지. 지금 41살 언니가 지금 9121번님께서 지금 계속 공개적으로 까이고 있는 판 상황에 지금 뭐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좀만 있어. 뒤에 가 있어. 혼나기 전에. 자, 처음 9121번님 문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러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아까 그러니까는 추석 때 뭐 하실 거냐 뭐 요런 거를 물어봤어요. 근데 9121번님께서 41살 노처녀 막내딸은 엄마 아빠 집 가서 놀고 먹고 낮잠 자고 소파에 누워 TV 보면서 푹 쉬다 올 예정이에요. 등짝 스매싱 맞을지도 라고 하셨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 정명근님께서 뭐 이렇게 그 추석 때도 일을 한다 모시고 일을 한다 그래서 아 그러면 둘이 한번 잘해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정명근님께서 아 저는 연하가 좋습니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뒤로 저희가 지금 9121번님 애프터 서비스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화 연결 됐어요. 연결됐어요. 한번 전화 연결 해보겠습니다. 9121번님의 왜냐면 취향도 물어봐야 되니까. 자,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우리 두댕이 9121번님. 어떻게 이렇게 일이 좀 커졌는데.
1: 저도 이렇게 큰 공을 쏘게 될지 몰랐어요.
0: 자, 그러면은 지금 연하 남들도 그렇고 우리 두대를 듣고 계시는 많은 솔로 네. 남성분들이 문자를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9121번님께서 명확하게 자기 네. 소개도 말씀하시고 아니면은 자기의 그런 이상형 이런 것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자기 소개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1: 네, 제가 나이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40살이거든요.
0: 여기에서 왜냐면 한 살 차이가 이거 죽고 사는 문제거든 우리들한테는. 어? 40대들한테 요거 진짜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아 그래 40살이었어 40살. 그러면 정명근님도 괜히 아까 오해를 안 했지.
1: 괜히. 그거는 이제 제가 괜찮은 것 같아요.
0: 그래 정명근은 보내주자. 명근 씨는 네. 보내주고 자 알고 보니 40세였어요.
1: 네.
0: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매력 발산할 것도 뭐가 있을까요?
1: 자기 관리 잘 하는 것 같고요.
0: 예.
1: 뭐 누나니까 아무래도 능력이 네. 좀 있고.
0: 능력도 있고.
1: 어디 이자카야 가서 술 한 잔은 할 수 있는.
0: 좋았어. 그러면은 혹시 좋아하는 운동 뭐 있으세요?
1: 운동은 잘 안 합니다.
0: 운동 안 해요?
1: 네.
0: 잠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 관리 잘 되는 누나라고 했잖아. 뭐라도 얘기해봐요, 뭐라도.
1: 강아지랑 산책.
0: 강아지 키우고 있고, 산책 네. 좋아하고.
1: 서울 사는, 혼자 사는.
0: 서울에서 혼자 사는.
1: 네.
0: 그럼 마지막 연애는 언제였어요?
1: 좀 오래됐어요.
0: 언제,
1: 한 6년 전?
0: 6년 전?
1: 네.
0: 그때는 그럼 얼마 동안 사귀다가 헤어지신 거예요?
1: 6년이요.
0: 6년을 사귀다가 헤어졌어?
1: 네.
0: 어떻게, 딱 그, 결혼 정년기에 딱 그냥 이별하게 됐네요? 이 사람이랑 결혼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구나.
1: 네.
0: 그래. 잘했어. 아니다 싶으면 헤어지는 게 맞아. 그럼 6년 네. 동안은 뭐 다른 소개팅이나 이런 건 안 해보셨어요?
1: 저번에 사연 보냈었다가.
0: 네네.
1: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네. 어디 가가지고, 그럼 우린 무슨 사이야? 했더니, 우리 썸이야? 이랬더니 어디 가서 그런 말 하고 다니지 말라 그랬다고. 사연 혹시 기억하세요?
0: 그 상대방께서?
1: 네.
0: 맞아. 이거 기억나요. 그래도 그 남자가 아주 확실하게 선을 그었죠.
1: 네, 쉽지 않더라고요.
0: 약간 정명근 씨처럼 선을 그었네요. 그러면은 좋아하는 남성상 어떻게 되는지 그거 좀 명확하게 얘기해줘요.
1: 나이는 안 가리고요.
0: 네네.
1: 자기 관리 잘 되시고, 자기 일 열심히 하시는 분.
0: 아까 그 마음

0: 35살 그 저 네. 저도요라고 손 들었던 분 그분도 자기 일 열심히 하시는 건강한 남성분이신 것 같은데 괜찮을까? 네. 연상도 괜찮은 거고.
1: 연하가 저도 좀 좋고.
0: 이것 봐. 이렇다니까. 이렇다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애둘러서 다 좋아요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기왕이면 연하가 더 좋다.
1: 네. 비슷한 또래나 연하가 좋겠습니다.
0: 지금 이렇게 통화하는 사이에 또 연락이 네. 또 오고 있는데 7103번님께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먼저 해주셨고요. 9893번님은 네. 아 오늘 40세 된 사람은 어떤가요? 라고 하셨어요. 40살도 괜찮아요? 똑같은 40살?
1: 네, 너무 좋아요.
0: 아, 너무 좋아요? 아, 1380번님께서 82년생 노총각입니다. 저랑 연결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82년생.
1: 네, 좋아요.
0: 9507번님, 강아지에 환장하는 2살 연하는 어떠세요? 라고 하셨어요.
1: 너무 좋죠.
0: 봐봐, 이게 텐션이 달라지네. 봐봐, 이게 보세요. 목소리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끄는 사람이야. 어? 정말.
1: 웃겨.
0: 어떻게 새로운 연애, 두 대를 통해 만나는 거 괜찮으신가? 열려 있어요? 지금 열려 있어요?
1: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0: 좋아요. 지금 문자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지의 미래의 남자친구가 될 수 있겠죠? 그 남자친구한테, 네. 어때 지금 음성으로 전화 연결됐으니까 라디오를 통해서 뭔가 내가 네. 한마디 하고 싶다 하는 거 있어요?
1: 얼른 나에게 와줬으면 좋겠다.
0: 누나가 잘해줄게 뭐 이런 거.
1: 누나가 잘해줄게. 한 잔 사줄게.
0: 장거리 연애도 괜찮고.
1: 저는 좀 가까워야 좋을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0: 오케이. 지금 0389번님께서 일밖에 모릅니다. 40살 울산에 사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일 중독자래. 근데 울산이야. 울산 괜찮겠어요? 되게 건강하대. 건강한 걸 지금 어필했어. 건강한 남성입니다.
1: 좀 먼 것 같아요.
0: 아 멀어. 너무 멀어.
1: 네.
0: 아 그러면 1380번님. 전 20년 동안 꾸준히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일 열심히 하는 남자 좋다 그랬더니 지금 다들 일 중독인 걸 계속 어필하는데 괜찮겠어요? 괜찮으신가요?
1: 네, 괜찮아요.
0: 네, 고윤희님께서 아이고 난리 났어. 4466번님, 사랑의 작대기에 착상 기원에 너무 좋은 방송이네요. 라고 하셨는데 뭐 울산에 사신다 그러면 뭐 서로 어떻게 해? 그러면은 그냥 그날 당일 데이트는 못하겠네. 자, 아, 또 갑자기 음악 들었다. 자,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당황하셨을 텐데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1: 네,
0: 듣는
1: 감사합니다.
0: 분들이 덩달아서 지금 더 설렜던 방송이에요. 연애세포 살짝 살려드렸으니까 네. 좋은 분 꼭 만나시길 바래요.
1: 네, 언니 정말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3: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고르삼.
4: 신사람이 살아있는 수삼.
3: 정성으로 완성한 6년근 홍삼.
4: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3: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4: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3: 전북인 삼농협. 커져라 친환경.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지역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 맛 아닙니까?
1: 세종 기프트.

어머, 두대가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대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사랑이 넘치는 곳, 2시의 데이트. 안녕하세요. 저는 안영미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의 큐피트라고 해야 되나요? 자, 방금 들으신 노래, Something Stupid. 로비 윌리엄스와 니콜 키드먼이었어요. 여기도 연상연하 커플이네요. 로비는 74년생. 니콜은, 어머, 우리 니콜 언니 67년생이었어? 어머, 세상에. 근데, 지금도 너무 예쁘셔, 아름다우셔. 9274번님, 포천에 있는 부엉이 펜션, 애견 펜션입니다. 강아지에 미쳐있는 연하남이랑 연결되시면 무료 이용권 드릴게요. 놀러오세요. 네, 9121번님 참고하시고요. 자, 안영미의 DJ 역량 강화 프로젝트 맛집의 앞집 지금 만나보시죠.

4시에 문을 여는 완벽한 하루, 음악이 그렇게 좋다지요. 그 좋은 음악 들으려고 4시만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다는데 저희 집도 잠깐 들러주세요. 음악 맛집 완벽한 하루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맛집의 앞집. 고막으로 스며들어 가슴을 축축하게 전율시킬 오늘의 음악은 대체 뭘까요? 어떤 노래가 듣고 싶은지 두댕이들이 솔선수범해서 알려주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방송을 듣던 윤정호님이 명언을 하나 남기셨어요. 연상이든 연하든 무엇이 중헌디요. 그냥 숨 붙어 있을 때 사랑하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맛집 앞집은 좀 뻔하지만 꼭 필요한 노래로 가볼까 합니다.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0: 맛집의 앞집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잔나비였습니다. 여러분, 숨부터 있을 때 사랑하세요.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이수미님, 두대 너무 재밌어요. 일찍 퇴근하는 날은 무조건 두대 아이 하원 전인데 미니 가입해봅니다. 지난주 시가 방송도 재밌었는데 또 해주세요. 추석 시가 방송. 아, 추석 시가 방송 또 해드릴까요? 좋습니다. 실시간으로 한번 우리 추석 때 한번 놀아보자고요. 최선일님, 영미 누나, 그 배미양님 따라하는 거 그 아래턱 안 아프신가요? 저도 집에서 성대모사 따라한답시고 몇 마디만 했을 뿐인데 아래턱에 쥐나는 줄 알았어요. 누나가 존경스럽습니다. 박수를 보내요. 라고 하셨는데
1: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거 할 때 턱이 안 아픈데 어떻게 따라하셨길래 턱이 아프실까요? 글쎄요. 저는 이 성대모사를 할 때 턱은 괜찮은데 폐가 좀 힘듭니다.
0: 아, 이어서 들어볼 노래는 마창진님이 사랑하기 딱 좋은 날씨네요. 조장혁의 러브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진짜. 근데 이 말이 맞아. 사랑하기 딱 좋은 날씨야. 아니, 그전에도 가을은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왜 올 가을이 유독 유난히 이렇게 날씨도 좋고 설렘설렘하고 왜 다르게 느껴지죠? 희한해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아, 진짜. 자, 명곡이죠. 바로 들어볼게요. 조장혁의 러브.

네, 조장혁의 러브 듣고 오셨고요. 강희님, 영미 씨 올가을이 유난히 좋은 건 아기 낳고 복직한 가을이라 더 시원하고 날도 좋게 느껴지는 것입니다요. 저도 경력직이라 그 마음 압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런가 봐요. 그전에는 사실 뭐 핸드폰만 보고 하늘을 바라볼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아이를 너무너무 예쁜 아이를 보고 또 같이 또 아이도 첫 가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와 함께 뭐든지 첫 맞이하다 보니까 이게 더 좀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6069번님, 오늘 방송은 55세 유부남 아저씨가 들어도 설렌다. 사랑 이루어지길. 나 진짜. 55세 유부남 오빠 어떻게 지금 설레셨어? 어머 다행이다. 우리 같이 설레자고. 우리 50대 60대 오빠들 I love you. 임승규님, 저도 이 좋은 날에 연애하고 싶네요. 와이프하고요. 50대 유부남입니다. 우리 유부남 오빠들이 오늘 많이 심심했네. 월요일에 많이 무료했나 보다. 그래 좋아요. 같이 설레보자고요. 뭐 우리가 뭐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만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이렇게 대리만족 한번 해보자고 다른 사람들 사연에. 자, 50대 유부남의 연애세포 깨우는 방송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50대를 위한 설렘 노래 꺼내봤습니다. 이건 너무 이거는 너무 애기애기한 노래 아니에요? 칠공주의 러브송.

0: 찾아라이브 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선보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자꾸자꾸이비가이비가짬뽕이비가짬뽕모델김태균입니다국물맛은칼칼한데자극적이지않아속은편안한남녀노소모두가완뽕하게되는바로그짬뽕이비가
1: 이비가요이비가짬뽕
0: 1일1짬뽕오케이
2: IS 동서는봅니다쓸모없던땅에서친환경건설의내일을세우고폐기물에서전기차의새로운미래를만들고아이들에게희망의세상을열어주는 ESG 경영으로더큰내일을봅니다 IS 동서
3: 두쉐데이트에서드리는선물입니다텐디컬렉션미셸에서구두교환권유젠헬스케어에서비치로잔슬림쉐이크강릉동화가든에서효자두유우리아이안전하게롤안전문어듀에서롤스크린안입은듯착갓바디에서안착팬티굿즈판촉물은고려기프트에서녹용홍삼선물세트급발진잡는지넷에서한문철블랙박스를드립니다두시에데이트안영미입니다이제 3, 4부도움주신우리광고주님들소개를해야되는데아까우리50대연상오빠들도듣지만우리또연하남들도또많이들어주거든요연하동생들을위해서누나의꿈버전으로갈게요가봅시다마이야히마이야호마이야호아무데도못가

0: 유한 책임회사 아무데도 못 가. 음주 후엔 팀의 때리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IS 동서 아무데도 못 가. 누나한테 와 아무데도 못 가. 어디 가는 거야? 마이야히.
1: 이문자님 오늘 멈췄던 심장이 뛰게 해주는 방송 고맙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심장이 다시 뛰었어요. 여러분 숨 붙어있을 때 2시의 데이트도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자 누나의 꿈 쭉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릴게요. 우린 내일 또 해주대.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팬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3: 노래하고 춤추고 지구도 지켜요. 친환경 어린이 송을 따라 부르고 춤추는 모습을 SNS에 올리면 선착순 50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드립니다. 챌린지 참여는 9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서울숲공원. 제 작업실이 근처에 있어서 가끔 산책하러 가는데요. 원래 강이나 바다보다 나무가 많은 곳을 좋아해서 여기서 한참 걷다 보면 생각도 정리되고 좋더라고요. 서울숲은 워낙 넓어서 걷는 길마다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큰 나무가 우거진 숲길을 지나면 예쁜 연못과 정원이 나오고요. 특히 가을엔 은행나무 숲길이 참 예쁜데요. 아직은 초록빛이 많이 남아있지만 은행나무들이 하나둘 노랗게 물들고 나면 어느새 발밑까지 노란 은행잎으로 가득해지겠죠. 제가 좋아하는 길이 노랗게 물들어가는 걸 올해도 천천히 지켜보고 싶네요.

0: 완벽한 하루, 저는 권진아입니다. 첫 곡은 조던 수잔토의 체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관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상순 DJ를 대신해 진행을 맡게 된 권진아입니다. 네, 완벽한 하루 청취자분들이 환영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W님께서 우와 가을이랑 잘 어울리는 목소리가 스페셜 DJ로 왔네요. 반갑습니다. 윤정호님께서 권진아님 우와 팬이에요. 진아님 목소리가 나오면 공기청정기 돌린 것 마냥 맑아져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겨주셔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네, 주어진 시간 동안 즐겁게 보내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그리고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드릴게요.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2: 백조싱크.
3: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자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4: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덮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1336 1336 1336 1336.
5: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4: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8: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7: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8: 완전 좋아요.
7: 연두리
8: 잘 부탁드립니다.
9: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오존의 롤링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좀 볼게요. 0455님께서 와, 헐, 스페셜 DJ가 권진아님이라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분이신데 너무너무 신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류도경님께서 진아 언니 목소리 꿀이다 꿀. 아, 사실 지금 톤 앤 매너를 어떻게 해야 할지 뭔가 오후가 되니까 약간 신이 나기도 하면서 좀 뭔가 자꾸 웃기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데 좀 잠재우려고 하고 있고요. 이 상수님께서 하시는 이 프로그램에 누가 되지 않도록 네, 좀 있어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마음껏 하시라고. 알겠습니다. 얼마나 마음껏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29님께서 진아님은 DJ 애칭을 어떻게 불러드려야 할까요? 권디, 권디 좋은데요? 네, 권디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열님께서 와, 말로만 듣던 진아님 어서 오세요. 좋은 음악 많이 많이 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리겠고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제 노래네요. 제가 선곡한 건 아닙니다. 네, 권진아의 Love Me, Love Me.

권진아의 Love Me Love Me 그리고 넬의 지구가 태양을 네 번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임소희님께서 순디도 나름의 유머를 구사하십니다. 마구 웃겨주세요. 웃기는 정통 라디오라고 하셨는데 아 뭐 저도 그렇게 그렇게 재미난 사람은 아닌데 그렇다고 저도 은은하게 웃기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가진 것에 대해서 조금 해보겠습니다. 권민주님께서 와 라디오는 아빠 차에서만 듣곤 했는데 자발적으로 들어보는 건 처음이에요. 진아님 덕분에 라디오도 들어보네요. 저도 가끔 운전하면서 라디오 들으면 굉장히 뭔가 외롭지 않고 시간도 잘 가고 그렇더라고요. 0486님께서 꺄 어머 진아님 반가워요. 저보다 제 남친이 더 찐팬이라고요. 작년 콘서트 때 저희 갔었는데 남친이 이번 콘서트도 가고 싶다며 징징징 난리예요. 아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팬사인회를 이제 데뷔 10년을 맞아서 했었는데 커플이 저를 동시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번에 결혼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몇 커플에게서 들었습니다. 아 이제 말이 나와서 또 살짝 홍보를 하자면 자 이제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연말 콘서트 선예매가 오픈되고요. 대구 부산 두 군데인데요. 대구는 12월 12, 13 부산은 12월 25, 26 공연이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 그리고 서울에서도 공연을 하거든요. 서울이 11월 첫째 주 금토일인데 날짜가 보자 11월 6, 7, 8입니다. 네 시간 되시는 분들 네 오시고요. 1부 끝곡으로 이제 네 퀸 데이빗 보이가 함께 부른 Under Pressure 들려드릴게요.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맛 아닙니까?
1: 세종 기프트.

취향의 공유. 오늘 들려드릴 곡은 Lizzie McAlpine의 A Car Wash and a New Pair of Pants입니다. 2018년에 데뷔한 미국 싱어송라이터이고 최근에는 뮤지컬 배우로도 활약하고 있죠. 얼마 전에 Angel이라는 새로운 앨범을 발표했는데 투어와 연기 스케줄로 바쁜 와중에도 틈날 때마다 곡을 써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별 전, 이별 중, 이별 후로 시기를 나눠서 이야기를 풀어낸 앨범이고요. 나의 유명세와 겉모습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로 결심한 내용이 A Car Wash and a New Pair of Pants라는 곡입니다. 네. 새 차와 새 바지라는 뜻인가요? 네, 그럼 리지 맥앨파인의 노래 들어보시고요.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해주세요.

리지 맥아파인의 A Car Wash and a New Pair of Pants 였습니다. 저는 이 아티스트를 아주 옛날에 그 별스타그램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걸 봤었는데

점점 유명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세상엔 잘하는 사람들은 결국 다 잘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7403님이 노래하는 톤이 진아님과 비슷해요. 처음 알게 된 뮤지션인데 익숙해서 좋으네요. 저도 요즘에는 좀 편안하고 잔잔한 노래들을 조금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가을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뭔가 마음이 쉬고 싶을 때는 정말 이런 잔잔한 노래들이 좀 마음을 많이 위로해주는 것 같습니다. 취향의 공유로 서지영님이 보내주신 사연 읽어볼게요. 독서의 계절이어서 그런지 저도 가을엔 책을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과도 책을 많이 보지만 특히 혼자 있을 때 책으로 힐링하는데 책 읽을 때 들으면 행복해지는 노래 공유해봅니다. 사라 바리오스의 Love Song 들려주세요. 네, 이 노래 같이 들어볼까요? 사라 바리오스의 Love Songs.

크러쉬의 어떻게 지내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서지영님의 취향곡 사라 바리오스의 Love Songs였습니다. 서지영님께는 상순 세트 아닌 진화 세트 보내드릴게요. 저 진짜 고심했거든요. 진짜 지금 제가 갖고 싶은 거를 정말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일단 필터 샤워기 이거 정말 요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저도 하나 텀이 나는데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고민했는데 제가 나름 DJ를 오랜만에 했더니 좀 긴장이 돼서 승모근이 좀 아파오는데요.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용 패치 보내드립니다. 8006님께서 맙소사 오늘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것 지금 권디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 넘나 좋은 거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뭐 맡은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영열님의 신청곡 들어보겠습니다. 롤러코스터의 습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2: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시 미필.
3: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4: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7: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7: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9: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0: 이번 추석 가족의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저는 권진아입니다. 박윤경님께서 예문여고 졸업한 딸을 둔 학부형입니다. 우리 딸의 유일한 고등학교 자랑거리가 예문여고 출신 권진아님이에요. 반가워요. 아, 부산에서 듣고 계시는구나. 아, 진짜 예문여고 다닐 때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또 그때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 하고 있을 때여서 친구들의 응원도 많이 받고 요즘 이렇게 톡 프사 보면은 그 친구들 뭐 결혼하고 아기 낳은 친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참 세월이 그래요. 김예진님께서 오늘 스디가 진아님이란 소식 듣고 5시 퇴근인데 6시로 자체 연장 근무 신청했어요. 정퇴 필요 없어. 어, 그러면은 5시 퇴근인데 그럼 1시간을 더한 거면 다음에 1시간 일찍 퇴근해도 돼요? 4시에 퇴근해도 돼요? 그런 거 안 되나? 아, 그런 거 없어요. 죄송합니다. 회사를 안 다녀와서 이렇게 개념이 없어요. 이지현님께서 권디 완전 DJ 소질 있어요. 자네 정식으로 라디오 해볼 생각이 없는가? 저도 그 저의 딕션이 나쁘지 않다는 PD님의 말을 듣고 조금 아 그런가? 내 딕션이 꽤 괜찮은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아 너무 은근히 긴장이 돼가지고 너무 목이 너무 아파와요. 승모근이 지금 점점 올라오고 있고 그래도 남은 며칠의 시간 동안 좀 괜찮아지겠죠. 아, 스페셜 DJ를 이제 가끔 하면 또 긴장이 되고 또 긴장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벌써 2부 끝곡이네요. 저스틴 비버의 Love Yourself, 정경희님의 신청곡입니다. 이 곡 듣고 저는 3부로 돌아올게요. For all the times that you rain on my parade And all the clubs you get in using my name You think you broke my heart, oh girl, for goodness sake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똑같은 외래어인데 골프 얘기를 할 땐 샷이고 카메라 얘기할 땐 숏이라고 합니다. 규범대로라면 숏과 샷 중에 숏이 맞지만 이미 오랫동안 쓰여 굳어진 관용어는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관용대로 적기도 하죠. 컷과 커트도 그렇습니다. 전체에서 일부를 잘라내는 일이나 미용 목적으로 머리를 자르는 건 커트. 영화의 마지막 컷, 편집 과정에서 컷이 되었다고 말할 땐 컷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2: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6: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7: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8: 폴리텍 대학 누구든 언제든 국가대표 기술 교육을 통해 푸른 미래를 여는 한국 폴리텍.
9: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 교육 한국 폴리텍 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
10: 대학. 농식품 품질 안전 관리는 농관원.
11: 농업 경영 재등록도 농관원. 농산물 안전성 관리도 농관원. 농식품 원산 GQC도 농관원.
10: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1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완벽한 하루, 저는 권진아입니다. 3부 첫 곡으로 엘리샤 키스의 If I ain't got you, yeah 들려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막 라디오를 트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운 상순 DJ를 대신해 진행을 맡게 된 가수 권진아입니다. 이선아님께서 진아님 너무 반갑네요. 스페셜 DJ로 여자분은 처음이라 그런지 반가움이 두 배네요. 아, 제가 첫 여자 DJ군요. 완벽한 하루. 정말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또 다른 여성 스페셜 DJ들의 행보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2807님께서 노래 부를 때랑 말하실 때랑 목소리가 완전 다르시네요. 노래 목소리도 좋지만 조근조근 말하는 목소리도 넘넘 좋아요. 아, 그런가요? 저는 노래할 때랑 말할 때랑 그래도 꽤나 비슷한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르다고 하니까 또 생각해보게 되네요. 여러분의 신청곡 그리고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드릴게요.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0: 사랑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3: 오뚜기.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김현철의 오랜만에.

김현철의 오랜만에 1989년 1집 앨범에 수록된 곡이었고요. 이어서 오혁의 소녀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아, 좋네요. 이영경님께서 뭐랄까 진아님 목소리 들으니 완화가 점점 어려지고 뽀송뽀송해지는 기분이긴 하네요. 아, 그런가요?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어제 한 행사를 하나 하고 왔는데요. 이제 그 늘크크 영크크 이런 말도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무대 위로 중학생 친구를 한 명 불러서 이제 노래 한 소절 해봐라. 그래서 김범수의 보고 싶다 불러봐라 했더니 가사를 모른대요. 그래서 어떻게 김범수의 보고 싶다를 모르지? 그러면 너가 아는 거 해봐라 했더니 우즈님의 그 드라우닝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완연한 늘크크가 됐구나라고 이제 저희 팬분들에게 어떡하냐 나 완전히 원로 가수다 했더니 이제 늘크크란 말도 안 쓴다고 해서 이제 그럼 이 할미는 이제 자러 가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뽀송뽀송해진다는 얘기 들으니까 뭔가 기분이 좋네요. 네, 완연한 늘크크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은자님께서 진아님 우리 아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역시 목소리가 좋네요. 엄마 잔소리 듣고 상처 입은 마음을 진아님 목소리로 달랜대요. 잔소리를 조금 하시나 봐요. 그쵸, 사랑을 하니까 말을 자꾸 하게 되는데 사실 크게 달라지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저도 저희 엄마께서 어떤 잔소리를 했을 때 크게 내가 지금 30살까지 가져가는 것이 딱히 없다. 결국 지 맘대로 할 거고요. 그냥 이제 잘못된 길로 갔을 때만 잘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고 그냥 내비두세요. 그러면은 본인이 아, 이렇게 살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열심히 하게 될 겁니다. 6976님께서 전 중3 학생인데요. 오늘은 학원 지옥의 날입니다. 절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제 팬분들 중에도 가끔 이제 고등학생이나 이런 친구들 보면은 진짜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또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고 또 대학교 가서 또 취준생이고 인생이 참 끊임없는 시험의 연속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 학생들 보면 참안 됐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버티다 보면 또 성인이 되면 좀더 힘들 거기 때문에 지금을 아 그래도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무력하고 아 언제까지 난 공부를 해야 되나 힘드시겠지만, 어른이 되면 이제 방학 없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즐기십시오. 그래도 힘들죠. 저도 공부하라 그랬으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공부에 재능이 없던 사람으로서. 그래도 7976님은 잘 해내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772님께서 이전부터 진아님이 여러 차례 추천해주셨던 존박의 Bluff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이곡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박의 Bluff 듣고 오셨고요. 3부 끝곡은 하바드의 Looks Like Chloe입니다. 이 곡 듣고 저는 4부 상순 퀴즈로 돌아올게요.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2: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4: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고르삼.
5: 신사람이 살아있는 수삼.
4: 정성으로 완성한 6년근 홍삼.
5: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4: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5: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4: 전북인 삼농협. 커져라 친환경.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지역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 맛 아닙니까?
1: 세종 기프트.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1860년 오늘 9월 21일은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세상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독설가이자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그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는 인생은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대부분의 괴종시계는 시계추가 똑딱 하고 왕복하는데 1초가 걸린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제 생각은요, 왠지 X일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괴종시계는 시계추가 똑딱 하고 왕복하는데 1초가 걸린다? OX. 맞아요? 네? 왜? 왜? 아! 네. 이유를, X를 선택한 이유 얘기해야 되는데요. 제가 얘기를 안 했네요. 네. 왜 X 같냐면요. 똑딱한, 좀, 1초 좀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네. 여러분들의 생각, 네. 알려주시고요. OX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네.

Panic at the Disco의 Hey Look Ma, I Made It 들으셨습니다. 대부분의, 네, 오늘의 문제, 대부분의 괴종시계는 시계추가 똑딱하고 왕복하는데 1초가 걸린다. 저는 X로 한번 걸어봤는데요. 노래 나가는 사이에 정답 문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4385님께서 정답은 5로, 네, 진아 언니의 이유가 조금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왜죠? 네. 송은지님께서 정답 5요. 시계니까 허투루 안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네요. 아, 근데 제가 느낌상 똑딱할 때 뭔가 1초 더 걸렸는 것 같은 좀 천천히 가는 느낌이었는데, 8450님께서 정답은 X. 어릴 때 봤을 때 그리 빨라 보이진 않았어요. 네,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김선진님께서 저도 X요. 권디의 똘똘함을 믿어볼래요. 음악 천재 권디는 뭐든 천재일 듯. 네, 제가 똘똘하진 않아서 죄송합니다. 상승 퀴즈 바로 정답 알아볼게요. 대부분의 괴종시계는 시계추가 똑딱하고 왕복하는데 1초가 걸린다. 정답은 X라고 합니다. 오! 맞췄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설득력이 좀 부족했지만 맞췄습니다. 대부분의 괴종시계는 시계추가 똑딱하고 왕복하는데 1초가 아니라 2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괴종시계의 시계추는 99.4cm, 길이가 약 1m 정도의 추를 사용하는데요.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움직이는데 1초,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데 1초가 더 걸립니다. 즉, 한 번 똑 하는데 1초, 똑딱 하고 왕복하는 데는 2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야, 쇼펜하우어에서 이 괴종시계 시계추까지 신기한, 네, 퀴즈였는데요. 오늘 해본 소감, 오늘 퀴즈 해본 소감, 생각보다 좀 뭐랄까요, 허무한 느낌이 들고요. 저는 되게 심오한 어떤 쇼펜하우어의 되게 어려운 상식 퀴즈가 나올까봐 나의 무식함이 만천하에 드러나겠네, 큰일 났다 했는데 다행히 귀여운 퀴즈여서 한시름 덜었고요. 네, 정답자 5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요, 김뜻돌의 우리의 심장이 같은 속도로 뛸 때.

김뜻돌의 우리의 심장이 같은 속도로 뛸 때 들으셨고요. 이어서 노을의 붙잡고도 들으셨습니다. 8571님께서 시장 갔다가 이제야 완벽한 하루 틀었더니 깍 진아님이네요. 부산 아지매가 진아님 늘 응원합니다. 화이팅! 저도 부산에 계시는 모든 아지매들 응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물을 남발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좀 남발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김치 세트 그리고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립니다. 도윤선님.

0: 님께서 건디 사실 제 남동생이 진짜 좋아해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완벽한 하루에서 뵈니 너무 좋네요. 라디오에 자주 나와주세요. 사실 제가 말주변이 크게 있는 편이 아니라서 이런 말해야 되는 기회에 좀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래도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용기를 갖고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춘님께서 권디 목소리가 딱 나오자마자 지하철에 자리 났어요. 그것도 의자 끝자리. 역시 행운의 여신이야. 진짜 이제 곧 이제 퇴근 시간인데, 운 좋게 이렇게 지하철 자리가 났군요. 저도 최근에 지하철 한번 타봤거든요. 정말 대한민국 모든 분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네, 우리 이제 광고 듣고 올게요.
1: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8: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9: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0: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11: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폭원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12: 4183님께서 진아님 반가워요. 끝날 때 듣게 됐네요. 우리 아들이 알면 더 좋아했을 텐데 진아님 찐팬이라 콘서트도 혼자 다닌답니다. 오, 그렇군요. 아, 그럼 말이 나온 김에 한 번 더 콘서트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대구 부산에 또 투어를 하게 돼서 일단 팬클럽 선예매는 이미 오픈을 했고요. 내일 12시, 밤 12시까지 하고요. 일반 예매는 이번 주 수요일 5시거든요. 네, 시간 되시면, 네, 오시고요. 그리고 서울 콘서트도, 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서울 콘서트가 스탠딩이어가지고, 네, 우리 어머님께 네, 섣불리 오시라고 하기가. 네, 아들 분이 네, 꼭 와주시면 좋겠네요. 7902님께서 저는 어제는 잡채 만들면서 오늘은 식혜 만들면서 듣고 있는데요. 선곡 너무 좋네요. 내일은 전을 만들며 들을 예정이에요. 내일도 진아님 오시나요? 네, 내일도 옵니다. 내일 또 들어주세요. 6889님께서 어머나 권진아 씨였네.

장 보고 집 가는 길에 라디오 틀었다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은 다 끝나가니 내일은 꼭 처음부터 들어볼게요. 권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무사히, 잘 마친 것 같은데, 서툴렀더라도, 잘 예쁘게 봐주시고, 내일은 또 조금 더, 유려하게 말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네, 즐거웠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성순 선배님의 빈자리를 대신하느라고 약간 긴장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잘 반겨주셔서 제가 좀덜 죄책감 들면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끝곡은요, 고고하게 너에게 들려드릴 예정이에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뵐게요. 저는 권진아였습니다.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팬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3: 노래하고 춤추고 지구도 지켜요. 친환경 어린이 송을 따라 부르고 춤추는 모습을 SNS에 올리면 선착순 50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드립니다. 챌린지 참여는 9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말 한마디가 청량비지를 갚는다고 해서 말을 조금 바꿨습니다. 아, 넌 어떻게 된 애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냐? 어수선하고 산만하다며 꾸지람하려던 조카에게 놀란냥 칭찬합니다. 야, 저번에는 1분도 가만히 있지 못하더니 이번에는 3분이나 가만히 있었네. 아이, 갈수록 집중력이 높아지고 있어. 조카에겐 점점 나아지고 있다면서 노력을 칭찬하기로 합니다.

아이, 넌 어떻게 된 애가 계절 감각이 그렇게 없냐? 모기에게 야단을 치려다가 말을 바꾸기로 합니다. 아휴, 날씨가 이러니 너라고 제정신이겠냐? 여름 모기를 살 수 없어서 가을 모기가 된 거겠지. 아이, 그래도 좀 살살해라. 자, 9월 21일 월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네, Fat Boy Slim의 Praise You 들었습니다. 아, 노래 특이한데요? 중간에 그 판 튀고 사고 난 줄. 예. 이 사연 보내신 분 이름이 특이한데요? 뭐야 이거? 리 LIWENHSING 리웬싱? 리웬싱? 네. 예, 저는 뭐 이름이 특이합니다. 노래는 별로 특이하지 않습니다. Fat Boy Slim, Praise You.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8317번으로 처음 보내셨구나. 저는 굿모닝 FM에서만 라디오 들었던 5학년 학생이에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 흉내내는 태희 삼촌의 목소리 들으며 배철수의 음악 캠프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와, 드디어 들어보네요. 이무진의 청춘 만화 신청합니다. 네. 요건 저 굿모닝 FM에 신청하시고요. 네. 반가워요.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첫 곡으로 Fat Boy Slim의 Praise You 들었고요. 1부, 2부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의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본 컴퍼니, 강원특별자치도청, 현대해상화재보험,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우유협동조합, 음주후엔 티맵 대리, 백조싱크, IS동서, 도드라만돈, 키움증권,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에서 함께합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데디 쿨. 야, 오늘은 플라시보 버전으로 들었습니다. 네. 6697번으로 총해 주셨네요. 아, 이분이 플라시보 버전으로 신청하셨어요. 네. 오리지널은 보니엠이죠. 보니엠. 네. 자, 오늘은 플라시보 데디 쿨. 아, 오랜만에 평일 휴무라 어질러 놓은 게 많아서 볼일 보고 밀린 청소 열심히 하고, 아, 백캠 들으려고 백애마트에 있는 라디오 들으러 왔습니다. 야, 근데 청소를 빡시게 하고 나니까, 아, 이 휴무가 아니네요. 예. 아직도 남았는데, 아, 그래요? 천천히 하면 되죠. 뭐, 뭘 한꺼번에 다 해치우려고 하지 마세요. 예. 천천히, 쉬엄쉬엄, 예, 놀맨놀맨 하면 됩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7061번으로 문자 보내신 분이 사진도 보내셨는데 1982년 군 시절, 와, 82년에 군 시절 하셨으면 저보다 뭐 한, 예, 5년 정도? 아니, 예. 7, 8년 정도 늦게 하셨네. 예. 그럼 뭐 나이가 나오는 거죠, 뭐 대충. 자, 올리비아 뉴튼 전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아, 이 원곡, 이것도 저, 원곡은

네, Paul Simon, 50 Ways to Leave Your Lover. 김원석 씨가 청해 주셨네요. 네. 앞에 들으시는 음악은 올리비아 뉴튼 전의 If Not For You 였고요. 야, 이렇게 두 곡을 나란히 트니까 재밌네. 예. 당신 없이 못 살겠다는 노래 아니에요? If Not For You. 야, 그 뒤에는 이제 사랑, 연인과 헤어지는 50가지 방법. 예. 야. 야, 조금 전에 초등학생 이무진 씨 곡 신청한 초등학생, 제가 저 굿모닝 FM에 신청하라고 그랬더니 이유란 씨가, 아이 근데 그 초등학생이 처음 듣고 문자까지 보내면서 신청곡 했는데 왜 안 틀어주는지 설명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아, 미안해요. 예, 제가 워낙 MBC FM4U에서는 제일 불친절한 디스크 자키이기 때문에, 예, 친절하게 설명을 못했네. 아하. 근데 다행히 초등학생이 또 보냈어요. 8317번으로. 아, 저 아까 그 5학년 학생인데요. 팝송으로 다시 신청할게요. 그리고 마이클 잭슨 노래 신청했는데, 기다려봐야 한번 시간 되면 한번 들어볼게요. 예, 고마워요. 자, 0477번으로 청해주신 White Snake. 제가 좋아하는 보컬리스트, 데이비드 커버데일. 예. 디퍼플에서 나와서 결성한 밴드입니다. White Snake. Is this love? 이게 사랑일까요? 모르죠, 전.

0: 찾아라 친환경. 친환경 농산물 무농약으로 믿고 먹지.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으로 건강하자.
1: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0: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기프트.
3: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 맛 아닙니까?
2: 세종 기프트.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이번 주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궁금하실 게 명절 연휴 날씨일 텐데요. 귀성 귀경길 아직까지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귀경길 주말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기상정보 계속 참고하셔야겠고요. 보름달은 구름이 많이 낀 사이로 보게 될 거라는 예보입니다. 명절 전까지 비 소식은 없지만 일교차 계속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달력상은 가을이지만 날씨는 여전히 여름인 늦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내일도 전국의 하늘이 맑은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겠고 영남 해안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기 시작한 건 좀 오래 전부터였다. 저번 추석 땐 은밀하게 할머니 방으로 부르셔서는 방바닥을 만져보라고 하셨다. 아파트의 볕 좋은 남향방에

0: 두꺼운 요가 깔려 있었다. 아유, 저것이 저 내 방에 구들만 몰래 막았어. 그래서 방이 이렇게 냉골이야. 그러시면서 손주 며느리의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3대가 같이 사는 화목한 집이라는 주변의 부러움과는 달리 당신이 손주 며느리에게 심하게 차별받고 학대받는다는 비밀을 손녀딸에게 몰래 털어놓으셨다. 치매 증상을 보이지만 누구도 할머니를 치매라고 말하지 않았다. 손녀는 올케에게 대신 사과하곤 했었다. 할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치매 노인 소리를 한 번도 듣지 않으셨다. 엉뚱한 의심과 생떼는 당신 피부치에겐 보이지 않으셨고 오로지 새 식구한테만 퍼부어졌기에 집안의 비밀 유지는 어렵지 않았다. 할머니의 이상 증세가 점점 늘어났을 때도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1: 아이고,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다. 그 정신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걸 그 쓸데없이 치매니 노망이니 그런 흉한 말로 부르지 마라.
0: 선망증세로 아버지를 할아버지로 여기거나 손녀에게 언니라고 부르거나 환갑 넘은 어머니를 새파랗게 젊은 게 야단쳐도 그러려니 했다. 철수는 오늘 치매 극복의 날 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소소하게 벌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치매는 지금처럼 무서운 질병이 아니었다. 누구나 나이 들면 보이게 되는 노화 증상의 하나로 비교적 순하게 받아들였었다. 수필과 유병숙의 그분이라면 생각해 볼게요는 치매 걸린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며느리가 쓴 글이다.
1: 내 어머니는 그 치매가 아니다. 그냥 건망증이 심하게 왔을 뿐이야.
0: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은 아내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은 시아버지는 당신도 노안으로 힘들어하시면서도 그렇게 힘있는 보호자 역할을 마다하지 않으셨다. 60여 년 동고동락한 남편이 혼수상태에 빠지자 아내는 잠깐 정신이 돌아와 흐느꼈다.
2: 아유, 같이 간다고 하더니 혼자만 가우. 나도 데리고 같이 가요.
0: 혼자 된 시어머니는 자꾸 시계를 거꾸로 되감으셔서 이제는 꽃다운 처녀가 되었다. 어느 날 목욕시켜드린 며느리에게 달뜬 목소리로
2: 아이, 언니, 나 시집 보내려고 그러우? 하시더니 아이, 그분이라면 생각해 볼게요.
0: 그러더란다. 90대 나이와 치매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함자를 정확히 대셨다.

예, 톰 러쉬 올드맨 송 들었습니다. 예. 근데 참 저도 그랬으니까요. 예, 젊었을 때는 아 평생 나이 안 먹을 줄 알았어요. 예. 참 웃기는 거죠. 아 저도 젊었을 땐 그랬다니까요. 예. 늘 젊을 줄 알았죠. 탐 러쉬 올드맨 송. 자, 6시 39분 55초 막 지났습니다. 자, 아까 저 초등학교 5학년 학생 다시 신청해서 이거 기특해서라도 한번 틀어줘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클 잭슨 힐 더 월드 8317번. 예.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0: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환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8: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조금 전에 마이클 잭슨의 Heal the World 나갈 때 송성훈 씨가 항상 아이들이 웃으며 사는 세상이면 좋겠습니다 하는 글을 보내셨는데, 예. 점점 좋은 세상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거 가지고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예. 일단 환경이 너무 급속도로 파괴돼 가니까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문제도, 다른 문제도 많죠. 물론 전쟁도 문제고, 이거 참.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또 지금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이걸 해결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조금씩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야죠. 어떻게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텐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예. 우리 모두 노력해야죠. 자, 1, 2부 끝곡은 7808번으로 청해 주신 10cc, I'm not in love.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네덜란드 연구진이 실험을 해봤답니다. 한쪽 그룹은 대학 교수로 산다는 것에 대해 글을 쓰게 했고 다른 그룹은 그냥 노는 것에 대해 쓰게 했죠. 이어서 어려운 문제를 풀게 했더니 교수를 상상했던 그룹이 더 잘 맞히더라. 이런 실험도 있습니다. 건망증이나 주름 등 노인과 관련된 단어를 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 시험장을 더 천천히 걸어나왔고 기다리다, 참을성 있는 같은 단어를 본 쪽이 더 실험을 오래 잘 견디더라. 뭐든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말, 괜히 생긴 게 아니네요.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4: 미니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7: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8: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9: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0: 폴리텍 대학 누구든 언제든 국가대표 기술 교육을 통해 푸른 미래를 여는 한국 폴리텍.
11: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 교육 한국 폴리텍 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
12: 대학. 농식품 품질 안전 관리는 농관원.
13: 농업 경영 재등록도 농관원. 농산물 안전성 관리도 농관원. 농식품 원산 GQC도 농관원.
12: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14: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네, 던칸 트웨이크, 베어리 브리딩 들었습니다. 이저 90년대 중반에 이 음악 정말 산뜻해서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도 진짜 많이 보내드렸는데 예. 며칠 전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기사가 떴네요. 예. 이 뒤에도 저 뮤지컬 쪽의 음악들 많이 하셔가지고 토니 상도 받고 그랬으니까요. 예. 던칸 쉐이크 50대 중반인데 아이고 신부전에서 심장마비가 되면서 사망했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던칸 쉐이크의 Barely Breathing.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뒤에는 김세윤의 영화음악 진행합니다. 3부 4부 주식회사 워킷, 한국 MSD 주식회사, 음주엔 티맵 대리, 모빌 코리아 윤활유, 이카운트, SK 케미칼, 현대자동차에서 함께 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2: 안전화.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3: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김세윤의 영화음악 진행합니다. 김세윤 씨,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네. 자, 지금 한국 영화계에 예.
2: 네. 지금 뭐 이번 주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1: 네네. 한국 경쟁이 치열하죠.
2: 지난주에 이제 인턴이 먼저 한 주 먼저 개봉을 했고요. 독립 영화 중에는 철들 무렵이라는 영화 되게 괜찮거든요.
1: 네네.
2: 그 영화도 지난주에 개봉했고 이제 이번 주에 타짜 4편 암살자들.
1: 암살자들.
2: 제가 소개해 드렸던 암살자들. 그리고 오늘 소개할 이 영화. 가능한 사랑.
1: 가능한 사랑.
2: 예. 한국 영화들이 쭉 극장에 걸립니다.
1: 아니 근데 가능한 사랑은 네. 뭐 극장이 별로 없다며.
2: 이 가능한 사랑은 제작사가 땡플릭스예요.
1: 네.
2: 그래서 원래 그 OTT에서 만든 영화는 극장 상영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1: 그렇죠.
2: 보통은 그냥 바로

0: OTT로 서비스가 되는데 네네. 이 작품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극장에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한 2주 정도 좀 제한적으로 상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 이건 뭐 네.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네. 요구를 했겠죠, 그렇게?
0: 아마도. 네. 아마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게 11월 6일부터 OTT로 서비스가 되는데 네네. 이번 주부터 한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제한적으로 극장에서 상영을 하는데
1: 딱 2주밖에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기간이 없네요.
0: 그러다 보니 지금 봐야 돼. 이걸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기회는 이번밖에 없어라는 마음에 좀 예매율이 엄청나게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1: 아, 예매하기가 쉽지 않군요.
0: 네. 이게 왜 그 잘 되는 가게가 왜 그 점포가 좀 협소할수록 이렇게 좀 웨이팅이 길고 이러면 약간 더 가고 싶은 마음이 그렇죠. 좀 들잖아요.
1: 줄 더 서죠. 예.
0: 오히려 좀 흔히 갈 수 없고 뭔가 좀 그 경험을 쉽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조금 더 일종의 챌린지 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네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점에서는 좀 효과적인 마케팅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의 기간 안에는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영화가 가능한 사람이고 가능한 사람. 오늘 아침 10시에 시사를 했습니다. 아, 아침부터 네, 힘들었습니다.
1: 야, 아침에 가서 보고 네, 오셨구나.
0: 10시에 보통 제가 영화를 이렇게 보러 움직이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1: 조조할인인데
0: 네. 더구나 이 영화는 상영 시간이 164분입니다. 네,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영화를 보는데 164분 동안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계를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영화가 예상하시겠지만 이창동 감독님의 영화가 가령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처럼 막 휘몰아치는 그런 식의 영화를 만드는 분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그런데 164분이면 시계를 볼 법도 한데 저는 한 번도 시계를 안 보게 되더라고요.
1: 그 영화에 몰입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0: 네. 그 영화를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네네. 이게 이번 베니스 영화제에서 은사자상. 그러니까 베니스 영화제는 이제 사자입니다. 베를린은 곰이고.
1: 곰.
0: 네. 그래서 베니스 최고상은 이제 황금사자상인데 네. 바로 그 아래 심사위원 대상에 해당하는 은사자상을 받았고요. 최근에 끝난 토론토 영화제에서는 토론토 영화제는 최고상이 관객상이에요.
1: 네네. 네.
0: 그 영화제에서도 국제 관객상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영화가 괜찮다는 건 이미 뭐 평단과 관객을 미리 본 사람들에게 좀 인정을 받은 상태고요.
1: 네네네.
0: 진짜 오랜만에 나온 이창동 감독의 영화죠. 이창동 감독께서 초록물고기, 박하사탕, 오아시스, 뭐 밀양 정도까지만 해도 작품 사이의 간격이 뭐 짧게는 2년에서 길어봐야 한 뭐 5년 정도를 넘기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부터 네. 네, 시와 버닝 사이가 8년. 그리고 버닝과 가능한 사랑 사이가 8년.
1: 야.
0: 그러니까 16년 사이에 지금 딱 세 편을 내놓게 된 거죠.
1: 네네.
0: 그래서 이 영화는 버닝 이후로 8년 만에 나오는 이창동 감독의 8번째 작품이고요.
1: 예.
0: 제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영화가 힘든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영화에 대한 정보를 최소한으로 접하고 영화를 보기 위해서 애를 쓰는 타입인데
1: 네.
0: 이 영화는 최소한으로 접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워낙 많이 화제가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거리조차 제가 보지 않고 예고편도 보지 않고 영화를 보러 갔거든요.
1: 잘했어요.
0: 덕분에 제가 그 시계도 안 보고 이야기에 쫙 좀 빨려 들어간 것 같고요. 이창동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 밝혔지만 이 영화를 구상하게 된 시작은 여태 전에 자동차 회사의 대규모 파업 사태를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1: 예.
0: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벌써 이제 흘렀고 우리에게 좀 충격적인 이미지로 남아있는 게 파업이 장기화되고 마지막에는 공장 옥상에 있는 노동자들을 진압하기 위해 헬리콥터로 경찰 특공대가 내려와서 진압하는 장면이 좀 많은 충격을 좀 줬던 좀 상징적인 장면이었거든요.
1: 네.
0: 그때부터 그 순간의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내가 영화로 만들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다룬 건 뭐 시사 프로그램이나 다큐멘터리나 이미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그 영화를 만드는 내가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영화를 만든다면 어떤 이야기가 좋을까를 고민하는 시간이라고 했고요. 그 8년이라는 시간이 그래서 만든 가능한 사랑이라는 작품의 이야기는 바로 그 파업 사태에서 모티프를 가져온 어떤 그 영화 속에 설정된 가상의 기업이 있습니다.
1: 예.
0: SP중공업이라고 하는 대기업에서 그러한 사태로 해고된 해고 노동자 설경구 씨가 있고 이제 설경구 씨의 아내가 전도연 씨고요.
1: 네.
0: 그때의 그 일종 후유증을 좀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몸도 망가졌지만 마음도 망가진. 그때 함께 싸웠던 동료들과는 정말 둘도 없는 정말 친한 사이였지만 그 사태가 남긴 커뮤니티가 전부 다 해체되는 어떤 좀 상처였으니까 몸도 마음도 망가진 이 남자 설경호 씨가 있는데 옆에는 전도현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아내고요.
1: 네.
0: 바로 그들을 취재하려고 다큐멘터리 감독 조여정 씨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조여정 씨의 남편으로 조인성 씨가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1: 예.
0: 근데 조여정 씨와 조인성 씨의 삶과 이 설경구 씨와 전도연 씨의 삶은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전도연 씨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영화 속에서 조여정 씨가 이제 또래로 나오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뭐 자기 또래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쩌면 이제는 더 관심이 없을 법도한 우리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니까 좀 반가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오랜만에 좀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는 느낌도 있지만 이게 좋으면서도 좋지만은 않은 복잡한 감정들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나의 삶은 시작부터 하루하루 좀 버텨내는 게 전부인 삶인데
1: 네.
0: 저쪽 사람들의 삶은 그냥 뭔가 좀 쉬워 보이거든요. 나의 삶과는 다르게 그렇게 이 두 부부의 시간이 함께 흘러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요 정도로 이제 줄거리를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 예.
0: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창동 감독 여러분이 그동안 본 뭐 한 편이라 이창동 감독의 영화를 보았다면 제가 그런 표현을 쓰고 싶은 게 어떤 영화는 속도하고 강도로 이제 좀 관객을 사로잡거든요.
1: 네.
0: 엄청나게 속도가 좀 빠르거나 엄청나게 강도가 센 어떤 좀 장면들이 있거나 속도와 강도로 어떤 영화의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관객을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게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락 영화의 힘인데
1: 예.
0: 이창동 감독의 영화에는 속도나 강도보다는 밀도와 온도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 밀도가 높아서 장면 하나하나를 정말 뚫어지게 보게 만드는 힘이 있는 이야기를 쓰고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고
1: 네.
0: 온도라는 건 아마 연기의 온도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0: 실제적으로 막 뭐 소리치고 막 뭔가 뭐 뜨거운 걸 표현해서 그 연기의 온도가 높은 게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 보여도 그 안에 있는 그 마음 속에서는 정말 막 불길이 일어나는 것 같은 사람의 연기를 우리가 가령 밀양의 전도현 씨의 연기나 박하사탕의 설경구 씨의 연기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이창동 감독의 영화에는 밀도와 온도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 가능한 사랑 역시 와, 이 이야기로 164분을 이렇게 밀도 있게 그리고 이렇게 뜨겁게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구나 좀 새삼 좀 감탄하게 됐고요. 제가 이제 영화를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장면은 그냥 다음 장면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은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이 장면 자체의 존재 이유가 뭐 따로 있다기보다는 다음 네. 장면을 위해서 이 장면이 필요한 느낌?
1: 네.
0: 다음 장면은 그 다음 장면을 위해서 필요한 느낌. 계속해서 다음 장면을 궁금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영화이고 굉장히 좀 훌륭한 연출인데 한편으로는 이창동 감독 영화를 보면 뭔가 지금 장면을 위해서 다음 장면이 존재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게 무슨 의미냐면 계속해서 곱씹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도 앞 장면을 자꾸 곱씹게 되고 영화가 다 끝나면 오프닝부터 곱씹게 되고 좀 지금 시대에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없는 방식의 영화를 계속 만들어주는 분이 계셔서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영화 참 잘 만든다. 그리고 연기 참 잘한다. 제가 딱 한마디로 영화 끝나고 나서 와 전도연은 전도연이다. 설경구는 설경구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영화였습니다. 자, 가능한 사랑.
1: 예, 음악을 한번 듣죠.
0: 바로 이 전작이었죠. 버닝에서
1: 버닝.
0: 노을 지는 순간에 흐르던 아주 멋진 곡이 있습니다. 사형대의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1950년대 영화의 음악이었는데 그 음악을 버닝에서 아주 인상적으로 썼었죠. 그래서 예. 버닝의 음악을 가져왔고요. 마일스 데이비스의 제네릭. 그러니까 이게 크레딧이라는 뜻이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사형대 보통 사형대의 엘리베이터 테마로 우리가 많이 부르는 마일스 데이비스의 곡을 가져왔습니다.
1: 자, 마일스 데이비스의 제네릭 듣겠습니다.

0: 마일스 데이비스의 연주 제네릭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영화 이창동 감독의 영화 전도연, 설경구, 조인성, 조여정 씨가 출연하는 가능한 사랑.
1: 네. 네. 이번 가능한 사랑의 음악은 정재일 음악 감독이 맡았고요.
0: 네네.
1: 영화 오프닝, 엔딩에 그 테마가 흐르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그 아쉽게도 음원은 11월에 공개한다고 해서.
0: 아, 음원이 아직 공개가
1: 네.
0: 안 됐어요?
1: 오늘은 들려드리지 못하지만 음악도 정말 멋진 영화고요. 제가 그 전도연 씨 인터뷰를 봤어요. 네. 전도연 씨 입장에서도 이창동 감독의 현장에 가면,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처음 받을 때부터 아,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싶어서 좀 걱정이 되는 어떤 시나리오를 받은 것도 오랜만이고, 그 현장에서도 아, 내가 이 연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인물을 이렇게 복잡하고 입체적인 캐릭터를 소화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좀 크다는 거예요. 크지만 그런 현장이 드물기 때문에 너무 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촬영하면서 뭔가 좀 연기하기 힘든 장면을 찍을 때 설경구 씨랑 계속 그 얘기했대요. 너무 힘든데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좀 드문 현장이 그래도 좀 계속 이런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서
0: 네.
1: 배우 입장에서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뭔가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도전을 하게 만드는 그 순간이 좋다는 얘기를 했는데
0: 네.
1: 제가 오늘 영화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약간 좀 관객 입장에서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영화를 만나는 기쁨이 있거든요. 너무 쉬운 영화만 보면 되게 편한데 영화 보는 내가 드릴 만한 수고가 전혀 없는데 특히 집에서 보는 건 주로 그런 걸 고르게 돼요. 집에서 제가 집에서 막 2시간만을 초집중해서 TV만 들여다보기 힘든 환경이다 보니 오히려
0: 네.
1: 내가 뭐 좀 딴짓을 해도 잠깐 한눈을 팔아도 이야기를 따라가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작품들을 저도 좀 고르게 되더라고요.
0: 밥 먹고 와도 돼요? 어떤 영화?
1: 네. 화장실 갔다 와도 보통 어떤 영화는 중간에 멈추고 화장실 가는데 어떤 네. 영화는 그냥 뭐 틀어놓고 화장실을 갔다 와도 큰 무리가 없는 작품들을 저도 자꾸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랜만에 내가 영화에 집중하는 만큼 이 영화가 나에게 돌려주는 거나라는 느낌으로 보게 되는 영화였고.
0: 아니 뭐 초작에 그런 킬링타임용 네. 영화도 필요하고요.
1: 네.
0: 또 이런 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도 필요하고 다 그런 거죠.
1: 그래서 저는 항상 영화를 볼 때 제 자신을 좀 갈아 끼우거든요.
0: 오락
1: 영화나 장르 영화 보러 갈 때 저랑 이창동 감독의 영화를 보러 가는 저는 약간 좀 다른 자세로 좀 보러 가게 되고.
0: 마음가짐을 바꿔가지고 네. 가는군요.
1: 그리고 그런 거죠. 이렇게 영화를 볼 때 내 기준에서 영화 속 인물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의 윤리 기준으로 영화 속의 인물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영화를 보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쪽이고
0: 네.
1: 내가 만나볼 일이 없는 사람을 영화를 통해 만나고 내가 겪어본 적이 없는 일을 영화를 통해 간접으로 겪을 때는 내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영화 속의 그들을 좀 이해해보려고 하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영화 속의 그들이 나에게 좀 가까워지는 느낌?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선사해주는 영화를 만나는 행복 같은 게 있어요.
0: 네네.
1: 그래서 제가 이 영화 보면서 느낀 게 극장에서 보길 되게 잘했다.
0: 왜냐하면
1: 밀도가 있지만 밀도가 정말 높은 영화지만 내가 집에서 다른 작품을 볼 때와 같은 자세로 비스듬히 누워서 맥주 한 잔 마시면서 만약에 이 영화를 보았다면 이렇게 내가 집중해서 영화에 빨려들 수 있었을까? 어쩌면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볼 수만 있는 분이라면 내 환경이 되는 분이라면 온전히 극장에서 이 이야기를 만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를 생각을 한편으로 했습니다.
0: 네. 자, 음악 들으면서 마치죠.
1: 박하사탕의 이 음악이 잠깐 스쳐 지나간 걸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0: 어허.
1: 설경구 씨가 차 안에서 이 음악 듣습니다.
0: 네.
1: 레인보우의 캐치 더 레인보우. 예. 그래서 오랜만에 영화 박하사탕의 삽입곡을 골라왔습니다.
0: 자, 오늘은 영화 이창동 감독의 Possible Love, 가능한 사랑. 레인보우의 캐치 더 레인보우 들으면서 마칩니다. 김세훈의 영화 음악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젤 바디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3: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구르삼.
4: 신사람이 살아있는 수삼.
3: 정성으로 완성한 6년근 홍삼.
4: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3: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4: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전북인
5: 삼농협. 커져라 친환경. 친환경 농산물 무농약으로 믿고 먹지.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
6: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5: 친환경 농산물.
7: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8: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맛 아닙니까?
7: 세종 기프트.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9월도 이제 하순으로 접어들었는데요. 날씨는 여전히 여름의 문턱을 완벽히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예년 기온을 웃도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29도, 광주는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동해안 지역으로 23도에서 26도 사이에 머물겠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덥다가 주 후반부터는 서서히 낮 기온도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밤사이 강원 내륙과 충북 또 경북 지역에서는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영남 해안에는 바람이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인 금요일 오후부터 흐려져서 토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박윤경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1 Pilots, Stressed Out 들었습니다. 0913번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네. 고등학교도 뭐 중학교 같이 깡으로 버티면 되지라는 망상을 했던 때를 후회합니다. 예. 뭐 이런 거 후회까지. 채용 논술 수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아, 중학교는 뭐 깡으로 버텼어요? 아이, 원래 깡으로 버티는 건 이 사회에 나와서 하면 되는데 너무 일찍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 재밌네.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1 Pilots, Stressed Out. 자, 7시 35분 20초 막 지났습니다. 아, 파김치 담그려고 합니다. 재료 준비 끝. 이젠 음악 집중. 백캠 끝나고 맛나게. 김윤숙 씨. 아, 뭐 팝음악 들으면서 준비하면 맛있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솔직히 얘기 드리면 저는 파김치 안 먹습니다. 아니, 파김치 안 먹는, 뭐,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 뭐, 굳이 그걸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방송 중에도 몇 번 얘기 드렸죠? 저는 편식을 좀 합니다. 편식. 네. 안 먹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파는 거의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파는 설렁탕이나 곰탕에 올라가는 그 생파, 이게 쫙 썬 거, 그거만 잘 먹고요. 아, 라면 이런 데도 파 안 넣어 먹습니다. 야, 그래가지고, 제 대학 후배 있어요. 예, 나원주라고. 이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탈춤 이런 거 작곡한 친구죠. 아, 좋은 노래 많이 만들었죠, 이 친구. 제 2년 후배인데, 제가 대학 때 이 친구 집에 가서 어머니가 뭐 라면 끓여주시고 이러면 얻어먹고 그랬는데, 제가 파 골라내고 먹어가지고, 와, 나중에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제 얘기 어디서 나오는데, 아이고, 그 파 안 먹는 친구! 제가, 아무튼, 김윤숙 씨는 파김치 만나게 담그시고요. 자, 7530번으로 청해주시는 음악. 예, 아리아나 그란데, Hate That I Made You Love Me.

주토피아 사운드트랙에서 샤키라 쭉 들었습니다. 3545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야, 요즘 뭐 힘드시다고 딸아이가 고3이라 예. 이제 언제부턴가 우리는 와 수험생이 있는 집안 모두가 수험생이 돼야 하는 이상한 형국에 와 참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뭐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샤키라의 Zoo. 앞에 들으신 음악은 아리아나 그란데의 Hey, That I Made You Love Me. 아, 제가 이 파 안 먹는다고 하니까 양파는 드시냐고. 예. 양파도 파의 일종이잖아요. 파 앞에 양자만 붙은 거 아니에요, 양파. 양파도 그러니까 파, 양파 둘 다 날건 잘 먹습니다. 날거. 그 다음에 구운 것도 잘 먹습니다. 다만 삶은 것만 안 먹는 거예요. 삶은 거하고 발효된 거. 이게 그 파김치에서도 보면 오래 지나면 이게 끈적끈적한 진액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게 저는 싫어요. 그 다음에 삶은 파나 양파가 씹힐 때 그 물컹하는 그 식감, 그걸 싫어합니다. 그 뭐 범법행위는 아니잖아요. 예, 제가 가지는 예, 구운 가지 좋아하죠. 예, 구운 가지. 가지는 또 삶은 것도 먹는 것 같은데, 가지는 파가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거 쓸데없이 제 얘기를 겨우 길게 하는 거야. 2006번으로 청해주신 음악, 테임 임팔라, 보더라인.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6: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7: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8: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9: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 다 못한 얘기 오늘 마저 나눠요.
1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끝곡은 캐마울의 롱 굿바이입니다. 7058번. 예, 고맙습니다. 자, 음악 들으면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설민석입니다. 조선 최고의 석학 퇴계이황은 자신의 이론을 비판하는 젊은 선비 기대승의 편지를 받습니다. 외면할 수도 있었지만 이황은 무려 7년간 그와 편지를 주고받았고 결국 자신의 생각 일부를 고쳐 받아들입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가 아니라 다른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겸손함,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존중과 배려의 자세일 것입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0: 한 살람을 가진 너 I wanna run back up.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팬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4: 노래하고 춤추고 지구도 지켜요. 친환경 어린이송을 따라 부르고 춤추는 모습을 SNS에 올리면 선착순 50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드립니다. 챌린지 참여는 9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5: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6: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5: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혹시 태크볼이라는 스포츠 종목을 아시나요? 곡선 모양 테이블 양쪽에 선수 한 명씩 서서 손과 팔을 제외한 신체 부위를 사용해 세 번의 터치 안에 축구공을 상대편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축구와 족구, 탁구를 결합한 구기 종목입니다. 종목 자체가 생소하고 국내 실업팀도 없는 데다가 올해 아시안게임에서 뒤늦게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서 국가대표 선수들은 선수촌에 들어가지도 못했대요. 하지만 이준석 선수는 생업을 포기하고 사비까지 들여 훈련한 결과 태크볼 아시안게임 초대 챔피언 자리에 올랐습니다. 전직 축구선수로 못 이룬 금메달의 꿈을 이번에 이룬 셈이라는데요. 집중과 집념이 빚어낸 결과에 박수를 보내게 되네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9월 21일 월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Imagine Dragons의 On Top of the World였습니다. 별밤 시작하면서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 태크볼 최초의 금메달리스트가 된 이준석 선수 얘기했습니다. 전직 축구 선수, 그 다음에 족구 선수를 하다가 그 다음 생업과 태크볼 선수 생활을 병행하다가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자진 퇴사해서 사비로 훈련에 매진해서 대회를 준비했대요. 대회가 끝나면 무직에다가 돌아갈 실업팀도 없는데 본인의 금메달이 태크볼을 알리고 뭔가 지원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와, 이런 위인 같은 스포츠인들이 종종 있죠. 이분은 아무래도 그 유재석 씨 토크쇼에서 볼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이 일화가 보면 내가 축구 선수를 한다라는 거는 어릴 때부터 여기에 매진을 했었다는 얘긴데 그 꿈이 좀 좌절이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가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살아있는 반증이 되어 주는 것 같아서 너무 값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하루님, 이준석 선수 8경기 중한 세트도 안 내주고 전승 우승이란 얘기도 들었어요. 야, 대단합니다, 진짜. 최정민님은, 맞아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요. 태크볼 이번에 처음 들어봤는데, 금메달을 얼마나 간절히 바랬으면 생업도 포기하고 열심히 노력했을지, 그렇게 얻은 금메달이라 더욱더 축하하고 싶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생업을 포기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 알고 있고 또몇번 선수로서 잘 그렇게 막 눈부시게 풀려본 적이 없는 경험을 안고도 저는 해냈다라는 게 진짜 너무 역사에 남아야 될 만한 일화라고 생각해요. 아, 진짜 가슴이 웅장해진 오프닝이었고요. 오늘 별밤 3, 4부 기다려왔던 시간이에요, 저는. 데뷔 10주년을 맞아서 컴백한 펜타곤 완전체와 함께합니다. 우리 별밤에서는 막내인 후이 씨가 펜타곤에서 어엿한 리더로서 어떤 모습일지도 궁금합니다. 펜타곤에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점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이따 9시에 전달할 거고요. 보이는 라디오도 그때 켜질 거예요. 오랜만에 가든에서 함께 할 겁니다. 그 전에 부엉이들과 밀린 수다 떨게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별밤 듣고 있는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별밤 1, 2부는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롯데렌탈,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0: 워키, 강원특별자치도청, IS동서, 아크마르 동탄,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 군산시청과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6: 워킷 워킷 안전화.
8: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정국의 Dreamers 듣고 왔습니다. 이현정 님이 눈은 아시안게임 야구 대만전 보고 귀는 별밤 듣고 있어요. 아까 제가 올라오면서 화면에서 보는 걸로는 1대0으로 대한민국이 이기고 있었거든요. 아직 조금 전에 또 검색해보니까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농구 보신 분들 계세요? 저희 굉장히 감정기복이 없는 남편이 대흥분을 해서 우리나라 농구 경기와 이 어떤 선수에 대해서 막 거품을 물고 너무 잘한다고 어마어마하다 하면서 했는데 또 쾌거를 올렸더라고요. 또 가슴이 웅장해지는 시즌입니다. 정혜영님, 남편이 얼른 자야 오늘 제가 몰래 사온 꽃들을 화분에 심을 텐데 화분 버리려다가 마음 바뀌어서 식물원 가서 꽃을 엄청 사왔거든요. 64세 남편 잔소리 듣기 싫어서 차 트렁크에 넣어놨네요. 잘 때 몰래 옮겨 심으려고요. 그럼 잔소리 1절만 듣거든요. 저는 읽으면서 남편분을 왜 서프라이즈를 하시려는 줄 알고 너무 달콤한 사연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잔소리. 아니 이렇게 사랑스러운 우리 혜영님을 버리려든 화분에다가 스스로 골라오신 그 꽃들을 심고 싶어하는 혜영님을 어디에 잔소리를 하실 게 있어서 잔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5175님, 대장부엉 오랜만에 혼자 밤운동 나왔어요. 늘 아이와 함께 했는데 아시안게임 야구 보라고 두고 혼자 나왔습니다. 매일매일 나무들이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있네요. 가을이 업데이트되고 있는 요즘, 낮엔 하늘 보는 재미, 저녁엔 조명 아래 예쁘게 물든 나무 보는 재미, 여러 형태의 가을을 즐기며 별밤과 운동하니 행복하네요. 라고, 그래요. 우리 진짜 가을을 이렇게 즐겨야 되는데 맨날 말로만 가을 기다리다가 또 너무 핸드폰 속에 있는 세상만 바라보다가 뭐 보내버리는 건 아닌지 저부터도 좀 생각을 해보면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 중에 하나인 가을 우리 눈으로 많이 담아둡시다. 노래 또 듣는 동안에 월요일 실시간 풍경들 문자나 미니로 더 보내주시고요. 튜이드의 선키스.

트위드의 썬키스 이어서 얼마 전에 나온 소란 신고 이별 직전 들었습니다. 아, 김동현님께서 희소식 전해 주셨습니다. 야구 2대 0이라고. 역시 좋습니다. 훌륭해요. 아, 노래 나가는 동안에 또 한 점이 더 낮군요. 어, 너무 저거 화면 틀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겠죠. 예예. 아, 1568님께서 부산은 북항 바닷가 친수공원에 무퇴상어가 찾아와서 부산심이 들썩입니다. 적당히 머물다 큰 바다로 잘 나가길 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이씨 저 얼마 전 부산 갔다 왔는데 만나고 올걸. 아니 저도 언뜻 봤거든요. 근데 지금 며칠째 거길 배회하고 있다면서요. 그 영화 배우 상어로서의 모습, 우리가 조스로 알고 있는 그 모습, 딱 그 지느러미만 싹 나와가지고 아주 좀 끼가 있는 상어인 모양이에요. 좀 걱정되네요. 왜 그렇게 무태까지 와가지고 신호를 보내는 느낌인데 뭔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0248님, 오늘 저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네요. 비염 때문에 이비인후과가 있는데 갑자기 위경련이 와서 옆에 있는 내과까지 가서 치료받고 왔어요. 그래도 아픈 와중에 마침 가을가을한 꽃꽂이로 위로받았어요. 아, 식물 사랑하는 분들이 확실히 마음이 말랑말랑하셔. 진짜 짜증났을 법한 하루였는데 비염 때문에 병원 가 있는데 위경련이 거기서 오다니.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집에 있다가 나는 것보다는 보통 이제 병원들이 한 상가에 몰려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바로 옆에 내과가 있었다. 이제 천만다행입니다. 4218님은요. 오전 7시부터 배송 시작해서 이제 모든 배송 마치고 귀가합니다. 힘든 하루였지만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아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요새 오가는 선물 양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배달 일 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규빈님, 저는 세탁회사에서 일을 하고요. 오늘도 출근했다가 무사히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아침에는 급하게 준비하느라 정신없었는데 퇴근하고 샤워까지 하고 나니 이제야 여유가 생기네요. 오늘 하루도 별밤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주 세탁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오자마자 아주 그냥 깔끔하게 스스로를 세탁하고 여유를 즐길 채비를 마친 우리 규빈님이십니다. 어머, 제가 떠들떠들 하고 있는 동안에 또 점수가 났어요? 조성현님, 3대 0입니다. 잘하고 있어요 하고 상대 투수가 무너지고 있는 모양이죠. 두 점이나 났다니 우리 이제 면로에나 나가 있는 거죠. 빨리 노래 듣는 동안에 저도 검색이라도 좀 해볼게요. 바우터 하멜의 브리지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옮겨가며 촉촉하게 비가 내리던 날, 나는 빨간 우산을 쓰고 회사에 출근했다. 점심 먹으러 나가면서 내 우산을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자세히 보니 내 것이 아니었다. 급히 회사에 돌아와 보니 내 우산은 얌전히 우산꽂이에 꽂혀 있었다. 얼굴도 모르는 우산 주인에게 죄송해서 혼자 머쓱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오후에 외근 나갔다가 카페에 들렀는데 주문해서 받아든 커피 역시 내 커피가 아니었다. 난 분명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는데 음료가 나오자마자 생각 없이 한 모금 마셔버린 건 누군가가 주문한 라떼였다. 다시 카페로 돌아가 다른 손님의 음료를 잘못 가지고 갔다고 사과하며 차액을 지불했다. 하루에 두 번이나 남의 것을 집어든 날, 다시 생각해도 이상했다. 바쁜 일에 치여 정신없이 살다 보니 차분하게 확인할 여유도 없이 손부터 움직였나 보다. 그날은 퇴근하고 집 앞에 도착해 잠깐 멈칫했다. 여기 우리 집 맞지? 마음이 분주하다고 해서 행동부터 앞서지는 말자고 그날 확실히 배웠다.

멜로망스의 우리 잠깐 쉬어갈래요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안녕들 한 가요는 이우리님이 보내주셨고요. 하루에 두 번이나 남의 것을 집어온 날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바쁘게만 살았더라고요.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그저 손부터 움직였던 거죠. 마음이 급하다고 서두르면 될 일도 안 된다는 거. 그러니 조금 천천히 살아가자고 마음 먹었습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마지막 줄이 되게 잔잔한 것 같아도 우리 삶의 중요한 이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엄청나게 깜빡깜빡하는 사람인데 그게 자주 일어나는 게좀 뇌가 과부하 상태에 쉽게 놓인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행동이 단순화되고 뭔가 기억하고 챙겨야 되는 단계를 자꾸 빠뜨려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못 견뎌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막 처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유독 그런 날에는 나를 조금 더 느린 템포로 좀 숨을 쉬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9492님,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나 자신아, 정신 차려라 하고 혼잣말이라도 소리내서 말합니다. 누가 혼내주지 않으니 셀프로 해야죠. 아, 누가 혼내주지 않는. 약간 나이가 그러니까 저 혹은 저 이상이시겠죠? 맞아요. 혼날 일이 잘 없는 나이에는 스스로를 잘 중간중간에 채찍질을 해줘야 된다라는 서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잔소리해주면 되게 좋아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 저는 뭐 전혀 아직은 그런 정도까지는 사양하겠습니다만은 누가 옆에서 챙겨주고 하면은 약간 미소가 은은하게 띄워지는 분들 보면은 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잔소리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건가 싶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사연 보내주신 이우리님께는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안녕들 한가요는 부엉이들의 무탈했거나 그렇지 못한 하루의 이야기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폰

네레스테이 그리고 원더걸스의 아름다운 그대 얘기 듣고 왔는데요. 과구진님이 야구 4대 0 아시안게임 지금 중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때 결정적인 장면은 살짝 봤죠. 노래 나가는 동안에 짜릿했어요. 아 진짜 소리 지를 뻔했네. 됐어 됐어 이제 곧입니다. 곧이에요. 8월 말이니까 우리가 이 4부로 가기 전에 딱 정리되면 제일 좋겠는데 그죠? 7604님, 월요일은 왜 유난히 길게 느껴질까요? 그래도 저녁 8시가 넘으니 좀살것 같습니다. 그 기분 뭔지 알겠어요. 오늘 하루, 일단 월요일만 좀 보내주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그냥 그 약간 흐름에 맞춰가지고 쭉 내리막길 타고 내려가는 느낌인데, 월요일 그단 하루가 너무 존재감이 좀 크긴 하죠. 5316님, 어쩌다 야근하게 된 날, 이제 집으로 출발합니다. 피곤해도 별밤 들으면서 드라이브 하는 건 좋네요. 아자, 아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5316님, 또 집에까지 드라이브 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안전운전 하시고요. 배한재님께서, 저는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못 갔던 짧은 휴가 중인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옛 직장 동료와 대구에서 막창 먹고 있어요. 같이 커피도 하고 함께 보내는 가을 휴가가 선선하고 좋습니다.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신청할게요. 라고 말씀하신 순간 이지은님이 홈런! 이건 못 봤네. 근데 이지은님의 문자가 느낌표가 너무 커서 진짜 이 스튜디오 안으로 소리치면서 뛰어 들어오는 것 같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기쁜 마음으로 김광석 노래 함께 듣고 올게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5: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이번 추석 가족회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8: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9: 혹시 오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면 감정 걷기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의도적으로 10분간 빠르게 걷는 건데요.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지나친 피해의식을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또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늘려 생각 정리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상담실 밖에서 더 가깝게 마음 산책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0: 별밤 월요일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김한얼님께서, 저는 주말 동안 일했고 오늘부터 추석 연휴에 들어갑니다. 귀성길 즐겁게 Earth, Wind & Fire의 September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가사에 9월 21일이 들어가는 노래라 딱 알고 신청해 주신 걸까요? 아주 센스 있는 선곡 칭찬 드리면서 Earth, Wind & Fire의 September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프렌트 롤팬.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5: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0: 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폴리텍 대학 두두든 언제든 국가대표 기술 교육을 통해
1: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교육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대학. 농식품 품질안전관리는 농관원.
2: 농업경영재등록도 농관원. 농산물안전성관리도 농관원. 농식품원산지QC도 농관원.
1: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왔습니다. 광고 듣고 별밤 초대석 펜타곤 완전체와 함께 올게요. 별밤 3, 4부는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환인제약,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화재보험, 미분당,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주식회사 해리즈하보회와 함께합니다.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미분당
1: 글레오
2: 네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그랜저소개해줘
2: 대화면디스플레이로만나는플레우스커넥트와6분할로조절하는스마트비전루프프리미엄라운지같은편안함까지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한번새로워진더뉴그랜저

0: 10주년이라고 하면 K-POP 역사의 큰 선배님 같지만요. 이분들 고작 10살 애기입니다. 오늘 별밤 초대석은 지금처럼 앞으로도 빛날 일만 남은 그룹 펜타곤과 함께 할게요. 펜타곤 여러분 어서 오세요.
1: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2: 펜타스 안녕하세요. 펜타곤입니다.
0: 야, 너무 반갑고요. 자, 지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채널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마침 또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입니다.
3: 오, 네네. 미쳤네요.
0: 예.
3: 찢었다.
0: 그냥 운명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4: 또 앞에 많이 유니들도 와 계셔가지고.
0: 예.
5: 안녕.
0: 아우, 진짜 많이 와 계세요. 자, 한 분씩 본인 소개와 함께 인사 좀 해주시죠.
6: 네. 항상 이런 소개는 나이순이었더라고요.
0: 네. 아, 나이순 아무도 나이순으로 나이순 말 안 했으면 몰랐을 텐데.
6: 가겠습니다. 마티 형 진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3: Let's go.
4: 네, 안녕하세요. 펜타곤의 리더 후입니다. 반갑습니다.
7: 네, 안녕하세요. 펜타곤의 홍석입니다.
8: 안녕하세요. 펜타곤 신원입니다.
9: 안녕하세요. 펜타곤 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0: 안녕하세요. 펜타곤 키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1: 네, 안녕하세요. 펜타곤에서 가장 어린 우석입니다.
6: 목소리 깔아요.
0: 아, 우석 씨가
4: 안녕하세요.
0: 우석 목소리를 제가 후이 씨가 하던 성대모사로만 듣다가 아, 네. 이렇게 실제로 들으니까
4: 아, 가끔하죠.
0: 모든 멤버들의 예, 약간 좀 이제 네. 흉내를 가끔씩 네. 코너에서
4: 네, 그럼요.
0: 내주시거든요. 네. 아 그리고 궁금하다. 우리 후이 씨가 별밤에서는 막내인데 네. 여기서는 딱 여기 목소리 톤이나 이런 느낌이 제법 형아의 느낌이
8: 반갑습니다.
0: 좀 그쵸. 있습니다.
4: 네, 반가워요. 반가워요, 누나.
0: 반가워요.
4: 반가워요. 제가 진짜 안하다고 하려니까
3: 바로 저렇죠. 네,
6: 네. 바로 저렇죠.
0: 네, 지금 근데 우리 키노 씨 어엿한 대표님이신데 한 팬분께서 강형구 바보라고 지금.
6: 아, 저 아까부터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거 좀 내려주세요. 네. 그 강형구 바보 좀 내려주세요.
8: 정우석 그냥 바보.
4: 네. 정우석.
0: 정우성님도 약간
6: 강형구 바보로 여러
3: 어디 가면 대표님이에요.
0: 팬들과의 돈독한 관계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김미진님께서 펜타곤 어서 오세요 해주셨고 지금 우리 프롬프트 혹시 보이시나요?
8: 네. 네.
0: 그러면 우리 신원 씨도 문자 좀 읽어주실래요?
8: 네, 만춘님이 와우 스튜디오가 환하다 환해 아~ 하셨습니다.
0: 다음 문자.
12: 네, 로토토님이 꺄 눈웃음 펜타곤 화이팅.
4: 아~ 화이팅!
0: 화이팅!
4: 화이팅!
0: 화이팅! 요즘 많이 바쁘신 것 같고 네. 저는 정말 이 시간을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진심으로.
6: 네. 혹시 어떤 멤버가 가장 궁금하셨나요?
0: 저는 전 이 완전체로 보는 아. 게 궁금했죠.
6: 그렇죠. 아.
0: 모든 그 그룹이 항상 왜냐면 개인으로는 특히 이제 두 분은 네네네. 후이 씨는 매주 보고 있고
6: 그쵸.
0: 키노 씨랑도 일하느라 네네네. 보고 또 초대석으로도 많이 모셨는데
6: 맞습니다. 네.
0: 이 어떤 팀이든 완전체가 오랜만에 모인다라는 게 주는 지금 보세요. 목이 메이고 있죠.
6: 물 한잔 하세요.
3: 감동적이죠. 감동적이죠.
0: 그리고 그 음방을 해주셨더라고요.
6: 맞습니다.
0: 이거 원래는 계획에 있었나요? 그쵸?
6: 네, 처음부터 그냥 저희는 사실 음방 없이 하려고 했었죠.
0: 예예예. 예, 예. 네. 좋은 일이 있나요? 네, 아 음반에서 좋은 일이
6: 음반을 해서 음반을 해서.
13: 바보 대표님이 해주셨어요.
0: 네. 아, 바 대표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시는 네, 스타일. 네, 네, 네. 야 아무튼 그게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그 약간 날선 멤버들의 완전체 모습을 특히 이제 음방에서 보는 또 그 맛이거든요.
6: 아, 아 오랜만에 하니까 엄청 떨리더라고요.
4: 맞아요. 네.
0: 그랬어요?
4: 사실 저희가 음방을 하고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끝나고 다들 몸이 몸져 누웠습니다.
0: 거짓말.
4: 정말로
6: 진심.
13: 연습이 네. 취소됐어요.
0: 아 진짜?
6: 네. 너무
0: 긴장해서?
6: 그 긴장이 풀렸는지 진짜 거의 한 절반은 아팠던 것 같아요. 네. 주말 내내.
4: 아, 사실 그 음방 전날에 저희가 아 새벽 한 5시쯤 나가야 되는 스케줄 정도였는데 네. 연습을 거의 한 새벽 1시 넘어서 한 2시 가까이까지 했어요.
0: 아, 너무 강행군을 하네.
4: 네, 그래서 좀 강행군을 했고 강행구 때문에 강행군을 아, 했는데
8: 아니요. 죄송해요.
0: 후이
6: 네. 너 이러고 다니냐?
0: 후이 형이
6: 뭐가 많이 바뀌었냐면 옛날에는 네네. 가장 타이트한 멤버 중에 한 명이었는데 네. 퀄리티와 이제 연습와 이제 근데 요즘에는 한 번만 하고 갈까?

0: 이런 말을 좀 해요.
1: 오, 정말요? 훌렁 후이가 되었다.
0: 아, 조금 좀 좋아요. 훌렁해졌습니다.
1: 아니 근데 진짜 사실 저는 항상 후이 씨한테 제일 많이 하던 말이 음악적으로 후이 씨를 위해선 후이 씨나 근데 뭐 키노 씨도 조금 그런 게 있었는데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좀 강해서
2: 그렇죠.
1: 조금 풀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끊임없이 약간 풀어져 라이팅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3: 맞아요, 맞아요.
1: 그 지나치게 혹시 풀어져 버렸나요, 진호 씨나 키노 티데프가 보기에?
2: 어때요, 대표님 보시기에? 네.
0: 작가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 다 작가님 때문이에요.
1: 제가 좀 많이 풀어 헤쳐
4: 살짝 있는 것 같아요.
3: 아, 제가 오늘 사실도 좀 풀고요.
4: 팔도 다 풀려 있네요. 본인 거 제외. 아,
1: 하지만
4: 팀 활동은 좀.
1: 아무튼 무대에서만큼은 여전히 각진 펜타곤이었었어요. 아무튼 후이 씨가 제보를 몇 가지 해 주셨습니다. 네. 홍석 신원은 자기 관리를 잘한다.
3: 아, 맞아요.
1: 신원 씨는 연습생 시절에 연습 일지를 근데 안 썼다. 이런
4: 결국 다 얘기하네.
1: 여러 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아요, 제가.
4: 아,
1: 지금.
4: 그래요?
1: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신원 씨? 왜 연습일지를 안 쓰셨죠?
4: 네, 이게 저희가 연습생 때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일기를 써서 내는 날이 있었는데.
1: 네네.
4: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관리해주는 그 신인개발팀 누나들도 사람인지라 이거를 맨날 체크하지 않는다는 걸 안 순간부터 제가 이. 뭐랄까요 배팅을 하게 되더라고요.
1: 배팅을?
4: 오늘은 오늘 왠지 안 할 것 같아. 와. 하면은 그냥 슥
1: 가니까 좀
4: 빈 일기장 슥 내보고.
1: 그래서 잘 안 걸리고 잘
4: 아 많이 걸렸죠.
1: 자, 아 많이 걸리고
3: 많이 걸렸죠. 저희가 이제 많이 걸렸어요. 네.
0: 혼나면은 그 벽 보고 기본기 동작을 몇 시간 하던 게 있었거든요.
1: 아, 진짜요?
0: 네, 신원이가 참 많이 했어요.
1: 야. 네, 굉장했군요.
4: 최다일수.
1: 그래도 뭐 그게 네. 크게 막 고통스럽지는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4: 엄청 고통스러워.
1: 아, 그래요?
4: 약간 그게 벽 보고
1: 그쵸 이렇게
4: 그 톡 뭐라 해야죠? 런닝
3: 토끼띠 맞아요.
4: 토끼띠 약간 셔플 댄스 같은 네네. 거를 계속 하는 거였거든요.
1: 아, 참 굉장한 좀 시대였.
3: 네, 아니 실제로 한 진짜로 한 세네 시간 합니다. 그 장난 아니고 정말로.
4: 그 한 일주일 동안 했어요.
1: 와, 여러분 진짜 고생 많은 시대였습니다.
0: 아, 근데 그런데도 안 고쳐졌다는 게 믿겨지십니까?
1: 아, 예.
0: 아, 정말 놀랍습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았다라는 얘기까지. 예, 이것보다 많습니다.
3: 더 말할 수 있어요?
1: 예.
4: 저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1: 그 무슨 신원 씨 얘기가 제일 재미난 좀 얘기가 1화 가 있었고 우석 씨는 좀 그 제보 거리는 없었는데 목소리 흉내로서 제가 익숙해요. 아, 그 후이 씨가 좀 목소리 이렇게 저렇게 낮게
3: 아, 낮게 그냥 하고 낮게
1: 이렇게 멋있는
3: 해주는
1: 느낌.
3: 게 없어요. 그냥 지금 이렇게 아, 안녕하세요 우석입니다 이거예요.
0: 하나도 안 똑같네.
3: 아니 누나 잘 모르셔서
4: 아, 그냥 한 거다.
3: 제가
0: 모르니까 눈을, 그냥
3: 제가 눈을 가리고 아웅하면
0: 그냥 하면 어떡해요.
3: 제가 누나 눈을 가리고 아웅하면 그냥 그런 겁니다.
5: 제가 우리 형과 자리를 교체해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1: 그래요. 네. 서로 혹시 뭐 나도 제보할 게 있다는 분들은 중간에 언제든지 손을 들고 네네, 발표를 해주셔도 네네.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각자 또 바쁜 활동 하시느라 펜타곤으로 뭉친 것은 3년 만인데요. 연초에 시상식 무대로 모였었고요.
3: 네네.
1: 그리고 10주년 프로젝트를 알리면서 본격적으로 완전체 활동을 하셨는데요. 9월 11일에 신곡이 드디어 나왔죠. 곡 소개 어떻게 하십니까?
3: 곡 소개는
0: 작가가 하죠.
3: 작가
0: 근데 타임. 곡 소개.
1: 예.
0: 아 이거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제가.
1: 전 못 들었어요.
0: 아 오케이.
5: 그렇죠.
0: 오케이.
1: 해주세요.
0: 겁쟁이.
1: 약간 좀 신선하게 해주세요. 딴 데서 한 거 말고. 아,
0: 좀 틀어서 해줘요. 예.
6: 겁쟁이는 말이죠.
1: 예.
6: 제가 펜타곤이 어떤 사람들인지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어요. 이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어쨌든 저희의 가장 큰 매력을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저희는 그냥 마냥 찌질하기만 하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그런 곡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멋있는 곡을 하면 오히려 멋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답게 찌질하게 풀어낸 사랑 이야기 겁쟁이라는 곡입니다.
1: 멋있는 걸 하면 오히려 멋이 없었을 것 같아요. 여원 씨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한없이 지질한 면이 있는 것 같다.
0: 아니 머리 이렇게 멋있게 뽑았는데
7: 그런데
0: 찌질하다고요? 네.
1: 여원 씨 뭐 의견 내주세요.
7: 제 생각에는 저희가 찌질한 그 매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 또 너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1: 너듬이다.
7: 그러니까 저희 펜타곤을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차도남 이런 좀 뭔가 멋있고 카리스마 있는 느낌보다는 조금 다들 좀 짠하게 보시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을 조금 한번 살려보는 것도 우리의 새로운 매력이 되지 않을까.
1: 우리 펜타곤이 너듬이 맞나요?
3: 전혀
1: 아 전혀 진짜 막 내라고요? 아닌 것
0: 어떻게
1: 같은데
0: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7: 아니었어요?
0: 다양한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자 하죠.
1: 나한테 이미지는 약간 스카이캐슬 미 있는 느낌.
0: 진짜요?
1: 네.
0: 되게 사람 보는 눈이 없으시네요.
1: 그러게요.
7: 진짜로?
1: 아니 되게 약간 왜 좀 뭐지? 엄한 네, 네. 환경에서 자란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4: 근데 그런 뭘 맞아요?
3: 아, 맞죠.
8: 뭐가 맞아요?
1: 신원 씨는 아니었던 건 확실하게 드러났고.
0: 그러니까
8: 여기서 엄한 환경에서 자란 건 홍석영밖에 없어요.
4: 형한테 채찍질한 거 아니에요?
0: 자기 자신을 항상 채찍질하잖아요.
1: 네, 진짜 끊임없이 서로를 향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게 10년 차의 팀 같고요. 이선혜님이 아닌데 멋있는 거.
3: 맞아요, 맞아요. 오,
0: 감사합니다.
1: 라고 하셨습니다. 약간 멋있는.
9: 잘 어울려, 잘 어울려.
8: 뭐, 라디오 하고 있는
0: 데서 방송 좀 끕시다.
1: 이제 약간 갑자기 말이 너무 약간 산만해진 듯 싶을 때 제가 얼음을 외치면 네네. 다 같이 행동을 딱 멈춰주셔야 됩니다. 네, 약간 그러니까 멋있는 사람이 자기 멋있는 줄 모르는 그런 세계관인 것 같기도 하네요. 거기서 나오는 멋.
3: 맞아요. 저희가 약간 그
8: 뭐가
3: 주인공의 약간 부주인공 느낌인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이제 키드표님 느낌. 후이 씨한테 굉장히 지금 계속 사사건건 의견을 반감을 갖고 있는데.
0: 이러면 안 된대.
3: 제가 아까 예. 키노가 부탁한 것도 바로 보냈거든요.
1: 어떤 뭐였죠? 거죠?
3: 뭐였죠? 녹음하라고 하셔가지고. 예,
8: 예. 아니죠. 4일 전에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형이 안 보내서 제가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부탁을 드린 거죠. 자, 형 그럼, 이거 언제 주시죠? 라고.
3: 아 그런 거였어요? 네. 자, 저는 오늘 부탁하시는 걸로 예, 알아들어가지고 예, 열심히
1: 자 했는데. 여러분들 자, 소소한 다툼을 네. 밖에서 원만한 해결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아무튼 우리가 또 제가 또 이번에 가사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8: 코리아 레전드.
0: 영광입니다.
1: 키노 씨가 곡을 만들었고 저는 이제 그 특히 후렴구는 테마가 단단하게 잡혀 있는 상태에서 그 캐릭터를 완성해 나가는 디테일한 부분을 함께 좀 만들었었어요.
0: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네네.
0: 혹시 키 대표가 좀 까탈스럽던가요?
1: 제가 볼 때. 아, 그렇죠. 근데 막 역대급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제가 볼 때 이제 키 대표가 저한테 느끼는 것 같아 보이는 약간의 그 어려움이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는 할 말은 하는 정도. 우리 되게 짧고 굵게 끝났어요. 화상 회의하면서.
8: 밤 12시에 이제 화상으로 한 2시간 반 정도
1: 네.
8: 같이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타이트하게 가졌었는데. 네. 저희 그 의견 대립이 꽤나 있었어요. 저는 사실 기억이 나는 게 네네. 제가 아 이거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거를 강력하게 밀어붙이셨던 게 하나 있었어요.
1: 맞아요.
8: 그러니까 아 선택은 키노가 하는 건데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해. 근데 그거를 저는
0: 너가
8: 그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0: 오, 거역했구나.
8: 근데 아니야. 근데 믿었어. 어쨌든 코리아 레전드시니까.
4: 그게 어느 부분인가?
8: 그게 이제 홍석영 파트네요.
1: 맞아요.
5: 와우.
8: 왜 나는 잘하고 싶을 때 시작도 못 하는 건지라는 가사인데
1: 네.
8: 저는 사실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그리길 바랬는데 작가님이 이거를 너무 구어체로 푸시니까 아, 나는 이게 뭔가 너무 평범하지 않을까 했는데 나중에 이 전체 가사를 완성하고 보니까 아, 이 앞뒤에 힘을 훨씬 많이 실어주는 가사가 되더라고요. 상황이나 감정이 더 뭔가 담담하게 잘 느껴지고.
0: 그래요, 너가 뭘 알아요.
4: 제 목소리가 이제 작가님 글이랑 잘 맞네요.
1: 감사합니다.
4: 잘 맞네, 잘
1: 그
4: 맞네.
1: 부분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정체성이었던
8: 맞아요,
1: 게 왜 겁쟁이인가. 나는 진짜로 정말 말 그대로 겁이 많은 겁쟁이라기보다 아까도 말한 완벽주의자라서 인 겁쟁이 있잖아요.
8: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시작을 두려워하거든요.
0: 맞아, 맞아.
1: 내가 잘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시작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 파트가 좀 들어가서 이 겁쟁이 캐릭터 완성이 됐으면 좋겠다.
8: 맞아요, 맞아요.
1: 였었죠.
8: 아, 뭐 여러 가사들이 형 파트도 이제 이나 작가님이 강력히 미셨던
4: 아.
8: 그 널 생각하면 사랑 노래 부르고 싶더라는데 아, 원래는 네. 사랑 노래라는 그치, 테마는 내가 있었고 좀 부정적이었어요. 좀
1: 맞아요.
8: 너가 아니면 사랑 노래 아무 의미가 없더라 같은 말이었는데 아, 이 부분에서는 무조건 좀 그 널 생각하면 긍정적인 마음이 피어올라야 된다.
1: 변화가 생겨야 된다.
8: 그래야 이제 빌드업이 된다.
5: 지갑 속 폴라 속 그 있잖아요.
8: 그건 제가 썼습니다.
1: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고요. 세라님이요. 요 부분 또 키 대표가 이어서 설명해줘도 되겠어요. 겁쟁이 가사 중에 그맘때 피었던 꽃말이 자꾸 생각나다. 여기서 그 꽃은 무엇이고 꽃말은 무엇인가요? 이거 궁금해서 잠이 안 와요. 우석 씨 파트.
5: 아 이게 또 잠이
8: 그맘때 피었던 꽃말. 아 사실 이거는 네. 그 저희 펜타곤 생각하면 사실 꽃에 관련된 일화들이 많아요. 뭐 일례로 그 저희 첫 1위 곡이 데이지이고 그리고 뭐 제 가 이제 발매했던 곡 중에 바이올렛이라는 노래가 있고 펜타곤에 그리고 또 팬분들이 저희 팬사인회 오면은 꽃을 그렇게 선물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서 항상 그런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 꽃의 꽃말은 이런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생각이 나서 적었던 글이고 제가 이거를 좀 특정 짓자면은 사실 그 바이올렛 제비꽃이 여러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꽃말이.
1: 오, 그랬군요. 네. 왜 멤버분들도 알고 계셨나요? 그게 바이올렛이었다라는.
0: 안 알려졌어요.
5: 아니요. 아니요.
3: 안 알려졌어요.
1: 아, 혼자 심어둔 꽃이네요. 네,
5: 전 제 탄생한 줄 알았어요. 제 꽃이어서.
1: 아, 저런.
3: 탄생한 뭐죠?
5: 노란 샤프란이요.
3: 샤프란 먹을 수 있는 거.
5: 아, 그럼요. 아,
3: 드셔보셨나요?
5: 노란 샤프란. 네.
1: 탄생화를 아세요?
3: 바이올렛 쓰는 거 아니야?
1: 탄생.
0: 어. 저 마감업.
5: 저는 약간 좀. 알고 싶어서 찾아봐가지고
1: 본인 탄생화 알고 싶어하는 래퍼 너무 소중하다.
4: 단양 숙부쟁이.
3: 너?
8: 단양 숙부쟁이.
1: 단양 숙부쟁이라고요? 탄생화가?
4: 네. 단양 숙부쟁이입니다.
1: 어 진짜요?
4: 네.
1: 어 굉장히 거칠고.
4: 뭔지 몰라요 아직도.
1: 약간 두름 느낌이 좀 확 나는데 네. 좋습니다. 이찬솔님께서 가사가 주로 한국어고 펜타곤의 10년이 녹아있는 게 너무 좋아하셨는데 아. 그 부분이 프로듀서인 키노가 제일 좀 신경 쓴 부분이었던 걸로 저는 이해했었어요. 맞아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겁쟁이 들을 텐데요. 노래 들으면서 어떤 느낌 들었는지 감상 후기도 좋고요. 딴 데에서 못 들었었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질문도 환영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멤버분들 노래 나가는 동안에 좀 더 우리 팬분들 앞에 가까이서 인사해 보셔도 됩니다.
0: 알겠습니다.
1: 자, 펜타곤의 겁쟁이 듣고 올게요.
8: 놀아보자.

0: 펜타곤의 겁쟁이 듣고 오셨습니다.
1: 아, 아사야 대박.
0: 대박. 아니 여러분들 보이는 라디오로 보신 분들은 충분히 즐기셨겠지만 갑자기 처음 이제 우석 씨가 출발을 시켜가지고
2: 네네.
0: 전체가 다 춤을 춰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저는 이제 신원 씨에 대한 캐릭터 이해도가 확실히 생긴 게 혼자서 네. 왜들 이래 이러면서 창가에 그냥 앉아서 구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3: 언제 또 제가 겁쟁이를 구경하겠습니다.
0: 신원 씨만 뒤에서 있고 나머지는 왜 이래 갑자기 하더니 누구보다도 네.
4: 열심히 해야죠.
0: 너무 감사합니다.
4: 네네, 열심히 하죠.
5: 신원이 항상 이 캐릭터인 것 같아요.
0: 상결
3: 구경하고 싶었어요.
0: 너무 좋은 캐릭터를 선점했네. 맞아, 팀에서
5: 의외성
3: 편리합니다.
0: 약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왜 사람들이 뭘 약간 빠지거나 해도 별로 원망도 안 받을 것 같아요.
5: 그리고 이렇게 주목하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개져요.
0: 아 여기도 아 목 뒤가 빨개졌네. 목 뒤
6: 엄청 빨갛네.
0: 아 펜타곤이 네. 전반적으로 좀 빨개지나 봐요. 왜 후이 씨도 굉장하거든요.
6: 두 분이 좀
4: 전 거의 피가 나거든요.
5: 둘이 좀 부끄럼쟁이. 네.
0: 후이 씨는 저 때문에 모세혈관 많이 터졌거든요.
3: 그래요.
4: 맞아요, 맞아요.
0: 아 좋습니다. A님께서 우석이 춤춘다.
2: 아
3: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이 이선혜님이요 대충 추는데 딱딱 맞는 거 대박이다는 게 저게요 약간 좀 연차 있는 아, 그쵸, 아이돌 그쵸. 팀의 그 어떤 폼 아 뽀는새
3: 대충 추지 않았는데
6: 우선 열심히 했답니다.
0: 대충 추지 않았다. 구사이오님 온라인 유니버스 외로울 뻔했는데 챙겨줘서 고마워요.
3: 그렇죠. 이 마음 때문에 쳤죠 사실.
6: 우리 온라인 유니버스
0: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되게 별밤 에디션으로 특별한 영상 짤들이 또 탄생한 것 같아요 덕분에. 그치. 그리고 M님이요 다른 멤버 파트 중에서 내가 부르고 싶었다는 부분 혹시 있나요?
5: 궁금한데요.
0: 아무도
6: 아 홍석이 형이 어디 원했는지는 알고 있어.
2: 알고 있지. 너무
0: 뭐죠?
2: 유명해서.
5: 어디예요?
6: 어디? 한번 불러주세요.
3: 브릿지 아니에요?
6: 아니 브릿지 아니잖아.
0: 어디
6: 여기 부르고 싶어 했잖아.
7: 맞아. 버츠나잇
0: 저 진짜.
5: 맞지.
7: 저는 원래 후이 형이 부르는 모든 파트를 보통 욕심을 내긴 해요.
4: But tonight I'm gonna raindrop.
7: 아, I want the raindrops for sure.
0: 후이 씨. 많이 풀어지기는
5: 많이 풀어지죠.
4: 다 틀려가지고.
0: 어저 붉은 또 후이가
2: 빨개졌네. 또.
0: 네, 되게
4: 아니에요?
0: 오늘 분명히 후이 씨에게 그 모자가 이제 내려간 건 네. 교관 역할로.
4: 아 예.
0: 이제 멤버들을 이제 휘어잡고.
7: 아니, 피부랑 톤온톤으로 맞춘 거 아니에요?
4: 아니.
5: 예, 집중합니다.
0: 예, 피부 색깔과 그냥 같은 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4: 군기는 안 잡히고요. 제가 잡힙니다 항상.
0: 네. 그러고 있네요. 네네. 혹시 다른 멤버는 딱히 이렇게 다른 파트는 탐난 거는 없었으면. 억지로 대답할 필요는 없고 안무의 난이도에 대한 만족도나 뭐 문제 제기라든지 아니면 나는 더 세게 갔어도 좋은데 우리 키 대표가 생각보다 나를 안 쪼았다 뭐 좀 궁금합니다 그것도.
5: 아 저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후이랑 같이 좀 얘기한 건데 네. 이제 노래를 라이브를 같이 해야 되잖아요. 또 펜타곤이 라이브로도 조금 유명하긴 유명하죠. 하니까 이제 라이브를 하면서 춤을 추는데 배려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0: 아, 그죠. 굉장히 좀 앉았다 일어났다는 것도 좀 많고
5: 네네.
0: 상체 움직임도 좀 크고
5: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파트를 부르는 사람이 센터에서 서 있게 되니까 네. 그 사람 왜냐면 노래 부르기 바빠 죽겠는데 노래도 높게 써놔가지고 근데 거기서 디테일 다 챙기리라고 하니까
0: 맞아.
5: 그게 좀 쉽지 않더라고.
0: 표정 연기도 다 챙기시더만.
5: 네.
4: 그 키노의 노래의 특징은 네. 고음이 이어져가지고
0: 그 보컬들이 네. 제일 싫어하는
4: 비슷한 음으로 계속 이어져요.
5: 찍고 오면 괜찮아요.
6: 네. 왜냐면 저는 사실 뭐 안 불러봐서 모르죠.
0: 도입부만
6: 저 그냥 가성으로 대충 뭐 멜로디 좋네 형들 시키면 하겠지 하고 이제 하면 너무 멋있게 해내니까 우리 형들
0: 그렇죠.
5: 자기는 맨날 멋있게 도입부에 막
0: 도입부
4: 이렇게 항상
5: 막 멋있게 막
0: 약간 분위기 잡고 왜 악기 별로 없을 때
5: 공기 막 이만큼 섞고 가면서
0: 그치.
6: 안무 이러면서 할 때
0: 안무도 되게 멋있게 싹 이렇게 나오고 그렇더라고. 근데 이게 이 작곡 멤버들이 자기가 시키는 대로를 멜로디를 다 해내잖아요. 그럼 계속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다.
6: 맞아요.
0: 네,
6: 왜 잘하셔가지고 네.
0: 그러게 대충 좀 어디서 음이탈도 좀 라이브에서 내고 하셨으면
6: 그러니까
4: 그쵸.
0: 조절을 했겠죠.
5: 앞으로 조심해주세요.
0: 예. 아, 아이리님께서 보컬 난이도 최상급이라고 하셨는데
4: 맞아요.
0: 그래요? 예전에
4: 아 근데 사실 저희 노래가 낮은 노래가 없어요 사실.
0: 해요.
4: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최상급까지는 아닌 것 같고.
5: 근데 그거는 후이 탓이에요.
0: 아 후이가 오늘 네. 아, 그래요? 문제들이 많이. 왜 그래요 후이 씨?
4: 아 저는 근데 그 제가 저의 근데 이건 저의 문제점일 수도 있는데 네.

0: 기본적으로 말하는 톤이 높다 보니까 그 노래를 벌스를 만들어도 높아요.
1: 높아요.
0: 그래서 점점 높아지다가 이제 바스키아라는 저희 노래 중에 네네. 이제 거의 한 그런 노래가 이제 나오는 거죠.
1: 그래요. 나머지 변명들은 잠시 후에 돌아와서 마저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문자랑 미니로 궁금한 거 보내주세요.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5: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고르삼.
6: 신사람이 살아있는 수삼.
5: 정성으로 완성한 6년 된 홍삼.
6: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5: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6: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참.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초대석 오디오가 빌틈없는 10주년 그룹 펜타곤 완전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펜타곤 노래 난이도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주로 좀 메인곡을 많이 썼었던 후이 씨가 좀 집중 질타를 받고 있었습니다.
2: 네네.
1: 형이 더하다.
2: 아.
1: 후이가 더했다라는 네. 이제 진호 씨의 증언도 있었고요.
2: 네.
1: 아까는 뭐 키 대표의 곡이 너무 이제 높이에서 논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본인은 이제 본인 키가 높다라는 이유로
2: 네네.
1: 난 자꾸만 이제 높은 멜로디 쓴다고 하셨어요.
2: 네, 그렇습니다.
1: 혹시 마저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2: 아유,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라.
3: 네, 열심히 할게요. 네,
1: 그래요, 그래요. 네, 네. 치즈님이 형들이 다 해내버리니까
4: 맞아요.라고
1: 보내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4: 네.
1: 준비한 시간이 있어요. 유니버스 그리고 부엉이들에게 미리 받은 질문에 직접 답하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4: 오.
1: 우리 또 후이 씨가 저의 도우미로 역할.
4: 조교 준비.
1: 조교입니다.
4: 잘하네.
1: 판넬로 준비를 했고요.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질문을 고르고 고른 질문에 대답할 멤버까지 뽑기로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대답 잘할 텐데 이런 거 없이 뽑힌 사람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4: 알겠습니다.
1: 자, 그러면은 후이 씨부터.
2: 아, 저부터 가볼까요?
1: 네.
2: 알겠습니다. 저는 별밤 왔으니까 이거 뽑아야죠. 자, 솔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별밤에 왔으니까 유니들도 모르고 펜타곤 멤버들도 모르는 멤버들이 최초로 공개하고 싶은 거 하나씩 말해주세요인데 이거를 뽑아서 제가
1: 뽑아서
2: 한 분께
1: 한 분이
2: 이 질문을 말하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그럼 우리 다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누구한테 갈지 모르고.
5: 위험한데.
2: 자, 어떤 분이
4: 홍성만 뽑으면 될 것 같아요. 홍성이
5: 나 안 뽑혔으면 좋겠어.
4: 홍성이
1: 최초스러운 걸로 대답해 주셔야 네, 돼요. 네. 여러분.
2: 자,
3: 과연?
2: 아, 신원!
4: 아, 신원!
1: 다행이다. 귀가 없이 대답해 줄 것 같아.
2: 네. 멤버들도 과연? 모르고 유니들도 모르는 네. 최초 공개.
1: 큰 거 올 것 같은데요?
3: 대답은?
6: 와, 너무 많은데요?
3: 하나만.
1: 두 개여도 돼요.
6: 유니들도 모르고 멤버들도 네. 모르는? 아. 근데 둘 중에 한 명은 항상 꼭 알고 있긴 하거든요.
1: 뭐죠?
6: 근데 제가 최근에 유니들은 알고 멤버들은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정확히는 후이 형이 모르는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제 개인 팬 그 소통 플랫폼에서 네. 예전에 후이 형이랑 같이 썼었는데 탈락해가지고 지금 이제 저 세상 휴지통에 들어있는 곡에 대해서 네. 존재한다고 얘기해줬거든요. 제목까지 얘기했어요.
4: 그래?
5: 제목
4: 뭐죠?
6: 라이.
5: 아,
6: 제가
5: 진짜 내 최애곡.
6: 제가 저만의 펜타곤 1위 곡으로 뽑는 노래가 있는데
5: 나도.
6: 그게 이제 1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세상에 공개되지 못한 네네. 곡이거든요.
1: 저런. 네. 약간 좀 애달픈 거죠.
6: 그래서 제가 이제 유니버스한테 몰래 후이 형한테 좀 푸시 좀 해보라고.
2: 아, 근데 잠시 아닌데 이거 노래가 네. 신원 씨가 도와주시긴 했는데. 네. 기본적으로 제가
6: 그러니까
2: 제곡이거든요.
6: 제가 이제
2: 신원 씨가 공개를 하신 거예요.
1: 신원 씨 캐릭터 네. 굉장히 좋네요.
6: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못 나오거든요, 지금.
2: 맞아요.
6: 비트를 다른 아티스트 이미 사용을 해 버렸고.
1: 아, 진짜.
6: 네. 이게 1절이 완성이 거의 됐는데 네. 제가 놀러 왔다가 네. 이거 뭐야 하고서 제가 숟가락 얹은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있다고 제가 몰래 얘기했어요.
1: 그랬구나.
2: 저 방금
5: 근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저도 그 당시에 타이틀로 제가 강력하게 밀었었어요.
1: 근데 그게 이제 그 비트가 다른 데로 가버렸다는 거는 네. 후이 씨가 그걸 판매를 한 건가요?
6: 아니요.
1: 그건 아니고.
2: 그러니까 저랑 작업한 트랙 메이커 친구가 이제 그 비트를 저도 보내주고

0: 네. 어, 신원 씨가 의외로 음악적인 비밀을 얘기해 주셨어요. 네. 저 굉장히 좀 큰, 아, 뭔가 좀 치명적인 걸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1: 더 재밌는 거 기대하셨는데
0: 이 정도면 스무스하게 넘어간 아, 것 네. 같고요. 네. 자, 그럼 하나 더 뽑아주세요. 저기 가까이 있는 키노 씨.
1: 네, 저 가겠습니다. 멤버들이 각자 개인 활동해보고 다시 뭉친 건데 그 사이에 가장 달라진 멤버가 누군지 궁금해요. 오~ 어, 저는 특정 멤버 있긴 한데 오케이.
2: 나 누군지 알 것 같아.
3: 너 아니야, 너 아니야. 대답.
0: 나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저 이것에 관한 대답 누가 해주실지 가장 변한 멤버.
4: 키노가
1: 나왔습니다.
5: 키노가 키노를 뽑았어요.
4: 역시.
0: 답도 아~ 키노 아닙니까?
1: 키노. 저는 우석이 뽑겠습니다.
3: 우석이 아~ 진짜 변했어.
1: 우석이 정말
3: 진짜,
1: 많이
3: 진짜
1: 변했어.
3: 진짜 변했어.
1: 우석이가 어떻게 변했냐면 어떻게 변했냐면
0: 아, 사람이 됐다라는 소리는 네. 저 자중해 주시고요. 예예. 네. 예.
1: 아, 제가 언제 느꼈냐면 네네. 저희가 합주를 가는 길이었어요. 합주를 가는 길이었는데 그 합주실이 홍대였거든요. 근데 우석이 또 3년 동안 홍대에서 이제 또 밴드를 오래 했었으니까
4: 부심.
1: 어, 홍대 막 여기 갈 때마다 아 여기 장난, 내가 아는 곳인데
3: 장난 아니었어 진짜.
1: 아 여기 내가, 그 형 기억나죠? 기억나죠?
3: 뭐 사장님 어쩌고저쩌면서
0: 그만 어제 항상 먹던 걸로 주세요.
1: 아, 어, 완전 아 여기 합주실이 아 여기가
3: 아, 오늘 안 계시네.
1: 아, 맞아.
4: 제 생각에 오, 그 류의 최고봉은 그거예요. 어 바뀌었네?
0: 아 이거야.
6: 진짜 그런 적 없어요.
0: 뭔지 알겠다.
6: 진짜 없는데 저한테 어 형 여기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이렇게 된다요 막 이러면서.
0: 오 저 그 목소리로 아, 신원 씨 또 이 성대모사까지 곁들여 주셨어요.
6: 네. 이분들이랑 같이 홍대를 간 적이 없어요.
1: 아니 아니요. 아, 우리
3: 무슨 소리야 우리.
1: 저희 라이브 홍대 갔었죠. 넷이서 합주하러.
4: 합주하러.
3: 네, MBC는 완전
1: 그래서 예. 네, 뭐 그래요.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0: 아, 아 재밌네요. 그 뭐 요새 홍대에 뭐 거의 뭐 홍보대사처럼 그런 마음
1: 홍대를 꽉 잡고 있더라고요.
0: 아, 약간 홍대 약간 꺼들어 우석이 됐다. 네. 이렇게 네. 의해하면 될까요?
1: 나 비슷합니다.
0: 어, 네. 여기 뭐 사장님 어, 잘 지내시죠? 이러면서 네, 약간 네. 지나다니는 좋습니다. 이선혜 님이요. 우석이 꺼들어 귀하다.
1: 아, 원래 안 그랬어요.
4: 원래 그래서 막내
0: 그리고 변했다라.
6: 그래서 꺼들어기네요.
1: 그래서 저랑 홍석이 형이랑 신원이 형이랑 그때 어, 되게 많이 변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0: 오, 좋습니다. 그 우석 씨도 네. 우석 씨가 보기에는 아, 내가 보기에는 저 멤버가 제일 달라졌다.
4: 우석의 반론.
3: 궁금하다.
0: 네.
6: 후이 형.
3: 저요?
6: 역시 역시 역시.
0: 어, 어떤 진짜? 뭔가 빨리 제보해 주세요.
5: 아, 제가 뭐
6: 일단 옛날에 좀 열심히 했는데 요즘 열심히 안 하는
5: 거 같아요. 아니 무슨
0: 잠시만요.
6: 작품과랑 별개로.
1: 아, 좀 설렁설렁하긴 해.
5: 이게
0: 아니에요.
6: 카메라가 켜졌을 때, 마이크가 켜졌을 때와 이제 꺼졌을 때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0: 아, 저런.
6: 그러니까,
3: 아, 다르다.
6: 그러니까 요즘 방금도 오늘 물론 피곤할 수 있죠 사람이.
0: 예, 예, 예.
6: 샵에서 들어갈 때 이제 형이 문 앞에 걸어가는 제가 바로 인사 안 하고 형이 봐줄까봐 기다렸다가 인사하려고 했어요. 근데 끝까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0: 아, 앞에 안 보고.
6: 네, 근데 제가 해서 형 오셨어요 했는데 어, 왔어?
0: 뭔지 알아, 뭔지 알아.
4: 복수한다.
3: 아, 핸드폰 하면서?
6: 아니, 핸드폰도 안 했어요, 그냥.
3: 그래?
6: 왔어. 옷 매무새 다듬으면서.
0: 다듬으면서 눈은 마주치네.
5: 아니, 그게 왜 아니야?
6: 눈 살짝 마주치고. 마주치고. 왔어. 네, 이래가지고.
4: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6: 옛날에는 그래도 장난도 치고 에너지가 생기가 좀 있었는데.
4: 아쉬웠구나.
0: 어, 그냥 약간 조금 피로에 절여져 있는 우리 형의 모습이.
6: 그리고 요즘 댄스 연습할 때도. 네. 말이 별로 없어요.
0: 원래는
6: 그래도 같이 장난치면은 어. 약간 같이 장난도 쳐주고 이랬는데 아~ 요즘은 장난치다가 하면은 끝.
0: 희씨
6: 맞아요.
0: 맞아.
4: 에너지가 없는 거야.
6: 계속 달아주는데 그냥
5: 끝. 맞아.
4: 그래 약간 이런 거죠.
0: 어릴 때 약간 20대까지는 잘 놀아주던 삼촌이 30대 되면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인데 후이 씨 어떻게 된 거죠?
5: 그러니까 제가
0: 영혼이 없어졌다는 얘긴데 지금.
5: 그러니까 제가 3중으로 가면서 30중으로 가면서 확 달라져요 이게. 그래서 예 이게 좀 그래서 마스크를 껴요 제가 그리고 연습할 때. 그래서 자꾸 이제 몸이 아파오기 시작하니까.
0: 아이고. 아 이제 약간 좀 예, 서글픈 결론이었는데.
3: 그 마스크가 문제.
0: 결론은 약간 애틋한 건 우석 씨는 우리 후이 형이랑 여전히 놀고 싶다.
5: 미안해요.
0: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오늘 우석이랑 홍대 한번 가요.
0: 그래요.
4: 야, 딱이다. 딱.
5: 우석이가
3: 꽉 잡고
5: 형,
3: 있어.
5: 어, 아 바뀌었네. 이렇게.
0: 홍대 잡고 있어요. 가시고요. 다음 질문 뽑아주세요.
5: 신원 씨가
3: 신원. 아 저요?
4: 네. 네. 어떤 질문을 뽑을까요?
3: 저는 네, 이거 뽑겠습니다.
4: 네.
3: 나리님이 펜타곤은 명곡 부자 예전 곡으로 활동해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0: 멤버들이 다시 활동하고 싶은 곡은 뭐예요?
1: 오,
2: 오, 나 이거 있어.
3: 나 이거 있어.
0: 나도. 제가 뽑은 멤버는
4: 확실하게 있어.
5: 과연?
2: 아, 후이.
6: 후이.
3: 아, 저는
6: 멤버들이 다시 활동하고 싶은 곡.
4: 제가 뭐 저를 뽑으니까 다들 아쉬워하는.
0: 아니,
2: 아니 뭐 너 노래 하겠죠.
0: 너무하다.
4: 아니 그게 아니라
0: 진짜 뭡니까?
4: 너 노래 하겠죠. 저요? 아, 저는 사실 최근에 뭔가 펜타곤 노래를 많이 들을 일이 많아졌잖아요.
6: 네.
4: 들으면서 아, 이 노래 진짜 좋다라고 다시 느꼈던 곡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 제가 하나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그게 지금 자기 곡 안 고르려고 머리 굴리면서 시간 끌죠?
4: 저는 생각해라는 곡 펜타곤.
6: 생각.
2: 아, 무슨 소리예요?
4: 아니, 이거 진짜 리얼인데
1: 진호 형의 생각해.
4: 그러니까 저희 진호 형이 맞는 곡이에요.
6: 네네.
4: 근데 저희 같이 함께 일해주시는 그 지금 키노 키 대표님이 네? 계시는 네이키드라는 회사
6: 네?
4: 직원분들의 최애곡이
1: 최애곡이에요.
4: 생각해입니다.
1: 진짜로.
4: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이유가 있는 좋아하는데. 거잖아요. 네.
1: 어, 나온다.
2: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6: 진호 씨 좀 네. 믿어 주세요. 왜 후이라면 무조건
2: 아니, 갑자기 머리 걸린 것 같아요.
0: 진호 이런 얘기 진짜 좋아해요.
2: 아니 제가 그 갈증이 있었어요. 저도 그래도 펜타곤 꽤나 썼는데 막 정작 활동을 해보고 막 콘서트에서 엄청 멋있게 막 꾸며져서 나왔던 노래가 아쉽게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서운함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10년 동안. 이렇게 감추고 있었거든요. 애들은 한 번도 못 들어봤죠.
1: 근데 네. 느끼고 있었어요.
2: 아마. 느끼고 있었어요?
6: 아니 같이 없어도 당연히 인간이면 불만해도 서운하죠.
2: 그게 있었다가 이번에 이제 직원분이 아, 저 그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하고 두 곡을 꺼냈는데 두 곡 다 제 노래.
3: 맞아요.
2: 그래가지고 어, 아 그래 나도 꽤 괜찮은 작가일지도.
1: 아 그럼 아, 당연하지. 아니 제가 진짜 차를 타면 항상 이 노래가 나와요. 진짜로
3: 감사합니다.
6: 그 정도로
1: 정말
6: 그러니까 스테디 셀링하는 곡을 잘 쓰는
1: 맞아요 맞아요.
3: 맞아요.
2: 감사합니다.
6: 네,
2: 고맙습니다. 진,
6: 그래요.
2: 잘 틀었네요 후이 씨.
6: 네 그래요. 아 진호 후이 케미가 예전부터도
4: 맞아요.
6: 보면 네. 서로를 이렇게 잡고 모습 굉장히 좋습니다. 아 좋아요. 다음 질문.
2: 네. 아 제가 뽑아볼까요? 어 이거 조금 센데요 질문이. 김데이지님께서 지금까지 멤버들에게 들었던 비판이나 불만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그래서 당시에는 듣기 힘들었지만 돌이켜보니 큰 도움이 됐던 말은 무엇인가요?
1: 와, 나 이거 와. 대답하고 싶다.
6: 큰 와. 도움이 안 됐어도 돼요.
2: 아 그렇죠. 충격적이기만 했으면 됐어.
1: 나 진짜 충격적이었던 거 하나 있는데 나는
2: 자, 그럼 이제. 누구냐면요
1: 홍석! 레전드!
2: 제가 홍석이 뽑히길 바랬거든요.
1: 진짜 레전드. 진짜 레전드.
6: 홍석씨
3: 나만 아니길 바랬는데
1: 나도 아니길 바랬어.
6: 모든 걸 토해내십시오.
1: 여러분 저희 MBC 라디오 당분간 출연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1: 마지막 방송입니다.
6: 방송이에요.
3: 비판이나 불만 중 가장 충격?
6: 네.
3: 충격 잘 모르겠다. 충격을 하도 제가 많이 받아가지고 좀 많이 많았죠. 근데 아 그러니까 사실 도움이 안 돼도 괜찮나요?
2: 네, 네, 충격적이기만 하면
6: 더 좋아요.
3: 충격적이기만 하면 되는
2: 네, 상처를
3: 걸로 하면 너야.
1: 아,
0: 키노지.
3: 그게 이제 아니 왜냐면 저 우석이도 있는데 우석이는 전에 얘기를 했으니까.
6: 네.
3: 근데 이제 그 한번 제가 그 드라마 주인공 롤이랑 컴백이랑 겹쳤던 적이 있어요.
2: 그래서
3: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진짜
6: 힘들지 힘들지.
3: 막 밤새고 뮤비 촬영 갔다가 뮤비 촬영 끝나면 다시 촬영하러 가고 이러니까 잠도 못 자고 너무 피곤한데 이제 제가 그게 연습할 때 티가 났나 봐요. 너무 졸린 게. 근데 이게 예를 들어 3시에만 끝나줘도 새벽 3시에만 끝내줘도 제가 1시간이라도 눈을 붙일 수가 있는데 네. 안 끝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 저런
3: 그래서 제가 밤을 새고 또 첫 촬영을 하러 가야 되는 오프닝 촬영을 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라 좀 이렇게 막 표정이 좀 안 좋았는데 이제 키노 키 대표가 막 후이 형도 스케줄 많을 때 한 번도 힘든 티 안 냈는데 형 그렇게 힘든 티 내는 거 솔직히 좀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 당시에 좀 많이 속상했었어요.
6: 아우 네. 야 이거 지금 좀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0: 기억나요.
6: 충격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키 대표
1: 네.
6: 이 자리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단 한 시간도 눈을 붙일 아, 시간조차 없었던 그에게.
3: 아 근데 변호를 좀 하자면 어, 키노가 미리? 최근에 네. 비교적 최근이죠 드라마 촬영을 하나 한 게 있어요.
6: 네.
3: 근데 그거 촬영하면서 저한테 그때 미안했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자기가
1: 아, 저는
3: 그 이런 줄 몰랐대요.
1: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멍청해가지고 경험을 하지 못하면 아 몰라요. 저는 그때 몰랐어요 사실.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 거란 건 알았지만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0: 그냥 너무 시야가 좁다 보니까 아니 우리 본업이 음악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예능을 하건 연기를 하건 음악이 아직 우리가 퀄리티가 안 나오는데 왜 거기에 힘을 쏟아가 저는 사실 너무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어린 마음에. 근데 그것 아니에요. 때문에 사실 저희가 많이 싸웠어요.
1: 맞아요, 아니, 진짜 맞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더 열심히 해야지로 싸운다라는 건 거의 청춘만화 수준이고요. 그 홍서 씨도 착해가지고 미리 제가 이간질을 막 시도하고 있는데 아 바로 자기가 먼저 변호해버리는
2: 아, 그럼요,
0: 키너를.
2: 그럼요.
0: 아 근데 홍석이 형 정말 대인배입니다. 정말 대인배.
1: 그래 보여요. 예,
0: 죄송해요. 죄송해요.
3: 근데 삐지긴 했어요.
1: 아 삐지긴 했다. 아, 진호 씨 가운데에서 아주 좋은 양념.
2: 또 이간질, 또 이간질.
4: 그래서 보는 거 재밌어요.
1: 또 좀 뽑아주세요.
2: 아 제가 네 제가 뽑겠습니다.
3: 삐진 홍석.
2: 네 삐용 삐용석. 네. 아 이거 뽑을게요.
5: 난 참... 아이고,
2: 이거 그랬냐.
1: 네 지금 굉장히 성찰하고 있는 키노 씨고요. 자,
2: 0828 님이 멤버 각자가 돌이켜 봤을 때 이때만큼은 펜타곤 최고의 하이라이트였다 싶은 순간은.
1: 와. 오 좋아요.
3: 진짜... 이거.
6: 말하다가 울 것 같은데 이거.
2: 아까 키노가 이거 이렇게 입에 물던데.
5: 형 후형 왔어.
1: 아 그거 좀 멋있었나 봐요.
3: 영원 씨.
5: 후형 왔다.
6: 아이, 와
7: 펜타곤의 최고의 하이라이트였던 순간.
2: 야.
0: 아. 근데 이런 것도 여원이 형이 또 기가 막히게 기억을.
3: 그렇죠. 기억력이 좋거든요.
1: 뭐였을까? 네.
7: 아 근데 사실 저는 이제 팬분들께서 아시는 얘기도 하고 싶긴 하지만 저희가 그 펜타곤 데뷔하기 전에 거의 매주 동안 이제 회사의 투자자분들을 모셔놓고 거의 뭐 콘서트를 매주 했었어요 사실.
6: 맞아요, 맞아요.
7: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단체 무대, 저희 펜타곤 단체 무대도 있었고 보컬 라인, 댄스 멤버들, 뭐 힙합 유닛 그냥 계속 연속으로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도끼에 아주 가득해 있었거든요.
3: 맞아, 맞아,
7: 데뷔를 꼭 해야 된다. 우리 그 누구도 떨어지면 안 되고 다 멋있어 보여서 모두가 같이 데뷔해야 된다. 그 도끼가 있었을 때 제 마지막 그 마지막 평가가 정말 다들 그 누구도 안 빠지고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그게 제 기억에서는 가장 하이라이트.
1: 네,
7: 그때는 다들 뼈가 부서지게 춤을 췄어요.
1: 찐이다 찐이다.
2: 그때 후이 형 진짜 독기 가득했어.
7: 맞아요 맞아요.
1: 저런
7: 맞아요.
1: 저런 맞아요. 후이 씨 지금 독소가 싹 빠진
3: 디톡스 좀 그만해요.
1: 완전 유기농화 되어버리셨는데.
6: 아니, 그때는 진짜로 주변에서 약간 진짜 걱정할 정도로 제가 도끼가 심했어요.
1: 근데 제가 기억하는 후이 씨 인상도 옛날에 물론 굉장히 옛날이잖아요.
6: 네,
1: 우리가 처음 그쵸, 봤을 때 슈가만 때니까 굉장히 뾰족한 사람이었다. 빗살무늬 토기 느낌이었는데 눈도 이렇게 이게 우쌍의 느낌보다는 좀 더 차가웠었어요.
3: 그쵸,
1: 근데 그래도 후이 씨 이렇게 지금 미소 짓고 있어. 우쌍이 되어서 누나로서는 기쁜데. 네.
3: 아, 저도 그래서 아니, 네. 같이 나이 먹는 입장이잖아요, 저희가. 네네네. 근데 후이가 조금 와 이게 참 유해졌다고 느낀 게 말 시작을 아 이러 하더라고요.
6: 이야.
3: 아이 뭐.
6: 어떤 말을 해도 네. 서로 기분 좋아지거든요.
1: 아, 네. 아, 네. 네. 우리 후이 씨 별밤에서도 많이 내는 소리입니다. 제가 놀리려고 들어가면은 내는 소리고요.
3: 여기서
1: 좋습니다. 다음 질문 뽑아주세요. 네.
2: 한 명 남지 않았나요?
0: 두 명 남았습니다.
7: 와, 저 이거 좋은 것 같아요.
3: 네.
7: 후이가 리더로서 멤버들한테 미안했던 점은 종종 들었기 때문에 멤버들이 후이가 리더라 고마웠던 점.
6: 아, 왜 그래?
3: 오케이.
6: 남았어. 오케이.
4: 나 하고 싶은데. 병준이 형 누가 할 텐데.
2: 나도 하고 싶다. 나도 하고 싶다.
6: 아, 저는 안 돼요.
7: 고.
3: 저는 고.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1: 예, 네, 만약에 나는
3: 제가
4: 진호.
1: 진호.
3: 제가 하게 됐네. 아,
1: 서장 완벽해.
4: 진호 생각해.
0: 너무 좋다.
3: 네. 아, 뭐 일단은 이제 아까 데뷔 전 얘기가 나왔으니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이제 짧게 해보자면 이제 저희가 데뷔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저희 아이돌 국룰이 있지 않습니까? 맏형이 리더를 한다 라는 국룰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후이가 저를 호출을 했습니다. 진호 형 혹시 시간 되세요? 새벽 한 두세 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그런 거였어요. 본인이 이제 원래 그 회사에 더 오래 있었고 그리고 멤버들에 대한 욕심과 이런 애정 같은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 전혀 뭐 무례하거나 그런 거 아예 없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한 30분 너무 착하잖아요.
1: 네 알죠.
3: 너무 착하니까 앞에 2줄을 죄송합니다.
1: 죄송해요. 전초
3: 애둘러서 앞에 그거를 한 1시간 정도를 깔고 그래서 저는 성격이 급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너가 하면 되겠다 그냥 이렇게
6: 너무 단순하다.
3: 저는 그냥 설득이 됐고 사실 그 전부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0: 때문에. 근데 오히려 그 시간 때문에 오히려 아 진짜 이 친구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1: 오히려 네. 고마웠죠. 왜냐면 이게 그게 사실 누가 시키면 부담스러운
0: 맞아요.
1: 이미지 리더라는 게
0: 사실 리더가 좋은 게 별로 없거든요.
1: 하나도 없어요.
0: 이제 선배님들이나 제가 겪었던 이제 뭐 회사들에서 다 들어보면은 리더 뭐 좋은 거 하나 없고 말만 많이 해야 되고 책임감은 다 껴안고
1: 싫은 소리 해야 되고
0: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1: 맞아요.
0: 뭐 약간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저 옛날에 어떤 선배님께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리더는 한 살 동생이하고 마티 형이 애들을 맞아, 쥐어잡는 게 좋다.
2: 딱이네. 네,
0: 그래서 그 얘기가 갑자기 딱 떠오르면서 어 그러면은 그게 그 그림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네,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
1: 완벽했습니다. 네. 좋아요.
3: 감사합니다.
1: 아무래도 오늘도 우리 클로징까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남아가지고 후딱도 해봐야 돼요.
4: 누가 질문이죠 이제?
0: 자
5: 빨리 뽑고 웃어야 질문이네. 네.
1: 남은
5: 너가 너가 대답하고 싶은 걸로 뽑아.
4: 안 뽑아볼게요.
0: 에이
4: 진짜 안 봤어요.
1: 거짓말.
4: 저 이제 첫 마디 합니다 여러분. 예. 네, 러브님께서 이번 신곡이 겁쟁이니까 10주년 맞이 펜타곤 겁쟁이 서열 한번 매겨볼까요?
0: 아 제일 겁 많은.
4: 이것도 이게 제가
3: 우석이도 겁 많은데 근데.
4: 아, 우석이, 제가 아마 겁쟁이죠. 겁이 제일 없는.
1: 아 우석 씨 본인이 가장 가장 크다.
4: 이번 컨셉과 가장 거리가 먼.
1: 오케이 오케이.
3: 와 말해 진짜 너무.
4: 일단 두 번째부터 할게요. 첫 번째는 마지막에 하고.
3: 아 1등을 마지막으로?
4: 네네. 두 번째 겁쟁이는 신원.
0: 와.
1: 신원 씨 의외네요.
6: 어떻게?
4: 그다음에 세 번째 겁쟁이.
3: 아 그러니까 제일 겁 많은 순인 거예요 지금?
4: 어, 맞아요 맞아요. 아.
7: 그러니까 신원 형이 두 번째로 겁이 많다는 뜻이에요.
1: 그러니까 첫 번째가 제일 쫄보다.
4: 네. 네. 세 번째가
6: 무섭긴 해.
4: 형구 키노.
0: 키노.
1: 키노.
0: 키노. 키노. 겁이 아예 없는데.
1: 겁이 아예 없다.
4: 아무튼 뭐 잘 모르는
1: 거 같아요. 우석 씨 판단. 자 여러분들.
4: 네 여러분.
1: 반론 나중에.
0: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7: 우석이 뽑는 거.
1: 우석 씨.
4: 진호 씨가 방금 표정이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진호 씨로 가겠습니다. 그다음.
5: 진호 형?
0: 예. 네.
1: 1등이 진호 씨인가요?
4: 아니요.
1: 3등. 오케이 오케이.
3: 4등.
1: 아 4등.
4: 그다음이 여원.
5: 5등 여원.
1: 어.
4: 네. 홍석.
5: 6등 홍석.
3: 홍석?
5: 홍석이 제일 겁이 없.
1: 오케이.
4: 그냥 제가 마지막에 겁이 없고 1등이 자연스럽게 후이 형으로.
1: 후이 씨가 1등 겁보다.
4: 네네네네.
1: 어 후이 씨도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3: 인정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신원이와 동급이라고 생각해요.
6: 후이 신원 인정. 후이 신원까지 인정. 네, 네. 너무 무서워요.
1: 두 분과 함께 꼭 흉가 체험을 가보고 싶다라는.
3: 그럼 저희는
6: 너무 무서워요.
3: 저희는 실려 나오실 때
4: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제가 놀래켰을 때 반응이 있던 순이었던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3: 근데 제가 우석 씨와 함께 그 예전에 공포 영화 어떤 시사회 같은 거를 둘이 한 적이 있는데. 우석 씨가 진짜 무서워하셨거든요.
1: 저런 정말 약간 좀
4: 예의죠. 공포 영화의 가수.
1: 연기였다.
4: 예의죠.
1: 좋습니다.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클로징까지 펜타곤 분들 붙잡고 있겠습니다.
8: 1336 1336 1336 1336.
9: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0: 잠시 후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가 방송됩니다. 여기서 기다릴게요.
1: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피부에 진심인 브랜드 웰에서 운동 후 먹는 콜라겐,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별밤 초대석 펜타곤 완전체와 함께 했습니다. 아우, 광고 나가는 동안에 서로 자기가 꼴찌 아니고 누가 더 겁이 많다로 펜타곤은 예, 입이 마르지를 않았었습니다. 아무튼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한 분씩 인사를 좀 넉넉히 남기시라고 클로징까지 모셔왔어요. 와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감사합니다. 근데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분입니다.
2: 네. 아, 저부터 갈까요?
1: Go.
2: 네. 아, 네. 별밤에서 맺어준 인연으로 저의 가장 소중한 또 프로젝트인 10주년 프로젝트를 이나 작가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자리가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저희 겁쟁이 그리고 앞으로의 펜타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키노였습니다.
1: 신호 씨.
3: 네, 저희가 이제 뭐 이게 스포가 될 수 있겠지만 좀 죄송합니다 대표님, 저희가 단체로 나온 라디오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그걸 또 이제 이나 작가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정말 집처럼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편하게 방송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4: 네, 네, 이나 작가님과 함께 별밤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저희 펜타곤 이제 앞으로 투어가 남았는데 투어까지 건강하게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네, 이렇게 컴백을 오랜만에 하게 됐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은 도움을, 좋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좋은 도움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공연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6: Let's go.
7: 네, 겁쟁이로 컴백해서 이렇게 훌륭한 그 호스트가 진행하시는 라디오 쇼에 나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이었습니다.
8: 네, 안녕하세요. 신원인데요. 그 우선은 저희 펜타곤 초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그래 전 개인적으로 후이 형이 이 라디오를 꽤 오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라디오를 하면서 정말 마음 편안한 걸 느껴가지고요.
1: 좋습니다.
8: 잘 부탁드립니다. 후이 형, 저희는 괜찮습니다.
1: 후이 씨 인사는 토요일에 마저 나누겠습니다. 저는 별밤 중에 김이나였고요.
9: 저희는 펜타곤이었습니다. 잠깐만,
10: 안녕하세요. 설민석입니다. 조선 최고의 석학 퇴계이황은 자신의 이론을 비판하는 젊은 선비 기대승의 편지를 받습니다. 외면할 수도 있었지만 이황은 무려 7년간 그와 편지를 주고받았고 결국 자신의 생각 일부를 고쳐 받아들입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가 아니라 다른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겸손함,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존중과 배려의 자세일 것입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팬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3: 노래하고 춤추고 지구도 지켜요. 친환경 어린이송을 따라 부르고 춤추는 모습을 SNS에 올리면 선착순 50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드립니다. 챌린지 참여는 9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9월 19일의 일기. 열심히 일하고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했다. 인생 뭐 있나? 그리고 바로 다음날 9월 20일의 일기. 피곤하다. 사랑도 일도 못했다. 꼭 어제 우리가 쓴 것 같죠? 근데 이건 1858년 30살의 톨스토이가 쓴 일기라고 합니다. 사람 사는 거 100년이 지나도 똑같네요. 벌써 추석이 이번 주고 9월도 얼마 안 남았고 슬슬 마음이 급해져서 자꾸 뭐라도 계획을 세워보게 되는데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참, 밤에는 인생을 고치고 아침에는 알람부터 미룹니다. 톨스토이도 하루 만에 그랬는데 우리가 뭐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니까 툭툭 털고 또 내일로 가면 됩니다. 지키지 못한 결심에만 빠져 자책할 필요도 없고 구구절절 변명할 에너지도 아깝잖아요. 내일은 뭐든 되겠죠. 안 되려나? 그럼 내일 모레? 글피? 매일 내 다짐에 속다 보면 분명히 올 겁니다. 뭐든 되는 그날이. 여기는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저는 김태래입니다.

9월 21일 월요일 밤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첫 곡은 크라잉넛의 좋지 아니한가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꿀친 여러분, 제로베이스원 김태래 텔디입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실패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셨나요? 오늘 오프닝을 봤을 때 늘 저도 연습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이 연습이 당일에 안 되고 다음날 안 되고 했었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어느 순간 제가 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일에 안 됐다고 너무 자책하지 말고 또 시간에 해결해 줄 문제니까 편하게 내가 즐기면 언젠간 다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5039님께서 30살에 톨스토이나 30살 지민이나 사는 거 다 똑같네요. 위안이 된다. 이렇게 사연을 통해서 위안을 받으시는 모습 너무 좋고요. 저도 똑같이 위안이 되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0279님께서 텔디와 함께하는 월요일에 좋지 아니한가. 월요일이 기대되게 해주는 친친, 이번 주도 잘 부탁해요. 이번 주도 우리가 좋아하는 연휴가 또 있죠. 우리 이번 주도 잘 부탁하고 잘 쉽시다. 맷미앗님께서 원래도 그런데 오늘따라 더 감자 같네. 머리 잘라서 그런가. 맞아요. 제가 기분은 전환을 위해서 조금 숱감을 다 덜어내고 조금 키위? 키위새 같은 느낌으로 감자 같은 느낌으로 머리를 좀 다 잘라내 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어떠신지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337님께서 오늘 텔디 눈망울이 버블티 같아요 라고 오늘 유난히 안광이 잘 받는 것 같은데 버블티 같다는 표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버블티 텔디로. 자, 친친은 오늘도 생방송 중입니다. 먼저 문자로 여러분의 일상 업데이트 해주셔야죠. 오늘의 시각은요 두구두구두구두 새벽 1시입니다 와우. 이런 시간에 하면 또 제가 잠만 자더라고요. 저처럼 야행성인 분들도 계실 테니까 오늘은 새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새벽 1시에 뭐 하셨는지 어떤 생각하고 계셨는지 짧게 한 줄로 남겨주세요.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제 답장도 받아보실 수 있어요. 화로처럼 신선하게 새로운 문구로 적어봤으니까 궁금한 분들은 사연 남겨주세요.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추석 연휴에는 또 뭐 하실 건지 신청곡과 함께 남겨주시면 됩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또는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는요, 현대자동차,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해리지아보에, 와이즈 플래닛 컴퍼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강원특별자치도청,

0: 미분당, 환인제약, 주식회사 녹십자, 아크메르 동탄과 함께합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같은 시각 다른 일상 그때나 지금 불러오기 업데이트. 오늘 돌아볼 타임라인은 새벽 1시입니다. 그때 다들 어디서 뭐하고 계셨나요? 먼저 저는요. 저는 새벽 1시에 간단하게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전에 게임 한 판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했고요.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편안하게. 이어서 9962님께서 텔디 안녕, 어제 친구들이랑 부산 여행 갔다 왔어요. 씻고 누우니까 새벽 1시더라고요. 못 본 텔디의 라이브 방송 돌려봤답니다. 오, 부산 여행 가서 뭐 드셨나요? 저도 저 부산을 여행으로 가본 적이 없는데 정말 너무 궁금하고 맛있는 음식 있으면 저한테도 추천해 주시면 저 다음에 부산 여행 갈 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715님께서 저는 저번에 정모님이 취향집에서 추천해준 애니메이션에 흥미가 생겨서 정주행하다가 어제 새벽 1시에 눈물을 잘잘 흘렸어요. 헌터헌터 정말 명작이다. 크래비티 정모님 사랑해요. 라고 정모님께서 추천해주신 애니메이션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시는데요. 역시 이게 약간 덕후의 감상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저도 몇 개 있는데 저도 그 마음 잘 압니다. 감성이 있죠. 0538님께서 새싹이신데요. 새벽 1시 과학 수행 봤는데 실수해서 틀린 거 후회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수행해서 틀렸지만 앞으로 그 문제는 다시는 안 틀릴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6716님께서 새벽 1시에 지난주 텔디 라디오를 다시 보고 있었어요. 저는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라디오를 다시 보는 게 벌써 3주째 습관이 됐네요. 월화수에는 월화수 때 왜 생방으로는 왜 못 보시나요? 저도 궁금해.

하면서 뭐 하고 계시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522님께서 새벽에는 항상 생각이 많아져서 요즘 새벽 1시에는 잠들기 힘들어요. 텔디는 생각이 많아질 때 어떻게 해결하나요? 저는 단절을 합니다. 저는 모든 연락을 다 끊고 어딘가로 확 떠나버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떠났다가 조금 생각이 비워지면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금방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황 몰아보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수고한 나 자신 한번 꽉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노래 업데이트 한번 가볼까요? 오늘의 신곡입니다. 조르베이스원 EMP의 EMP!

업데이트에 이어서 오늘의 신곡 제로베이스원 EMP의 EMP까지 듣고 왔습니다. 저희 제로베이스원의 첫 유닛이죠. 성매튜, 박건욱 두 멤버가 힙합 유닛으로 뭉쳤는데요. 전곡을 작사, 작곡, 프로듀싱한 믹스테이프가 조금 전 6시에 발매됐습니다. EMP는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고 한계를 넘어서는 모습을 거침없는 랩으로 또 풀어낸 곡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요, 저 지금 처음 들어보는데, 왜냐면 이따가 한번 몰아서 다 들어보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노래가 되게 좋네요. 그 롬이라는 그 파트가 너무 중독적이고,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신인 중에 한 명입니다. 안팁입니다.

팀. 앞으로 더 좋은 노래들 많이 많이 만들어줄 매튜와 건우기에게 꼭 기대 많이 남겨주시고요. 서은성님께서 EMP 감다살 인정? 인정합니다. 적어도 사실 집에서 애들이 너무 바빠서 연습하는 것도 다 이게 운동하면서 연습하고 막 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때도 노래가 좋았는데 이렇게 직접 완성된 모습으로 보니까 너무 좋네요. 한아람님께서 재배현 유닛 신곡을 이렇게 빨리 테일즈로부터 소개받을 수 있다니 영광입니다. 어제 뭐 이미 나와서 아시다시피 또 저희의 게스트로 또 만나 뵐 거기 때문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내일도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029님께서 텔디와 신인 가수 EMP의 만남 기대 중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도 너무 기대하는 신인 아티스트 분들인데요. 기회가 된다면 저도 한번 챌린지를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내일 가든 스튜디오에서 만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EMP에 중독되실 준비 되셨나요? 자, 업데이트. 문자 소개된 분들께 선물 드릴게요. 삼육식품에서 삼육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자 더 볼까요? 4576님께서 전 새벽 1시에 열이 40도까지 올라서 끙끙 앓고 있었어요. 우우. 일요일에 40도 넘어서 응급실 갔더니 독감이더라고요. 요즘 독감 유행이던데, 텔디, 독감 조심해요. 맞아요. 저도 주변에 독감을 걸려서 노래를 못 부르겠다는 이제 친구들의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 진짜 독감이 요즘 너무 독하다고 하니까, 뭔가 라임 같네? 독감이 너무 독하다고 하니까 너무 조심하시고, 따뜻한 거 많이 챙겨 드시고 찬바람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8873님께서 새벽 1시에 저는 시차에 잠에 못 들고 있었어요. 일요일에 입국돼 본 하늘이 너무 예쁘길래 텔디 보여주고 싶어서 찍었던 사진 보냅니다. 텔디 사랑해. 사진 보여주세요. 아! 뭔가, 오. 하늘이 노을지는 주황빛과 파란빛과 저 구름인가요? 구름이네요. 이 풍경. 너무 예쁘다. 저도 비행기 탄지좀 됐는데, 저도 비행기 탄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비행기 타면 또 예쁜 하늘과 셀카 한장 남겨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4533님께서 새싹을 달고 오셨고요. 저는 지금 술 한잔하고 집에 와서 강아지 산책했어요. 알딸딸한 상태로 기분 좋게 동네 한 바퀴 했습니다. 아이고, 또, 간단하게 술 한잔 정도는 나의 스트레스와 뭔 정신 건강에 너무 좋다고 들었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저도 동네 한 바퀴 너무 좋아하는데요. 다음에 동네 한 바퀴 하시다가 저 만나면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8717님께서 저는 만두를 좋아해서 연휴 때 가족끼리 만두를 빚기로 했어요. 고기만두, 김치만두, 갈비만두 만들 건데, 텔디는 어떤 만두 좋아해요? 저는 그럴 만두. 죄송합니다. 저는 저도 본가에서 김치만두, 고기만두를 만드는데요. 저희는 진짜 왕만두로 만드는데, 저는 그래도 근본 고기만두가 좋습니다. 맛있겠네요. 문자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노래 듣고 우리 손동표 씨와 취향집으로 돌아올게요. 오랜만에 만나는 동표 씨에게 환영 인사와 질문 미리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아일릿의 아몬드 초콜릿, 투어스의 내일이 되어줄게.

0: 좋아하는 마음을 모아 담은 한 사람의 우주, 취향, 집. 세상의 모든 마이너한 취향까지 무한 존중해드리는 호불호 청정구역. 오늘은 꿀친들의 좋아요를 잔뜩 모아보는 시간인데요. 그 세계에 영업당할 분 모셨습니다. 낭만보이 손동표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낭만보이 손동표입니다.
0: 뭐야?
1: 너 따라해봤어.
0: 아, 저 그렇게 말해요?
1: 너의 톤을 맞춰왔어.
0: 좋아요.
1: 좋아요.
0: 3주 만에 뵈요.
1: 그러니까요. 아니, 3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디오 하는 거 챙겨보긴 했어요.
0: 아, 진짜요?
1: 한 번씩.
0: 한 번씩. 네. 아, 어떠세요? 저 네. 피드백 좀 해주세요.
1: 아, 근데 너무 잘하시던데요? 그리고 너무 여유로우셔가지고 벌써부터 이제.
0: 아, 그래요? 아직도 네. 근데 숨이 잘 안 쉬어져요.
1: 에이, 거짓말. 적응됐지 않아요?
0: 조금요.
1: 그쵸, 네. 조금.
0: 아, 생일 잘 보내셨나요?
1: 네, 생일 또 덕분에 또 축하도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0: 아유, 그럼요.
1: 너무 네. 잘 보냈고
0: 네.
1: 또 우리 친친방도 미리 친친 우와. 제작진분들이 또 미리 축하해 주셔가지고 잘 보냈고 열심히 또 살면서 낭만도 중간중간 챙기고 그렇게 네. 보냈습니다.
0: 아, 오늘 모자가 되게 큐티 하시네요.
1: 그래요?
0: 네.
1: 여기 제 이름이 있거든요.
0: 표
1: 커스텀을 해봤어요 제가.
0: 야, 모자가 길이 조절 기능도 없고 너무 좋은데요? 머리가 작아야지만 쓸 수 있을 것
1: 아유,
0: 같아요.
1: 아닙니다. 큰 모자여가지고 예예예. 네, 그래가지고
0: 그 사이에 저희 애칭이 생겼어요. 청취자분들의 애칭이 꿀친이에요, 꿀친.
1: 오, 꿀친. 네.
0: 그래서 꿀친들이라고 부르는데 어떤가요?
1: 네. 너무 귀여운데요. 뭔가 꿀떡 같고 되게 귀엽네요. 어쩌다 꿀친이 됐어요?
0: 어쩌다 됐지? 아, 이게 투표를 받았었어요.
1: 아, 투표를 했구나.
0: 네, 팬분들께서 애칭으로 1, 2, 3번에서 이제 끝인사랑 같이 이렇게 투표를 했었는데 꿀친이 약간 입에 잘 붙어서 꿀친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1: 좋네요. 우리 네. 꿀친들. 오랜만입니다, 꿀친들.
0: 네. 좋아요. 동표씨 환영 문자 한번 소개해볼까요?
1: 좋습니다. 우리 한아람님께서 두 분 다 지난번보다 어려지셨네요. 정말요?
0: 아, 근데 네. 저희는 어리죠.
1: 아, 그죠. 저희 아직 어리죠.
0: 네,
1: 다섯 살.
0: 네.
1: 다섯 살. 아, 좋아요. 또.
0: 네, 김유정님께서 둘이 오늘 나이, 아, 나 잘못 봐. 31살로 봤어.
1: 에이, 야, 야.
0: 13살 정도로 보이.
1: 오.
0: 13살 좋은데요?
1: 그러니까요. 우리가 좀 동안인가 봐요. 네,
0: 동표는 13살 때 뭐 했니?
1: 저 13살 때요? 13살 때 열심히 학교 다녔죠. 초등학교 때니까.
0: 그렇죠. 네. 초6대.
1: 초6대 학교 다니고 그거 했었어요.
0: 뭐요?
1: 엑소 선배님의 네. 중독이라는 곡으로 네. 학예회 무대에 섰었어요.
0: 아니, 그때부터 아주 무대를 점령하셨군요, 동표 씨.
1: 모든 무대에는 다 제가 섰답니다.
0: 저는 그 당시에 그 미끄럼틀 중에서 원통형 미끄럼틀 있잖아요.
1: 아, 네네.
0: 선생님한테 안 들키고 거기 들어가서 스마트폰으로 모두의 땡땡 하고 있었어요.
1: 아, 그 또 주사위 게임을 했군요.
0: 네, 그때 너무 유행이었어서.
1: 한창 유행이었죠.
0: 네, 그랬고요.
1: 네. 그리고 우리 이소정님께서 동표는 동글동글 귀여워. 이름도 어쩜 동표라고.
0: 저 인정합니다.
1: 네, 동글동글 동표?
0: 네, 동글동글 하세요, 정말로 오늘.
1: 감사합니다. 오늘 되게 훈훈하세요.
0: 훈훈하세요?
1: 네.
0: 아, 진짜요? 평소에는 안 그랬나요? 혹시?
1: 아니요, 평소에도 훈훈하죠.
0: 아, 네. 아. 어? 아, 네. 네, 좋아요. 성예리님께서 뭐야, 둘이 친해요? 어떻게 친해졌나요? 라고 의문을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다.
1: 아, 그러네. 잠깐만, 걸렸다. 딱 걸렸다.
0: 지지난주에 안 보셨군요.
1: 네, 지지난주를 안 보셨구나. 저희는 활동하다가 막 네. 동갑이고 그래서
0: 네,
1: 어쩌다 보니 이렇게 친해졌어요.
0: 맞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너무 좋은 친구가 생겼습니다.
1: 그래요?
0: 제가 원래 친구가 없었는데 거의 네. 좋은 친구가 생겨서 기분이 좋았어요.
1: 다행입니다.
0: 네. 지금 왜 이렇게 입꼬리가 네.
1: 좋은 친구라고 해줘서
0: 아, 좋은 네, 친구 맞아요.
1: 너무 좋네요. 그리고 우리 김현진님께서 동표님이 지난번에 오셨을 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셨어요. 은근 다 안 좋아하는 텔디에게 텔디는 뭐 좋아해요? 라는 말 오늘도 텔디 취향 많이 찾아주세요 라고 보내셨는데 아니 근데 안 좋아하는 게 많은데
0: 네.
1: 막상 해보면 또 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0: 그거보다는 네. 안 좋아해도 친구가 하면 다 일단 해보는 거죠.
1: 아,
0: 왜 떨리세요?
1: 되게 되게 스윗하고 좋은 친구였고.
0: 아, 그럼요. 어떻게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순 없으니까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취미로 찾기도 하고.
1: 그죠, 그죠.
0: 나란 사람을 다시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1: 오, 좋네요. 오, 아주 되게 자기개발적이네요.
0: 많이 알려주셨어요, 저한테.
1: 진짜요?
0: 낭만을 보는 법.
1: 아, 그렇죠. 네. 하늘. 그래서
0: 하늘을 요즘 봐요, 저.
1: 하늘 봐요?
0: 네, 네, 네.
1: 아,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0: 하늘을 봅니다.
1: 너무 다행이다.
0: 아, 박수. 아, 네, 좋고요.
1: 다행이네요.
0: 6436님께서 동표랑 테일디 저번에 삼성 해맞이 공원 같이 갔다고 했잖아요.
1: 어, 맞다.
0: 아, 이걸 내가 말했는데 어디 그 풍경 보기 좋은 곳이 있나 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름을 모르고 있다가 네. 청취자분들께서 올려주셔가지고
1: 오, 맞아요, 맞아요.
0: 네, 그때도 추천해주셨잖아요.
1: 맞아요. 저희 그때 같이 올라갔잖아요.
0: 네, 근데 저는 그런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 근데 아직도 다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1: 설마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안 갔어요?
0: 그럼요. 아, 제가 동표 씨 없이 어딜 갑니까?
1: 진짜요? 네. 아, 저는 얼마 전에도 다녀왔는데 며칠 전에.
0: 저 없이요? 혼자요?
1: 요즘 날씨 너무 좋잖아요. 한 번 더 갑시다.
0: 아, 좋아요, 좋아요. 아, 그날의 에피소드를 좀 더 풀어달라고 하시는데요?
1: 그날에 어쩌다가 우리가 만났죠?
0: 할 게 없어서.
1: 네, 그 만나서 뭐 할래? 이래가지고 나 그러면 야경 보는 여기 가까운데 있는데 갈래?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걸어갔어요, 심지어.
0: 아, 맞아요.
1: 걸어가서 테레가 운동시켜줘서 너무 고맙다고.
0: 아, 맞아. 그 당시에 제가 네. 조금 이제 감량을 하고 있었는데 밥 먹었잖아요.
1: 아, 그래서 저희 밥 먹고.
0: 소화를 좀 시켜야 된다 해서 거의 얼마를 걸어요? 한 30분 걸었나? 20분, 30분?
1: 그쵸. 아, 왔다 갔다 하면 거의 1시간?
0: 네. 아, 그랬어?
1: 그쵸. 엄청 많이 걸었죠, 저희.
0: 제가 걷는 걸 좋아하나 봐요.
1: 네.
0: 체력이 그래 너무 좋으셔서 네. 저는 옆에서 약간
1: 그니까.
0: 곡소리 내고.
1: 그니까 투덜투덜 되면서 이제 야. 금방이라고 하지 않았어? 아, 나 진짜 요 근래 중에 제일 많이 걷는 것 같은데 막 이래가지고.
0: 와, 그게 기억이 나세요?
1: 그럼요. 힘들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0: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코너 한번 시작해볼까요? 이 시간은 한 사람의 취향에 대해 더 깊게 알아보기도 하고 또 동표 씨랑 꿀친 분들의 취향을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의 취향 세계도 넓혀보는 시간인데요.
1: 네, 그래서 여러분만의 취향이나 여러분이 요즘 푹 빠진 것들, 취미 또 정말 최선을 다해 덕질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왜 좋아하는지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마음껏 털어놔 주시면 됩니다. 그런 열정에 저희가 또 영업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와다다다 아무렇게나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0: 혹시 나는 취향이 없어서 고민이다 하시면 그것도 그대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잘 파악해보고 저희가 여러분에게 딱 맞는 취향도 컨설팅을 해드릴게요.
1: 네, 좋습니다. 그럼 문자 보내실 곳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문자 소개된 분들 중 추첨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0: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노래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동표 씨가 13살에 들었다는 그 노래, 엑소 K의 중독.

0: 엑소K의 중독 듣고 왔습니다. 유블님께서 이 노래로 줄넘기도 많이 따라했지.
1: 아, 줄넘기? 그죠. 예, 춤 그게 있어요. 줄넘기 이렇게.
0: 아, 노래 틀고 하는 줄넘기.
1: 노래 틀고 하는 줄넘기라고 해야 돼. 그게 맞나요? 맞대요, 맞대요.
0: 아, 맞아요. 이런 게 있구나.
1: 맞아요. 그때 한참 유행했어서 막 박수도 엄청 치고.
0: 아. 네,
1: 줄넘 안무 중에 줄넘기가 이렇게 있어.
0: 아.
1: 그래서 그런 걸로 많이 했었죠.
0: 아, 응.
1: 그리고 최지영님께서 동표님이 엑소 노래 들을 때 텔디는 김광석 노래 들었던.
0: 맞아요.
1: 김광석 선배님 노래를 좋아했군요.
0: 네, 저 그때 당시에 꼬마 약간
1: 네
0: 애늙은이 느낌이었어서.
1: 아, 저 근데 네. 그 노래 좋아해요.
0: 어떤 거?
1: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0: 제가 안 불러본 노래인가?
1: 아, 그래요?
0: 네, 너무 노래가 많기 때문에.
1: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하는 노래인가? 가사가 아마. 네, 가제목이 너무 생각하지 마.
0: 아, 제목이 맞다고 합니다.
1: 네, 네, 이 노래 되게 좋아했었어요.
0: 먼저 저희 앞으로 또 고민 사연이 하나 도착을 했는데요. 취향이 없어서 고민이라는 분에게 같은 듯 다른 저희 두 사람이 취향 컨설팅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1: 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0: 좋아요.
1: 네, 그럼 제가 바로 사연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나 정말 바라는 거 없어요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분인지 먼저 사연으로 만나볼까요? 저는 29살 직장인입니다. 모든 게 재미없어진다는 마의 입사 3년 차인데요. 업무는 물론이고 회사 밖에서도 모든 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퇴근길은요 거의 내비게이션 수준이에요. 회사 나와서 2호선 타고 7번 출구로 나와서 편의점 지나 놀이터에서 그네 한번 타고 집. 소름 돋을 만큼 매일 정확히 똑같습니다.
0: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1: 그래서 제가 조금만 다른 길로 가도 몸이 저한테 경고를 보내요.
0: 집은 저쪽입니다.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1: 그런데 며칠 전 지하철에서 졸다가 한 정거장 먼저 내렸거든요. 다시 타기 귀찮아서 그냥 걸어가는데 뭔가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0: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잠시 후 유턴입니다. 집은 저쪽이라니까요.
1: 헉! 저게 요즘 말로만 듣던 피자 설기?
0: 경로를 이탈하였...
1: 아우 좀! 쉿! 냄새를 참을 수가 없어서 홀린 듯이 들어갔죠.
0: 경로로 다시 찾아졌는데 무시하네. 잘 살아.
1: 집으로 직진하려는 머릿속 내비게이션을 끄고 피자 설기 하나 사먹고 30분 넘게 걸어갔는데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날씨가 좋아서 더 그랬을까요? 물론 그날 이후로 다시 회사 집의 반복이지만요. 저도 퇴근길에 가끔 길도 세보고 동표님처럼 낭만적인 딴짓도 하면서 살고 싶은데 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고민입니다.
0: 우와... 매 반복되는 일상에서 낭만적인 일탈을 꿈꾸고 계시는 나 정말 바라는 거 없어요 님의 사연이었습니다.
1: 네.
0: 또 이게 제가 느꼈을 때는 동표 씨한테 또 딱인 사연인 맞아요.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어떠세요?
1: 아, 근데 저는 사실 무슨 마음인지 너무 잘 알겠지만 저는 거의 매일 딴 길로 세서 네,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해요.
0: 아.
1: 그냥 그날에 갑자기 자전거가 타고 싶네? 이러면 바로 자전거를 타고
0: 네.
1: 갑자기 뭔가 근처 공원을 좀 산책하고 싶네? 이러면 바로 공원을 가고
0: 오.
1: 뭔가 커피 마시고 싶네? 이러면 근처 뭐 무인 카페든 어디든 들어가서 음료를 뽑아가지고 걷고
0: 경로를 이탈한다고는 안 뜨나요?
1: 네.
0: 아.
1: 저는 내비가 없어요.
0: 아, 내비가 없네.
1: 저는 그냥
0: 맵이구나.
1: 네, 맵. 저는 그냥 지도입니다.
0: 아, 오케이.
1: 네.
0: 저는 늘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네, 저는 한 이틀 전부터 내비가 목적지로 이미 찍혀 있어요.
1: 아, 네. 그러시구나.
0: 내일의 목적지는 여기입니다. 그 다음날의 목적지는 여기입니다.
1: 아니, 그러면 우리가 만날 때는 보통 그냥 저한테 맞춰주는 편이셨던 거예요?
0: 그때는 내비를 안내 종료합니다.
1: 아, 안내를 종료합니다. 네. 지도가 있으니까.
0: 네.
1: 아, 그랬군요.
0: 네.
1: 어쩐지.
0: 맞아요. 요즘 그게 있더라고요. 또 내비게이션에
1: 네.
0: 그 뽀로로 음성 지원.
1: 아, 그쵸.
0: 네. 근데 그거 하면은 약간 네.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되네 이런 게.
1: 아, 맞아. 그거 봤어요, 저도 그거 영상에서.
0: 아니 내비게이션 네. 맞나요, 그거?
1: 그러니까 우회전으로 빠질지 직진할지 모르겠네.
0: 아, 근데 그게 서울에 지리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주면 큰일 나거든요.
1: 큰일 나죠.
0: 한번 세면 10분, 15분이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그렇죠.
0: 아주 사악한 놈입니다. 그러네. 그 놈.
1: 귀여움 뒤에 사악함이 네. 숨어 있네요.
0: 고민되네.
1: 네. 네. 그래서 우리 또 사연자분께서 뭘 할지 잘 모르겠다. 낭만을 찾고 싶은데 라고 하셨는데 뭐 테일디는 낭만 찾고 싶을 때 하는 거 있으세요?
0: 저 노래방 갑니다.
1: 아, 그것도 좋죠.
0: 네, 저랑 노래방 가보셨잖아요.
1: 그러니까 노래방을 늘 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0: 저는 노래방 가면은 혼자 갑자기 콘서트를 해가지고.
1: 그러니까요. 그래서 되게 많이 즐거워요.
0: 아, 즐거워요?
1: 네.
0: 근데 약간 어때요?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 같나요?
1: 그런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옆에서 이거 불러줘 이러면은 불러주기도 하고
0: 아 그렇죠 그렇죠
1: 그리고 또 뭐 같이 부를까 이래서 또 같이 부르기도 하고
0: 그쵸,
1: 그러니까
0: 그땐 듀엣 가요제를 또 하죠
1: 네 재밌었습니다 네, 노래방도 한번 추천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는 그냥 1차원적으로 드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집 말고 그냥 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하는데 갑자기 막 자전거가 지나가 그럼 자전거 타야겠다 뭔가 이런 식으로
0: 우와.
1: 그냥 바로 추진해보는 것도 네 노력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와 귀엽다 네. 자전거 딱 지나가는데 자전거 타야겠다
1: 그죠 그죠
0: 자 그래서 저희의 생각은 또 이런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여러분의 의견도 알려주세요 노래 듣고 와서 소개해볼게요 루시의 21세기의 어떤 날

0: 이 문단.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제로베이션의 친한 친구 루시의 21세기의 어떤 날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나 정말 바라는 거 없어요님에게 다양한 낭만들을 또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6120님께서 길을 걷다가 딱 한 골목만 옆으로 세서 걸어봐도 평소에 보던 풍경과 다른 풍경이 보여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3: 와우. 그쵸.
2: 와, 진짜 낭만 있으시다.
3: 아,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저도 맨날 같은 길을 잘 안 가요.
2: 아, 진짜?
3: 그래서 저는 저희 동네에 거의 모든 길과 지리를 알 정도로 모든 길을 다 가봐요, 거의.
2: 아, 진짜로?
3: 네, 그래서 아, 일로 가면 일로 연결되는구나. 약간 이런 거. 네, 재밌는 것 같습니다.
2: 저는 길 치여가지고 전 늘 가던 길로 안 가면은 맵 켜야 돼요.
3: 아, 그런 것 같았어요. 네. 뭔가.
2: 아, 그쵸. 맨날 카카오 맵 키고
3: 네, 지도 키고
2: 아, 뭐뭐뭐뭐의 지도를 키고
3: 네. 지도를 켜가지고 찾고
2: 네, 그렇습니다.
3: 네, 그리고 우리 4018님께서 서점에서 아무 책이나 제목만 보고 골라서 읽어보기.
2: 아, 어? 주제 없이.
3: 네, 근데 저는 보통 그래요. 서점을 가요. 근데 뭐 어떤 책을 사려고 가겠죠?
2: 네.
3: 그래서 갔다가 어, 괜찮다 이러고 그거 딱 고르고 다른 책을 보다가 뭔가 되게 끌리는 표지나 혹은 제목이 있으면 네. 어? 뭔가 이거 내가 좋아할 것 같은데? 아. 이러고 그냥 바로 사서 읽기도 하고 좀. 와. 그렇습니다. 되게 네, 좋아요. 이러면서 좋은 책을 또 나만의 좋은 책을 또 찾게 되는 것 같아요.
2: 어, 책은 주로 언제 읽으십니까?
3: 종종?
2: 종종 그냥 조금씩. 네. 조금씩.
3: 네. 아. 뭐 한 2주에 한 장. 그런 느낌.
2: 2주에 한 장이요?
3: 네.
2: 아, 네, 알겠습니다.
3: 네.
2: 2083님께서 저는 어제 산책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있길래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었어요. 킬 아이스크림 이거 낭만 있더라고요. 추천합니다. 아, 아이스크림 할인점.
3: 그쵸, 그쵸. 아이스크림 할인점.
2: 싸잖아요.
3: 싸고. 그죠.
2: 어떤 아이스크림 제일 좋아하세요?
3: 저는 와 이거 진짜 와 너 질문을 너무 잘했다.
2: 아, 그래요?
3: 진짜 그 제가 엄청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최근에 생겼어요.
2: 어, 뭔가요?
3: 그 초콜릿 중에 네. 안에 알갱이 들어있는 크땡키.
2: 아, 네.
3: 초콜릿 알죠?
2: 네네네.
3: 그거의 모나카 버전의 아이스크림이 나왔어요.
2: 아,
3: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 여름을 거의 그 아이스크림과 함께 보냈어요.
2: 올 여름을 강타할.
3: 올 여름을 강타할 크땡키 아이스크림.
2: 저거 맞나요?
3: 네, 이거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2: 처음 보는데.
3: 강추.
2: 저도 초콜릿 좋아해서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네,
3: 진짜 한번 드셔보세요.
2: 저의 최애 아이스크림은 네. 옥땡자입니다.
3: 아, 옥땡자 너무 맛있죠. 네,
2: 저는 언제 어디서도 옥땡자만 먹어요.
3: 아, 진짜?
2: 그게 위에 아이스크림 코팅을 먼저 먹고 초콜릿만 따로 부숴 먹는 맛이 있거든요.
3: 그쵸, 그쵸, 그쵸. 아, 맛있죠.
2: 아, 이따 갈 때 하나 사 먹어야겠다.
3: 네. 오늘 아이스크림 드세요, 다들.
2: 네, 아이스크림 드십시오. 자, 저희와 꿀친 분들의 의견들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낭만 꼭 찾으시길 바래요. 파이팅! 그럼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취향에 대해 문자 보내주세요.
3: 네, 앞에 사연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취미나 취향을 갖고 싶은 고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문자 소개된 분들 중 추첨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2: 비비의 한강공원 듣고 이따 만나요.

0: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1.9MHz, MBC FM4U입니다. HLKV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1: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3부 취향집 시작했고요. 오늘은 우리의 취향 우주를 한 뼘 더 넓혀주러 온 분 손동표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 예.
1: 0799님께서 동표님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두바이 맛도 있는데 그거도 맛있어요라고. 두바이 맛도 참을 수 없죠.
2: 그쵸 그쵸. 그래서 저도 먹어볼까 하다가 아직 도전을 못했는데
1: 네.
2: 한번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1: 카다이프 피스타치오 좋아하세요?
2: 너무 사랑해요.
1: 아, 사랑해요?
2: 전 피스타치오를 진짜 좋아해요.
1: 저도
2: 네.
1: 원래 처음에는 조금 안 먹었었는데 한번 먹어보니까 그 단맛이랑 피스타치오랑 카다이프랑 섞였을 때
2: 네.
1: 고소해지잖아요.
2: 그쵸,
1: 그게 너무 좋더라고. 안 달아서.
2: 맞아요.
1: 네.
2: 저도 피스타치오 전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1: 아, 진짜요?
2: 완전 아기 때부터.
1: 예? 어.
2: 그 31가지 아이스크림
1: 아,
2: 거기서 맨날 피스타치오를 먹고 그랬거든요.
1: 어릴 때부터 입맛이 고급이었네.
2: 그런 거 먹을 때는 피스타치오를 먹었다. 아, 네.
1: 아.
2: 먹을 때는. 그리고 우리 3865님께서 저는 낭만하면 한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멍 때리고만 있어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요즘 날씨에 추천드립니다. 아, 그쵸.
1: 오.
2: 아이고, 딱 이렇게 노을 질때 한강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1: 진짜 예쁘다.
2: 네. 요즘 또 한강 가기 너무 좋은 날씨잖아요. 더 추워지기 전에 모두들 한강의 낭만을 즐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 좋습니다. 이어서 저희에게 취향 컨설팅을 의뢰한 두 번째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동표 씨가 하나 더 소개해 주실까요?
2: 좋습니다. 이번엔 천사님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천사입니다. 어떤 천사냐면 우리 동네 헬스장 기부 천사요. 헬스장이 너무 싫어요. 가려고 마음을 먹어도 양말이 돌덩이보다 무겁고요. 겨우 옷 다 챙겨 입으면 잠깐 물 마실 겸 휴대폰을 열었다가
3: 여러분 저 됐어요. DJ 됐어요.
2: 오 대박. 진짜? 그 자리에서 릴스를 한 시간을 봅니다. 정신 차려야지 싶어서 일어나려는데 뒤에서 누가 또 저를 막 불러요.
3: 어디가? 나랑 놀자. 응? 응? 나처럼 포근한 이불 두고 진짜 갈 거야? 나 이렇게 포근한데?
2: 침대에 플러팅에 져버리고요.
4: 네놈! 거기 서지 못할까? 이제 월세가 얼만데 집 밖으로 기어나가느냐? 운동을 해도 집에서 하거라 이놈! 홈트 모르느냐 홈트! 헛둘 헛둘.
2: 무서운 집의 중력에 붙잡혀서 홈트는 무슨 숨쉬기 운동이나 겨우 할까요? 이렇게 헬스장 가기 싫은데 막상 산책이나 회사 야유회 가면 남들은 다 싫어하는 피구 이런 거 저는 엄청 재밌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그냥 헬스장이 제 취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고민이에요. 저처럼 헬스장은 정말 가기 싫지만 몸 움직이는 도파민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재밌는 운동 취향 컨설팅 가능할까요? 저도 오운완 해보고 싶습니다. 다가올 추석이 무서워요. 송편 하나에 500칼로리. 으아! 휴.
1: 운동은 하고 싶은데 헬스장이 싫어 고민이라는 천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2: 네. 송편이 500이 아니라 50칼로리구나.
1: 하나에 500이면은 과자 한 봉지보다 더 높은데.
2: 아, 그러네, 그러네. 두바이보다는 훨씬 양호하네요.
1: 그러니까요.
2: 그래도 많이 먹어도 되겠다, 그럼 이 정도면.
1: 아니, 저는 네. 천사님의 사연에

0: 헬스장은 네. 집에서 헬스장 그 목적지까지 가야 하잖아요. 네. 근데 러닝은 집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뛸 수 있단 말이에요. 아~ 목적지를 굳이 정해놓지 않고 그냥 나의 목표 킬로미터 수만 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훨씬 더 헬스장을 가야 한다라는 그런 압박감보다는 압박감이 좀 덜 하실 거예요. 네, 러닝 추천드려요.
1: 저는 축구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오. 골을 넣고 네. 팀원들이랑 이렇게 하하호 할 수 있는데 또 살도 빠진대요.
0: 아 엄청 빠지죠.
1: 근데 저는 안 하는데 주변에서 그러더라.
0: 그러니까.
1: 라고 합니다. 아, 네. 아니 제가 이걸 말하다가 이걸 보고 웃겨가지고
0: 어떤 거요?
1: 배 윤님께서 배에 힘주고 있으면 납작해져요.
0: 아 그죠. 배 힘주고 있으면 납작해지기는 하죠. 숨쉬기도 이렇게 힘들겠지만 이렇게. 네. 그리고 김유정님께서 텔디가 쓴 사연 아니에요?
1: 어떻게 하셨어요?
0: 나도 근데 보자마자 혹시 테리가 쓴 건가?
1: 제가 천사입니다. 천사입니다.
0: 아 그렇죠 그렇죠. 천사. 천사. 네.
1: 최지영님께서 텔디도 헬스장 가잖아요. 폼룰러스로.
0: 폼룰러스로 헬스장 가세요?
1: 예, 저는 이제 근육이 많이 뭉쳐서 이제
0: 아 근육 운동을 안 하는데 근육이 어떻게 뭉쳐요?
1: 제가 게임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0: 아 자세 때문에
1: 네 근데 이게 저도 그리고 제가 폼롤러인 걸 몰랐어요. 폼 맨날 그래서 팬분들께 폼룰러라고
0: 폼룰러 저도 근데 폼룰러인 줄 알았네요.
1: 예, 근데 폼룰러구나. 뭔가 롤러가 맞나 봐요.
0: 그러네 폼룰러.
1: 또 추석 얘기가 나온 김에 동표 씨는 추석 때 어디 가세요?
0: 저는 이제 본가에 잠시 다녀올 것 같습니다.
1: 최근에 가지 않으셨어요?
0: 최근에는 일이 있어서 잠깐 다녀온 거고 네. 네, 이번 추석 때도 또 내려가서 네 해야죠.
1: 또 많이 드시고 오실 건가요?
0: 네 포동포동해져서 돌아오려고요.
1: 아, 포동표?
0: 네. 포동표가 돼서 진진방 진진을 또 찾아올게요.
1: 아, 좋아요. 어떤 명절 음식 좋아하시나요?
0: 아 저는 산적꼬치를 되게 좋아해요. 옛날부터 산적꼬치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네. 근데 이게 조건이 있어요. 저희 이제 저희 집에서 한 산적꼬치를 좋아해요. 어디 외부 음식의 산적꼬치는 뭔가 저의 입맛에 안 맞고 네. 저희 집은 되게 달달한데 짜게 하거든요. 오. 소스가 아주 그냥 범벅이어서 그냥 촉촉해요.
1: 아, 그런 싶다.
0: 산적꼬치.
1: 그러면 단무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요?
0: 아 산적꼬치라는 게 그 고기의 산적꼬치를 좋아해요.
1: 아 그런 게 있어요?
0: 네, 그냥 이 그 꼬치 전 말고 고기 꼬치? 고기 산적꼬치?
1: 그거 저 사진 찍어서 좀 보내주세요. 내려갔습니다.
0: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1: 알겠어요. 한번 보고 싶네요. 네. 일단은 저는 그 네. 산적꼬치 저는 뭔지 알기 때문에 원래 네. 오리지널은
0: 네네.
1: 아 근데 저는 어떤 음식이든 사실 어떤 음식이라고 해도 그렇고 단무지가 원래 들어가 있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오리지널이
0: 그죠.
1: 그 친구들은 전 단무지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파입니다.
0: 아 그죠. 단무지 있어야 좀 맛있죠.
1: 네 저는 피클 단무지
0: 피클도 넣어요?
1: 아 예, 그런 걸 너무 좋아한다.
0: 아 좋아한다고.
1: 치킨무 뭐 네. 피클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0: 약간 리프레시 해주는 용도가 필요하군요.
1: 네. 아 이거 같이 먹어도 뭔가 잘 어울리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아 또 먹는 얘기.
0: 그럼 과식했을 때는 운동을 하세요, 텔디는?
1: 저는요, 진짜 어느 정도냐면, 아, 근데 전 이게 엄마랑 같은 엄마한테 배운 거라서, 네. 먹으면 바로 걸어야 된다라고. 추석 명절에 가도 제가 많이 먹었다 싶으면, 가족끼리 한 끼 식사 또 하러 가면 전 안 먹어요.
0: 아.
1: 그냥 옆에서 이렇게 마실 거 마시면서 약간 토크하고.
0: 아, 그래도 자리를 지키긴 하네요.
1: 아, 그럼요. 예의죠.
0: 멋있다. 네. 좋은 아들이구나.
1: 제가 자리 지켜드릴게요.
0: 좋아요, 좋아요.
1: 많이 드세요.
0: 네. 저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아, 그걸 바로 걸으세요?
1: 네.
0: 너무 좋다. 혈당이 오를 일이 없겠네.
1: 그쵸. 이제 제가 뭔가 핸드폰 딱 짚는 순간 이제 뭔가 졸리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저는 핸드폰 그냥 이어폰만 끼고. 네. 이어폰만 끼고 바로. 저희 본가 앞에 바로 네. 공원이 하나 있어요. 걷는 공원이 있는데 거기서 네. 한 1시간 정도 걷고 들어옵니다.
0: 부지런하다. 저는 먹고 이제 혈당 스파이크 맞아서 바로 네. 잠에 드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1: 그리고 좀 이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면 또 이제 뛰러 가고.
0: 근데 이제 그거는 본가에 있을 때는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1: 그냥 냅다 질러요.
0: 네. 그냥 자고 일어나서 또 먹고 자고 일어나서 또 먹고 이제 서울 와서 굶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1: 아 그럼요. 네. 명절은 명절이니까요.
0: 명절 때만
1: 가족분들과 네. 행복하게 보내야죠.
0: 그죠 그죠 그죠. 좋습니다.
1: 자 여러분도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있다면 이분에게 추천해 주세요.
0: 문자 보내실 곳 샵 8000

0: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3: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티아라의 보핏보핏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5259님께서 중학교 때 체육대회 입장식 때 뽀삐뽀삐 쳤던 게 생각나네요. 몸치여서 이런 행사들이 다 너무 힘들었어요. 우우. 아,
4: 그치. 이런 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죠. 이 힘들게 만드는 친구 저 같은 애들 한 명 있고.
3: 왜 힘들게 만들어요?
4: 저는 야 우리 그래도 체육대회인데 반 다 같이 해야지 해가지고 모든 반의 학생들을 춤추게 너는 이 자리에서 이 파트만 해주면 돼 이러고 막.
3: 저 같은 친구들도 다 꼬셔가지고
4: 다 했죠. 그러니까 이제 또 이게 나도 그래 할게가 되면 분위기 자체가 반 전체가 해야 되는 분위기가 되잖아요.
3: 네, 그렇죠.
4: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친구들을 많이 고생시켰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늘 1등 해가지고.
3: 아 진짜?
4: 네, 상 받아서 맨날 우리 맛있는 거 시켜먹고 그랬어요.
3: 오, 멋있는 리더인데요?
4: 그럼요. 아, 그때는 그랬다. 그때는
3: 네. 천사님 앞으로도 꿀친 분들이 의견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네. 박하암님께서 태권도는 어때요? 히히.
4: 오, 태권도.
3: 제가 태권도 많이 해봤잖아요.
4: 해보셨어요?
3: 네, 저는 태권도 진짜 오래 했었는데 네. 살이 안 빠집니다. 아, 태권도가 그리고 또 뭔가 이제 관장님, 사범님 분들께서 뭔가 맛있는 거를 좀 많이 해주실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뭔가 칼로리 소모한 거에 한 3배 정도 더 먹습니다. 네. 태권도는 살이 안 빠진다는 사실.
4: 그렇죠.
3: 다음 읽어주십시오.
4: 네, 그리고 3826번님께서 도파민 뿜뿜하는 운동하면 인라인 스케이트 추천드립니다. 요즘 여의도 공원 인라인 대여소가 엄청나게 붐비고 있어요.
3: 인라인 대여?
4: 인라인도 대여가 되는구나.
3: 할 수 있대요.
4: 그니까요. 해봅시다.
3: 저 진짜 갓 태어난 사슴처럼 될 것 같은데요?
4: 괜찮아요. 보호장비 끼고 한 5분만 타면은 바로 탈 수 있어요.
3: 안짱으로 탈 것 같은데 도와주실 수 있어요?
4: 그럼요, 그럼요.
3: 저 멋있게 타게 해줄 수 있어요.
4: 아, 완전.
3: 저 인투디 언론 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4: 네.
3: 아 진짜요? 아.
4: 인라인 너무 재밌죠. 인라인 도파민 뿜뿜할 것 같은데요, 인라인. 네,
3: 나중에 배운다면 제가 그때는 카메라를 들고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좋아요. 그리고 우리
3: 박지현님께서 친구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보는 거 어떨까요? 배드민턴이나 스쿼시 같은.
4: 오. 아 배드민턴 너무 좋죠.
3: 배드민턴 좋다.
4: 테니스도 너무 좋겠다.
3: 테니스 진짜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4: 네, 테니스는 살도 엄청 많이 빠진대요.
3: 그러니까요. 넓게 써야 되잖아요, 혼자.
4: 그러니까요. 아 이렇게 보니까 우리 또 꿀친들이 추천해주는 게 또 있다 보니까 도파민 터지는 운동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3: 그러니까요.
4: 네. 그리고 우리 2188님께서 저작 운동 어떨까요? 음식을 열심히 씹어먹으면 맛도 있고 기분도 좋고 살이 빠지는지는 제가 그것까지 알아야 할까요?
3: 예? 네.
4: 아, 저작 운동. 좋죠, 좋죠.
3: 이게 사연 하나에 지금 두 분이 왔다 가셨는데요.
4: 그러니까요. 잠깐 이렇게 자아가 왔다 갔다 하셨는데 살이 빠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턱 근육이 강화된다라는
3: 그렇죠.
4: 네, 단점 혹은 장점이 있고요. 네. 하여간 뭐 운동이 되긴 하네요.
3: 그렇죠.
4: 어느 곳에 근육이든 키워지긴 하네요.
3: 별로 필요 없는 근육이긴 한데요.
4: 필요 없는 근육에서 네. 보톡스를 또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3: 네, 정혜령님께서 저는 운동 너튜브 키고 봅니다. 그러면 운동하는 느낌이 들어요. 운동 너무 가기 싫을 때 추천드려요. 키고 본다고요?
4: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운동 너튜브를 키고 본다라는.
3: 난 또 키고 따라 한다는 건 줄 알았는데.
4: 이게 약간 다이어트에서 음식 못 먹을 때 먹방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것처럼 운동 너튜브를 키고 대리만족을 하시는
3: 약간 그 약에 효과가 없는 약을 먹었는데 감기가 막 낫는 것처럼
4: 약간 플라시보 효과
3: 플라시보처럼
4: 그런 느낌이네요. 네. 네. 좋아요. 이것도 뭐 어쨌든 뭐 두뇌 운동. 네.
3: 그러네요.
4: 우리 또 이세영님께서 전 잇몸 일으키기 했어요. 잇몸.
3: 잇몸이요.
4: 네, 저작 운동의 다른 이름이죠. 아 잇몸을 일으키기 했대요.
3: 잇몸 어떻게 일으키는 거죠?
4: 잇몸을 이렇게 으 했나 봐요. 맛있는 거를 많이 드셔서 행복했겠어요.
3: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살이 빠진 운동이 참 많습니다.
4: 네, 네. 이런 또. 도파민에 터지는 운동들도 참 많고 네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는 것 같아요.
3: 맞아요. 잇몸 일으키기로 살이 빠지신 분이 있다면 저에게 또 사연 남겨주시면 감사드릴 네. 것 같아요. 자 천사님 운동 취향 꼭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크래비티의 치즈.

0: 크래비티의 치즈 듣고 왔고요. 친친 가족들의 취향 영업도 살짝 들어볼까요?
1: 네.
0: 동표 씨 읽어주세요.
1: 네. 8321번님께서 저는 요즘 피규어 랜덤 뽑기 가챠에 엄청 빠져 있습니다. 요즘 뽑기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더라고요. 덕분에 제 통장은 텅장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텔디랑 동표님은 뽑기 많이 하나요?
0: 아 이런 거 좋아하세요 동표 씨?
1: 저는 지나가다가 뭔가 귀여우면 하는 것 같아요.
0: 인형?
1: 네. 그냥 이런 돌리는 거.
0: 아, 다.
1: 네, 그래서 뭔가 피규어 이런 거 있으면, 어? 저 너무 귀여운데? 이러고 뽑고. 뭐 짱구 이런 거 있으면 뽑고.
0: 야. 아, 근데 이분이 빠져 계시는 가챠라는 시스템은 네. 정말 텅장이 될 수 있습니다.
1: 진짜. 이게 나올 네. 때까지 돌리게 되잖아요.
0: 네. 저도 그 포켓땡 네. 카드를 이렇게 하면서, 아, 이게 가챠는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아. 거를 또 깨닫고. 네. 그냥 사자.
1: 네. 그냥 사자.
0: 아, 그냥 사자. 네. 5259님께서 원래 명절에만 하는 윷놀이에 빠져 있어요. 윷놀이는 순수 운게임이어서 오히려 더 재밌고 심장 뛰는 것 같아요. 상대를 잡았을 때 도파민 대박.
1: 아, 윷놀이 너무 재밌죠.
0: 그렇죠. 너무 재밌죠.
1: 네. 저도 아. 약간 그 주사위 게임이 윷놀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한때 어렸을 때 저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0: 약간 추석 용돈으로도 하나요?
1: 추석 용돈으로?
0: 네, 저는 사촌동생이랑 네. 약간 용돈 조금씩만 걸고 네. 했었거든요.
1: 아, 이제 약간 용돈 게임 해가지고.
0: 네. 추석 용돈을 얼마 받았으니까, 네. 아, 이 정도만 우리 형이랑 저랑 이렇게 해가지고 해봅시다 해서.
1: 아.
0: 네, 근데 대부분 제가 다 이겼습니다.
1: 오, 진짜 운이 좋으시네요.
0: 네, 그리고 다시 돌려줘요.
1: 아, 네. 또. 마음이 착하셔가지고
0: 그럼요
1: 네.

0: 네. 그리고 8574번님께서 저는 요즘 마카롱에 빠졌어요. 초코, 레몬, 인절미 등 하나씩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고 맛의 재미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테디랑 동표님은 마카롱 좋아해요? 아님 더 좋아하는 디저트가 있나요? 저 마카롱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네. 마카롱에 미쳐서 살았었어요.
1: 아 진짜?
0: 딸기 마카롱을 굉장히 좋아해서. 우와. 근데 또 제가 학원 대구에서 학원을 다녔어요. 네. 이제 지하철역을 나가서 학원으로 가면은 꼭 마카롱집이 있거든요. 네. 그 마카롱집을 지나쳐야 돼요. 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늘 이제 아이스티랑 딸기 마카롱 두 개를 사서 학원을 가고.
1: 경로를 이탈했네요.
0: 경로를 늘 이탈했어요. 저런 저런.
1: 저는. 네. 마카롱을 안 좋아합니다.
0: 아, 마카롱을 안 좋아하시는구나.
1: 저 약간 그 치아에 끼고 파사삭 부서지고 그 식감을 네. 안 좋아해가지고.
0: 두쫑크도 그럼 안 좋아하세요?
1: 아니 그건 좋아해요. 아니 그 식감이 약간 달고나 같잖아요.
0: 아 이렇게 눌러붙는 게 싫다는 거죠?
1: 네.
0: 이게 깐득 이렇게.
1: 네네네. 아. 근데 찹쌀 같은 식감은 또 좋아하고.
0: 그러니까 그 딱딱하게 이 뭔가. 달고나처럼 이렇게 붙는 게 싫다는 거죠.
1: 뭔가 그 솜사탕, 달고나 뭐 이런 계열 무슨 느낌인지는
0: 무슨
1: 아시겠죠.
0: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1: 저랑 비슷하신 분 계실 거예요. 계시면 또 댓글로 저 좀 도와주세요. 동표 씨가 이해 못합니다.
0: 아니요 이해해요. 이해하는 저도 그렇게 달라붙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1: 네, 제가 달라붙으면요.
0: 아 그것도
1: 아 그래요.
0: 네
1: 알겠습니다.
0: 저는 사람이 달라붙는 것도 안 좋아해요.
1: 아 그거 알아요. 네. 이거요?
0: 맞아요. 아, 이게 뭐냐면
1: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0: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친구가 있어요. 네. 만약에 테레랑 이렇게 같이 네. 걷다가 네. 얘가 뭔가 이렇게 팔 올리면 네.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1: 네, 하고 이렇게 슬금슬금 네. 빠져나와.
0: 얘가 여기 이렇게 올리면 네. 이렇게 슬. 네, 네, 네. 요런 식으로 제가 이제 친구들의 테레뿐만 아니라 모든 친구들 그냥 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스킨십을 했을 때 이렇게 슥 이렇게 네.
1: 그러면서 또 본인은 합니다.
0: 맞아요. 네. 저는 좀 내로남불이 있네요.
1: 아니 괜찮아요. 근데 매력 있어요.
0: 감사합니다. 네,
1: 그럼 튕기는 맛도 있어야죠.
0: 그럼요, 그럼요.
1: 자 달라붙는 디저트와 사람 사연으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도 잘 부탁드리면서 끝인사와 함께 코너 끝곡도 동표씨 추천곡으로 들어볼게요. 요즘 동표씨 취향 저격인 곡 선곡해 주신다면?
0: 네, 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 곡은요 아이유의 Dear My Crazy Soulmate라는 곡인데요. 이 곡의 가사도 너무 마음이 좀 울렸고 뮤비도 되게 찡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들으시면서 힐링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꿀친들이랑 테레랑 네. 우리 또 친친 제작진분들이 네. 소울메이트가 됐으면 좋겠네요.
1: 아 좋습니다. 그럼 아이유의 Dear My Crazy Soulmate 들으면서 동표씨 보내드릴게요. 명절 잘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에 만나요.
0: 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잘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3: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구르삼.
4: 신사람이 살아있는 수삼.
3: 정성으로 완성한 6년근 홍삼.
4: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3: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4: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노을 블러셔 플러팅한 테레 남친 찰 볼래? 아님 테레랑 퀴즈 플레? 근데 이제 정답은 아무도 모르는 전지적 친구 시점 TMI 퀴즈 텔레파시. 처음엔 남의 친구, 하지만 퀴즈가 끝나면 우리는 모두 친한 친구. 오직 텔레파시로 맞춰야 하는 TMI 퀴즈. 오늘 친구의 친구는 은하 친구 해파리입니다. 문제 나가요. 제 친구 해파리는 고향이 부산인데요. 별명은 해파리면서 이번 추석에 부산 가서 겁도 없이 상어보러 간다고 엄청 기대 중입니다. 그렇다면 문제, 과연 파리는 이번에 부산에 내려가려고 어떤 탈 것을 예약했을까요? 1번 기차, 2번 비행기. 정답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 5분 뽑아 추석 때 간식 챙겨가시라고 선물 햄버거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자, 텔디의 텔레파시. 오늘 제 느낌은 정답이 뭔가 1번 기차일 것 같습니다. 왜냐? 아, 비행기. 아, 비행기 너무 편하고 좋죠. 하지만 굳이? 기차도 너무 편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기차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효율성을 극대화로 따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텔디 따라올래요?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나갑니다. NCT 127의 파일럿.

텔레파시에 이어서 NCT 127의 파일럿 듣고 왔고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텔레파시 퀴즈 정답은 아이고 2번 비행기였습니다. 오늘 친구는 저랑 텔레파시가 아쉽게도 안 통했네요. 아, 부산 갈 때 비행기를 타면은 또 편한가요? 저는 부산을 아직 한 번밖에 안 가봤는데 나중에 기차랑 비행기 둘 다 제가 경험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여행 한번 가려고 했었어가지고 안 그래도. 아, 그리고 부산에 지금 상어가 있다면서요. 부산 요즘 난리라고 하던데 저도 상어 실제로 보고 싶어서 또 제 사인이 또 상어거든요. 그래서 상어 한번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상어를 좋아합니다. 상어 생김새가 뭔가 멋있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상어가 있다니. 1546님께서 상어 이름이 북항이래요. 부산 바캉스 막 그런 건가요? 그리고 부산역으로 가면 상어 나오는 친수공원 도보 가능. 저도 명절이라 기차 타고 부산 본가 가요. 아, 부럽다. 저도 나중에 부산 여행 갔을 때 우리 북항이가 아 북항에서 나타나서 북항이라고요. 그걸 이제 귀엽게 북항이, 아, 저도 보고 싶은데 그때 갔을 때도 북항이가 거기 있을지 모르겠네요. 본가 가서 추석 명절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하은님께서, 아, 기차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창밖 보고 가는 게 진짜 낭만인데 텔디는 기차 마지막으로 언제 타봤나요? 저희는 저희가 최근에 일본에서 저희 앨범 활동할 때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신칸센을 탔었습니다. 그때 기차를 탔었는데 근데 기차에서 뭔가 잠이 더 잘 오더라고요. 저는 버스나 비행기보다. 그래서 꿀잠을 잤던 기억이 있네요. 자, 그럼 저 대신 은하님 친구 해파리님이랑 텔레파시가 통한 행운의 당첨자 다섯 분 뽑아봐야죠. 7668님, 박한결님, 2098님, 3069님, 8014님 축하드려요. 햄버거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별명이 해파리일까요? 이 코너에 보내주시는 별명들이 다 귀여운데 의미를 모르겠어서 너무 궁금합니다. 유연하신가? 약간? 아니면 좀 말랑말랑하신가요? 볼살이? 자, 텔레파시의 친구 TMI 퀴즈로 참여하신다면 친구 별명 이유도 함께 알려주세요. 저희가 선물도 꼭 챙겨드리겠습니다. 문자학원 친친 홈페이지 텔레파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돼요. 그럼 저희 문자 좀 더 보고 갈까요? 1016님께서 텔디 내일 DJ로서 친친 첫 가든 스튜디오인데 기분이 어떤가요? 저는 너무 기대돼요. 재밌을 것 같아요. 꼭 보러 갈게요. 저는 또 저희의 EMP와 함께 가든 스튜디오를 한다니 너무 영광이고요. 또 예쁜 모습으로 저희 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8574님께서 텔디 추석에 본가 가나요? 저는 일부러 안 가려고 그날 알바해요. 가면 명절 잔소리만 들을 것 같아서 텔디도 명절 잔소리 들은 적 있나요? 저는 잔소리를 들은 적은 없는데 제가 워낙 또 이쁨을 많이 받아가지고 잔소리를 듣진 않았지만 아마 바로 가지는 않고 딱 명절 당일에 새벽에 갈 것 같습니다. 차 막히면 고통스러우니까요. 8147님께서 오늘 새벽 1시에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서 침대에 회피해서 누워있었어요. 막상 누웠지만 다가올 시험이 걱정돼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결국 새벽 2시에 잠들었다요. 그래도 잠에 들었으니까 잠 이왕 푹 자고 다음날 공부도 열심히 하면 되니까 좀 불안한 마음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6120님께서 어젯밤에 가을목이 물린 곳이 가려워서 깼어요. 텔디도 가을목이 조심. 아, 제가 또 제일 싫어하는 게 또 모기인데요. 제가 이사하고 나서 또 모기를 본 적은 없지만 사실 저는 바퀴보다 모기가 더 싫어요. 왜냐면 자다가도 저는 이게 싫었습니다. 약간 이렇게 하면서 잉잉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저 이거 소리가 들리면 진짜 너무 화가 나서 그분이란다 모기를 너무 올려드렸다 모기님을 이제 저 끝으로 보내드릴 때까지 저는 잠을 안 잡니다. 무조건 찾아내야 해요. 또 가을 모기 독하니까 조심하시고요.
4725님께서 일본 다녀온 이후로 짐 정리하다가 새벽 1시가 됐어요. 여행은 즐겁지만 언제나 끝정리가 힘드네요. 그래도 처음으로 계획 세우고 자유로 해외여행 다녀온 거라 뿌듯해요. 여러분도 조금씩 소소한 계획을 이루고 작은 행복으로 시작해 큰 행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소소하게 여행 한번 다녀오시고 이렇게 소확행 하시면 너무 행복하니까요. 자유여행이라고 합니다. 또 자유로 해외여행. 저는 자유로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지만 아무 계획 없이 계획을 세우고 자유로 해외여행을 갔다. 아, 그러면 좋네요. 저도 계획 세우고 자유롭게 해외여행 한번 다녀보고 싶네요. 4579님께서 바뀐 헤어스타일과 외모 칭찬이 많길래 궁금해서 보려고 켜봤네요. 실물 처음 접합니다. 텔디 참 싱그럽고 귀여우시군요. 아, 이게 보이스만 들으시다가 헤어스타일과 외모 칭찬으로 저를 직접 보러 와주셨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커트를 좀 하니까 그 언제야 학생 때 같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조금 짧은 모습으로 오래 지낼 건데 기분 전환 겸 시원하게 다 밀었기 때문에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6436님께서 텔디 오늘 3살 같아요. 뭐지, 아까 시작할 때 13살 같다고 동표랑 저랑 10살이 갑자기 확 줄었어요. 네, 문자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저는 잠들기엔 아직 뜨거운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 친친 에세이 열대하러 갑니다. The Volunteers의 화이트 트럭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며칠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던 일이 오늘따라 쉽지 않았다.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져버린 걸까? 평소 같았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일 하나가 마음에 오래 남았다. 감정은 참 신기하다. 분명 좋은 하루로 기억될 수 있었는데 단 하나의 일 때문에 최악의 하루가 되어버렸다. 가끔은 엄청난 행운처럼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날에도 그렇다. 웃을 일이 더 많았고 행복한 순간이 훨씬 많았는데도 안 좋은 일 하나가 생기면 이상하게 그날은 최악의 하루로 기억된다. 왜 그럴까? 분명 행복했던 순간이 더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 그날을 다시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결국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한 장면이다. 왜 우리는 행복한 순간보다 안 좋은 기억을 더 오래 붙잡고 살아가는 걸까?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라도 아픔보단 좋았던 순간을 마음에 더 오래 붙잡아 두고 싶다. 안 좋은 일 하나 때문에 그날의 모든 좋은 순간까지 잊어버리는 건 영 억울하니까. 그날 밤은 깊고 어떤 마음은 낮보다 오래 뜨거웠다.

0: 도경수의 I'm fine 듣고 왔습니다. 오늘 열대야는 김현진님의 사연이었는데요. 사연을 읽다 보니 또 뭔가 안 좋은 기억이 머릿속에 많이 맴돌게 되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안 좋은 감정 잠깐 털어내기 위해서 저는 또 진실된 토크를 할 수 있는 또 친한 친구와 만나서 같이 이야기로 또 행복을 말하고 맛있는 식사 한 끼로 또 다 털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꿀친들은 우리 청취자분들은 행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5167님께서 저도 오늘 속상한 일이 있어서 공감이 되네요. 그래도 라디오 듣고 하루 마무리하니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만큼은 우리 꿀친 분들께서 위로받고 행복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184님께서 그럴 땐 좋았던 기억으로 안 좋은 기억을 빨리 떨쳐버리는 게 좋아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좋아하는 취미활동을 하거나 쇼핑을 하면서 빨리 기분 전환을 하는 게 내일에도 더 도움이 된답니다. 3184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3184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 각자의 행복을 찾는 게 있잖아요. 그 행복을 찾으면서 안 좋은 기억을 빨리 떨쳐내면 좋을 것 같아요. 유진님께서 맞아요. 저도 안 좋은 일을 더 많이 붙잡고 살았는데 의식적으로 더 좋은 순간을 더 오래 곱씹으려고 노력해요. 그럼 스스로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고 믿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려면 마인드셋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해야지. 너는 되게 멋있는 사람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믿고 지내면 오히려 하루를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김현진님에겐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도 마음에 담아두면 너무 뜨거워서 어딘가에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저한테 남겨주세요. 문자로 열대야 말머리 달고 사연 남겨주셔도 되고요. 친한 친구 홈페이지 열대야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릴게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와서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0: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정현님께서 이제 지난주에 결정한 끝인사를 처음 해보는 시간이 왔네요. 그렇네요. 또 지난주에 끝인사를 정하고 원래 거를 했었죠. 오늘은 새로운 끝인사를 할 시간이네요. 내일은 제로베이스원의 EMP와 가든스튜디오에서 공개방송으로 처음이죠. 공개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 끝곡 바네사 칼튼의 A Thousand Miles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의 김혜영,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저는 DJ 김태리였습니다. 우리 내일은 더 친하게 지내요. 굿나잇!

0: 안녕하세요. MBC 축구 해설위원 안정환입니다. 승부는 끝날 때까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더 뜨겁고 국가대표의 도전은 더 특별하죠.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MBC와 함께 응원해주세요. 함께 아시아, 함께 MBC, 대한민국 파이팅!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협의회.
5: FM 91.9MHz, MBC FM4U입니다. HLKV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열심히 두 팔을 휘저어 나갈 거예요. 헤엄쳐야지 별 수 있나요? 어쩌면 나에게 난 상처들이 아가미일 수도 있잖아요.

9월 9일에 개봉한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이죠. 영화 아가미. 영화 속 대사에 이어서 마지막 엔딩곡 스위밍 업 마장 뮤직앤픽처스의 음악 색소폰은 이정식의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지난번에 안재훈 감독께서 직접 출연하셔서 구병모 작가의 소설 아가미를 읽고 어떻게 이걸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생각을 했는지 말씀을 해주셨죠. 지금 극장에서 상영 중이고요. 어느 날 어떤 이유에선지 아가미를 갖고 살게 된 곤의 이야기. 그 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들려드린 그 나레이션의 화자 해류라고 하는 여성의 그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게 되죠. 내가 만난 곤은요.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요. 하면서 이렇게 관객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입니다. 상처가 숨구멍이 될 수도 있다. 난 그저 상처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또 정신을 차려보니 어쩌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시간의 흔적, 그 상처가 지금 나를 숨쉬게 하는 숨구멍일지도 모른다라는 그 중요한 작품의 핵심 메시지를 영화 속에서도 이렇게 대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가미. 영화 속 주인공은 실제로 아가미가 있어서 물속에서 호흡을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좀 상징적인 표현으로 생각해보자면 우리에게도 그런 아가미 같은 그 무언가가 우리의 삶에 있지 않을까. 그게 나의 어떤 지나온 시간이든 아니면 내 곁에 소중한 사람이든 그래서 아가미라는 걸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다양하게 좀 상상하고 해석해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봐. 그리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 그럼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
3: 손가락을 움직여서 신청곡을 보내보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달려라 하니 이선희의 노래였습니다. 뭐 앞에서 애니메이션을 오프닝을 해서 뭐 생각난 작품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아감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요. 영화 초반에 오늘 그 나레이션

주인공, 해류나는 주인공이 조금은 지쳐있는 상태에서 이제 혼자 좀 힘을 내려고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노래예요. 저는 애니메이션 만드는 분들이 달려라 하니에 대한 일종의 오마주를 살짝 작품에 넣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구병모 작가의 원작 소설 아가미에는 그러한 표현이 없거든요.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퇴근길에 해류가 혼자 뭐 노래를 흥얼거린다면 어떤 노래를 흥얼거릴까 이 사람은 우리가 좋아하는 달려라 하니 어때? 그 가사도 이 주인공 심정하고 맞는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생각 한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영화 아가미에 잠깐 스쳐가는 그 달려라 하니의 흔적을 이렇게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달려라 하니의 세계관에서 극장 장편 애니메이션이 최근에 또 선보였죠. 극장에서 많은 관객을 만나지는 못했는데 이거 지금 OTT에 있어요. 땡플릭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휴에 애니메이션 한번 집에서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저 이거 되게 재밌었거든요. 나쁜 계집애 달려라 하니. 하니가 아니라 나예리를 주인공으로 새롭게 풀어낸 장편 애니메이션. 요거 집에서 한번 보시길 권합니다. 음악 되게 좋습니다. 달리라는 이름으로 황현성 씨가 음악을 맡았고요. 그 중에 횡단보도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그때 이두 작품의 사운드 트랙을 묶어서 매직아워 스페셜 M에서 한번 소개해드리기도 했었어요. 비슷한 시기에 극장에 선보인 두 편의 한국 애니메이션 나쁜 계집애 달려라 하니에서 먼저 달리의 횡단보도를 들려드렸고, 이어서 연의 편지에서 구름의 고백의 풍경이었습니다. 이 작품도 땡플릭스에 있더라고요. 나쁜 계집애 달려라 하니와 함께 연의 편지도 지금 땡 넷플릭스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번 연휴 좀 길잖아요. 집에서 이런저런 영화 찾아보시는 분들, 한국 애니메이션도 그 후보군에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우님의 영화 음악, 그 정우님 아나운서 20주기 특집 방송 때 만든 굿즈가 좀 남아 있어서 신청하시면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한 20분 정도 신청하셨길래 20명께 그 굿즈를 발송해 드렸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죠. 제가 좀 일이 좀 많아서 미루고 미루다가 발송을 했습니다. 9452번 쓰시는 분, 선물 잘 받았습니다. 포장 언박싱 하고서 카세트 테이프이네 했는데 테이프가 아니고 작은 책이어서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소중히 간직할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얼핏 보면 카세트 테이프 같죠? 카세트 테이프 모양으로 만든 텍스트북. 그러니까 정우님의 영화 음악 시즌1의 마지막 방송을 약간 각본집 느낌으로 그렇게 텍스트화해서 이런저런 사진과 함께 정우님 아나운서가 내 인생의 영화 그 소개하는 방송이었어요. 시즌1의 마지막 방송이. 그래서 정은희 아나운서가 좋아하는 그 영화들 사진도 함께 넣어서 이렇게 만든 그런 굿즈였습니다. 김수정 씨도 오늘 드디어 굿즈가 도착했습니다. 감동적인 선물입니다. 정말 한장한장 설레는 마음으로 넘기면서 정은희 아나운서를 추억해 보았어요. 라고 하셨어요. 뭐 깨진 데는 없죠. 그 플라스틱 케이스 안 깨졌죠. 제가 그거 안에 포장하는 거 뽁뽁이라고 부르죠. 우리 보통 에어랩이라고 하는. 그거 제가 그 쇼핑몰에서 주문을 했는데 처음에 온게 너무 얇은 느낌이에요. 제일 싼 거를 그래도, 예. 온라인 쇼핑은 최저가 아니겠습니까? 최저가를 찾아서 색깔도 예쁘길래 노란색 에어랩 봉투를 주문했는데 에어랩이 너무 좀 부실해 보여서 또 추가로 좀더 작은 거를 하나 더 주문했거든요. 그래서 작은 거에 한번 넣고, 그 다음에 그 처음 주문한 에어랩 봉투에 또 넣고, 이렇게 이중 포장을 제가 했습니다. 돈을 두번 썼습니다. 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데. 이거 사실 그 발송비도요, 그제 사비예요. 생각보다 많이 나가던데요. 아, 이게, 사비로 한게 MBC가 돈을 안 줘서가 아니라, MBC의 이 발송 시스템과 결제 그 시스템상 지금 이제 발송하려고 하면 다음 달 초에 그게 그될수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그 선물 발송을 미루고 미루고 민기적거리며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근데 10월 초에 발송을 하면 외국 사시는 분들이 신청하면서 한국에 들어갔을 때꼭 가져가고 싶어요. 이렇게 사연들을 많이 주셨는데. 혹시 이 명절 연휴 맞춰서 한국에 들어오신 분은 그걸 못 받잖아요. 그래서 명절 연휴 전에 발송을 해드리고 싶어서 눈물을 머금고 제가 제 사비로, 이게 20명이니까 그렇게 싸지 않았습니다. 택배 발송으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제가 못 해드리겠습니까? 청취자를 위하여. 네. 그래서 저의 다 사비가 포장부터 발송까지 저의 사비로 여러분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김수정 씨는 굿즈 받았다는 사연에는 신청곡이 없는데, 다른 사연에 신청곡이 있어서, 신청곡까지 제가 또 서비스로 들어드립니다. Sing Again 보셨군요. 영화 Sing Again. 거기서 릭과 샌디, 그러니까 주인공 릭과 그 릭, 과 같은 웨딩 밴드의 멤버죠. 샌디가 도망칠 때 나오는 음악. 아, 그
LA에 갔다가 그때 나왔던 게 이 음악이던가요? 조지 마이클의 아웃사이드를 신청하셨거든요. 영화 너무 좋았다고 하시면서 영화 싱어게인 삽입곡 조지 마이클의 아웃사이드 준비했습니다.

구추 잘 받았다고 하신 분또 계세요. 이정인 씨. 꼼꼼하게 포장된 내용물을 꺼내니 오랜만에 보는 옛 친구처럼 반가운 카세트 테이프 모양 책 반가웠습니다. 방송에서는 그냥 소소한 굿즈라고 하셨는데 내용물을 보니까 정말 정성이 들어간 귀한 물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추억의 소장품 하나 더해졌네요. 택배 포장부터 발송까지 번거로웠을 텐데 감사합니다, 작가님. 신청곡은 쿨러닝에서 지미 클리프의 I can see clearly now 신청합니다 하셔서 싱 어게인의 삽입곡 조지 마이클의 아웃사이드에 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포장까지는 제가 했고요. 발송은 MBC 라디오국에 우리 서무 담당 직원분께서 택배 발송은 해 주셨어요. 제 카드 드리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잘 받으셨네요. 이 굿즈가 아직도 조금 더 남아 있어요. 다음에 또, 네, 다음에는 제 사비를 쓰지 않아도 되는 스케줄로 잡아서, 네, 한번 또, 추가 신청 받아서, 아직 못 받으신 분 중에, 정훈님 아나운서, 영화, 음악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때 또 한번 또 공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쿨러닝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뭐 아시안게임 이제 한창이죠? 뭐 시작하자마자, 뭐 바로 그냥, 구기 종목 메달이 막 나오더라고요. 원래 일정이 이랬나요? 처음 종목이 됐는데 처음 우승한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것도 너무 좀 뿌듯했던 이준석 선수의 태크볼도 그렇고 농구가 어떻게 첫날 원래 이랬나? 안 이랬던 것 같은데 어떻게 첫날 금메달이 나오죠? 원래 이런 단체 구기들은 경기 후반에 결승전 치르는 거 아니었나요? 뭐 이번엔 어떻게 됐는지 개막도 하기 전에 그냥 예선 다 끝내고 그냥 첫날. 그러니까 개막식 빼고 이제 첫날. 바로 결승. 뭐 그래서 금메달 바로 땄죠. 한국. 예. 김대원 씨. 대한민국 남자 농구팀이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농구 국가대표 선수를 축하하는 마음으로 애니메이션 슬램덩크에서 박상민의 너에게로 가는 길 신청합니다. 일본을 상대로 이겨놓고 일본 애니메이션 음악을 신청하는 게 살짝 웃기긴 하지만 제가 본 농구 영상물이 몇개 없어서 이걸 신청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뭐 웃기다기보다는 이게 오히려 더좀약 올리는 게 되지 않을까요? 예. 네. 뭐 슬램덩크 니네 그렇게 만들더니 못 땄니? 뭐 이렇게. 오히려 좀약 올리는 의미도 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시 한번 대한민국 남자 농구팀의 금메달을 축하하며 김대환 씨의 신청곡 듣겠습니다. 박상민의 너에게로 가는 길.

조금 전에 김대환 씨가 농구 관련 영상, 영화, 뭐 드라마 몇 개 본 게 없어서 애니메이션 시리즈 슬램덩크의 노래를 신청한다라고 사연 주셨잖아요. 이 영화는 혹시 안 보셨나요? 리바운드. 농구 영화 리바운드. 이 영화 되게 괜찮아요. 네, FM 영화음악 청취자분들이 인정한 영화입니다. 리바운드 보시고 재밌다고 다 사연을 주셨어요. 별로라고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네, 제 기억에. 많은 FM 영화음악 청취자가 인정한 농구 영화, 또 청춘 영화, 리바운드. 마지막 엔딩곡, Fun의 We Are Young. 김대환 씨께 혹시 안 보셨으면 추천하려고 이어봤고요. 마침 조지현 씨도 한국 농구 금메달 축하한다고 하시면서 신청하신 곡이기도 해요. 이현중 선수 이제 미국 NBA에서 볼 수 있기를 응원한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조지현 씨는 미국에 계시니까 미국 또 NBA에서 한국 선수가 뛰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크시겠죠.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마침 김대환 씨 오늘 개 탔네요. 사연을 고르다 보니까 옛날 예적 서부에서 지난번에 한국영상자료원 기획전에서 영화 보셨다고 글을 남겨주셨죠. 오늘 마침 그 사연을 소개할 만한 좀 타이밍입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 김대환 씨 사연을 말씀드리면 옛날 예적 서부에서 봤는데요. 영화 보면서 든 생각은 아, 영화가 참 아름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상 및 이야기, 분위기 등등 참 아름답더라고요. 애니어 모리꼬네의 Once Upon a Time in West 이 영화의 그 메인 테마 신청합니다. 영화가 아름답다고 느낀 이유 가운데에는 애니어 모리꼬네의 음악도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라고 사연을 남기셨는데 오늘 왜 이 사연을 소개할 타이밍이냐. 1527번 쓰시는 분의 사연 때문입니다. 작가님, 9월 23일은 CC라는 애칭으로 불린 제가 좋아하는 이탈리아 배우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부배의 연인, 가방을 든 여인, 형사, 사인의 프로페셔널 등등 그의 대표작이 많지만 역시 옛날 옛적 서부에서로 번역된 Once Upon a Time in the West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죠? 그 영화에서 그 기차역에 내리던 그 질이라고 하는 바로 그 배역의 배우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 깊어가는 가을밤에 애니어 모리콘의 테마곡 듣고 싶네요 라고 하셔서 영화 재밌게 보셨다는 김대환 씨께 1527번 쓰시는 분이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를 떠올리며 신청하신 이 곡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Once Upon a Time in the West 애니어 모리콘의 그리고 허밍은 에다 델 로소.

옛날 옛적 서부에서 Once Upon a Time in the West, 엔니오 모리꼬네의 스코어에 이어서 역시 엔니오 모리꼬네의 스코어 Once Upon a Time in America에서 Childhood Memories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끝이라 헤어짐이 내게 낯설어. 마지막 곡은 사랑을 놓치다 해서 골랐습니다. 김현우의 사랑한다는 흔한 말. 제가 이창동 감독님의 가능한 사랑을 봤거든요. 아, 전도연은 전도연, 설경구는 설경구입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네.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안녕하세요. MBC 야구 해설위원 오승환입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오승환의 돌직구처럼 시원하고 정확한 해설과 함께 대한민국 선수들의 뜨거운 도전을 응원해주세요. 함께 아시아, 함께 MBC, 대한민국 화이팅!
2: FM 91.9MHz, MBC FM4U입니다. HLKV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도착했어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0: FM 91.9MHz, MBC FM4U입니다. HLKV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맞서 시작조차 안 해봤다면 그댄 투덜대지 마라 좀.
1: GG.
0: 주저하면 기회는 모두 너를 비켜.

0: FM 91.9MHz, MBC FM4U입니다. HLKV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